소유자들이 많아지는 시대에 살고, 그리고 자녀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 보니 국가의 존립이 위태한 나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중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건실하고 튼튼하면은 국가가 튼튼해지고 사회가 견고해집니다. 그렇지 못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지탱하는 뿌리가 바로 효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효사상은 유교의 문화가 아니고 전통적으로 기독교 문화입니다. 여러분, 효사상은 천륜이며요. 그리고 친권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향하여 효를 다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효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의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이 어버이 주일,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세상적 가치와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서 효가 살아나고 효의 질서가 회복되어짐으로 통하여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흔히 베이비붐 세대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낀 시대 세대라고. 저희들 세대는 그래도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세대였어요.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 우리 세대는 효도를 잘 받지 못하는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부모님께 효도를 했는데 정작 우리 베이비붐 세대 사람들이 효도 받을 때에는 정작 효도를 받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는 직면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요. 오늘 성경의 원리를 따라 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어떤 성문법보다도 위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권고사항이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명령형이에요. 바울은 십계명의 제5계명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에베소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풀어나갑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결코 상대적인 조건에 의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요건이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가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을 때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해라 라는 단서 조항이 없습니다. 그냥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그냥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은 안 지키면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 인륜의 첫 번째 계명으로서의 부모 공경을 거기에다가 딱 명문화시켜 놓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이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배우는 훈련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어디서도 배웁니까? 가정에서부터 배우잖아요.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사회 일반적인 권위에도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권위가 부모의 권위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질서를 배우는 것이 부모로 통하여 질서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가정생활 속에서. 하다못해 밥상머리에 앉아서 부모님이 수저를 들기 전에 자녀들은 앉아 기다립니다. 집에 어른 되시는 부모님들이 수저를 들고 음식을 맛보기 전에 자녀들이 수저를 들면 안 된다고 먼저 숟가락을 들고 음식을 집어먹는 것은 질서 위반되는 일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질서부터가 가정에서부터 출발되어진다라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게 기본 질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권위에 대해서 바로 배우는 사람들은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존 질서의 룰을 알기 때문에.

세 번째 이유가 뭡니까?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살다 보면은 이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되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하고 순종하는 일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취사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원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옳다는 이 말. 마땅하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공경은 천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게 요청되는 것이 뭡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이게 잘못되면 부모를 공격하는 자식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공경해야지 공격하면 안 되는 존재가 부모예요. 부모를 말로서도 행동으로서도 공격하면 안 됩니다. 공경해야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부모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서 양육하고 길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주체가 없었다면 인간은 누구나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다른 한 분 부모님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서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우리를 이만큼 성장하기까지 키워주시고 양육해 주신 부모님이십니다. 누가 우리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겠어요? 누가 나에게 살을 주고 피를 나누어주며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바쳐서 자식을 양육할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받았던 부모님은 우리를 키우고 양육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양육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아래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가 마땅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네 번째, 부모님의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골로새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유교권 문화에서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받았던 오해가 뭐냐 하면은 기독교는 불효하는 종교다라고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 제사 안 지낸다고. 부모의 은혜도 모르는 기독교가 어떻게 참된 사회를 계도시킬 수 있는 좋은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부모에게 제사도 안 지내는 종교가 이렇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효는 유교의 효보다 훨씬 역사가 깊습니다. 본질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효는 뭡니까? 사후에 효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생존 시에 효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늘 어버이 주일 때마다 제가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제사상 멋들어지게 차리려고 애쓰지 말고 살아생전에 맨날 제사상 차리듯이 부모에게 섬겨보세요. 최고의 상으로 대접해보세요. 그게 효도죠. 사후의 효도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모 돌아가시고 나면은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부모와 나눌 좋은 부모가 안 계셔요. 그래서 부모가 살아계시는 동안에 내게 아직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줄로 믿고 감사하고 그 부모를 잘 섬기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구체적인 표현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원문 카피드라는 이 말은 존경하라, 무겁게 여기라, 영화롭게 하라 그런 표현입니다. 부모를 존귀히 생각하고 부모를 함부로 가볍게 취급하면 안 됩니다. 무겁게 여기고 영화롭게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를 부모에게 대접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라고

고 말했습니다. 부모를 부모로 대접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로서 마땅한 거죠. 잠언 15장 20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아들은 부모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의미를 없인 여기느니라. 여러분,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과 부모를 없인 여기는 자녀는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부모를 없인 여기는 자는 인간이 아니라 괴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괴물로 살고 싶습니까? 우리는 다 사람의 존재로 살고 싶습니다. 왜? 우리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낳았고 그렇게 길러주셨기 때문에. 부모가 때로 실수할 수도 있어요. 때로 자식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부모님은 도대체 왜 저래? 요즘 자식들을 근심시키는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단서를 달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때로 실수하거나 잘못해도 부모를 멸시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성경의 한 가정에 예를 들어서 딱 못 박아두었습니다. 노아의 가정입니다. 노아는 그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온 세상을 물로 멸망시킬 계획을 잡으십니다. 그리고 홍수로 다 멸해버립니다. 노아의 가족만 방주를 타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물이 다 마르고 육지에 내렸을 때 온 세상은 노아의 가족 이외에는 생존자가 없었습니다. 노아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포도나무를 심어서 이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하여 잠을 자게 되어집니다. 노아도 생각해보면 참 기가 막힐 일이 아니겠어요. 온 세상 인류가 다 죽고 노아의 가족만 남았고 그 가족 중에 노아는 제일 어른입니다. 집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웃이 없는 세상. 어쩌면 노아는 그런 심리적 압박감이 그를 지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술에 취하여 벌거벗고 잠을 자고 있을 때에 둘째 아들 함이,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 함, 야벳.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가 옷을 벗고 자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비웃고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저럴 수 있느냐고. 근데 나머지 셈과 야벳은 그 둘째 이야기를 듣고는 얼른 가서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해서 아버지를 보지 않고 아버지를 덮어드렸습니다. 허물을 덮어드렸습니다. 노아가 깨어난 후에 함이 하는 행동을 알고는 함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실수해도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유가 그 부모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부모는 하나님께서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계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늘 찾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즐겁게 해드릴까? 여러분, 이것을 자녀들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연로하신 부모님에 대해서 염려를 끼치고 근심거리를 주고 마음의 부담을 주고 이러면요, 그 부모 빨리 돌아가시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왜? 나이든 부모는 뭔가 급한 일을 듣고 뭔가 놀란 일을 만나고 뭔가 자녀들이 그런 소스를 가지고 오면은 그저 마음이 철렁철렁 내려앉고 쟤들이 또 뭔 일이 있는가 싶어서 밤잠 못 자고 맨날 며칠 입맛도 떨어지고 기운이 세진할 수밖에 없어요. 젊은 시절 같지 않아요. 근데 그 부모를 늘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부모 마음을 늘 즐겁게 해드릴 때에 여러분, 그 자녀가 효도하는 자녀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뭘까를 생각하며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라는 얘기죠. 오늘 성경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뭔 얘기입니까?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모를 이렇게 공경해야 됩니까?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10계명의 구조를 보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이에요. 천륜의 계명이에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 관련된 인륜적 계명입니다.

그런데 6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전부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 마라고 그럽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뭐 전부 하지 말아요. 그런데 그 계명 중에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라는 계명이에요. 마땅히 해야 될 거라는 얘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법을 지키는데 속진 것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해가지고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축구를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감독이 수비만 하는 축구하면은 그 시합은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공을 넣어야 이기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 축구 사회에서도 축구하는 이 모습 속에서도 공격형 축구를 선호하는 이유가 어쨌든 공격하는 팀은 골을 넣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소극적으로 안 하는 것만 자꾸 내 삶을 지배하다 보면은 안 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는 긍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들어가다 보면은 우리는 뭔가 자꾸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 공경하는 것은 해야 될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까? 3절에 보면 내가 잘 떼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 공경하면 따라 합시다. 잘 뗍니다. 크게 합시다. 잘 뗍니다. 부모 공경하면요, 내가 땅에서 잘 떼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형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이 땅에서 잘 떼기를 원하면은 부모 공경 잘하면은 하는 일이 술술 풀리고 잘 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적용하면은 아주 무서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부모 공경 잘하면 내가 뭘 하든지 하는 일마다 풀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 일은요, 하나님이 땅에서 네가 잘 되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그 속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땅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네가 장수하리라고 그랬습니다. 내 생명의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은 너는 너의 하나님이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생명의 날이 길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산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병치라면 오래 살면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장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장수의 삶이 늘 건강하고 행복한 장수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삶을 누리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연세대신 어른들이 내 남은 생에 너무 삶이 지루하다, 너무 삶이 낙이 없다, 이런 삶이 아니라 나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내 삶이 더 윤택하고 내 삶이 더 힘이 차고 내 삶이 더 뭔가 보람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농원인의 삶의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믿음의 노년기를 어떻게 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아이고,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못 볼 걸 보내, 나 너무 오래 살아서, 이런 한탄함에 사는 노년의 삶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살아서 저런 낙을 보고 저런 즐거움을 보내, 적어도 우리 광염에 속한 믿음의 권속들은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에게 복을 피는 노후의 삶이 되게 해야 합니다. 힘이 있어서 자녀들에게 힘으로 돕는 일이 아니에요. 물질이 있어서 물질로 돕는 일이 아니에요. 부모의 노인의 삶은 자녀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축복 기도해 줄 수 있는 노인의 삶이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71편 8절 9절 말씀 보면은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을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게 하시며 늙을 때라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라도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연로하신 분들이 날마다 그 입에 뭐가 가득합니까?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한 삶. 그

삶이 노년의 복이라고 하는 거죠. 종일토록 남의 얘기하는, 남의 흠을 얘기하고 자식들 흠을 얘기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이게 복이 아니라 우리 입에 하나님을 찬송함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라는 얘기죠. 또 71편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를 기억하며 또 주의 일들을 전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라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리다. 늙어도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능력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이것이 노년의 복이라고 하는 거죠. 나는 이제 할 일이 없어서 너무 인생이 지루해 이러지 말고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종일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종일토록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자녀들에게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늙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이 들어도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모를 자식들은 또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자식들은 가끔 이런 얘기해요. 옛날에 어린 시절 살면서 좋은 기억은 하나도 말 안 하고 꼭 나쁜 기억만 해. 이제는 부모로부터 받은 좋은 말들을 좋은 은혜들을 나누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녀들의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부모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너무 많기 때문에. 고훈 목사님 우리 학교 선배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이신데 시인이에요. 좋은 시를 참 많이 쓰셨는데 특별히 어머니에 대한 추억들이 많습니다. 고은 목사님의 아버지도 원래 저 신안 전라도 저 신안 쪽에 섬에 섬 출신인데 폐병으로 돌아가셨고 고은 목사님도 목회하면서도 폐결핵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 보니까 그 어머니가 남편 폐병 걸린 거 고치느라고 막 온갖 애를 다 쓰고 그 아들도 폐병 걸려서 그러니 이 어머니가 노심초사하고 키우시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은혜를 잊지 않고 쓴 시가 있습니다. 어머니, 키 작은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머리에 모든 짐 이고 다니셨기에. 아마 고운 목사님의 어머니가 키가 작으시던가 봐요. 몸 야윈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먹을 만한 것은 다 자식에게 다 주고 입맛 없다고 하시면서 허리띠 졸라 매셨기에. 병 드신 이유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우리 아플 때에 주님, 이 아픔 내게 주시고 내 건강 아들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셨기에. 정신이 없으신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식구들의 목 다 챙기시느라 자신의 목 잃고 사셨기에. 서둘러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로 돌아가신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평생 짐지고 사셨기에 행여 우리에게 짐이 되실까봐 사랑의 빚을 깨닫지도 못한 시기에 사랑만 주고 떠나셨습니다. 고 목사님의 시 가운데는 어머니를 향한 이런 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구절절이. 또 어머니 시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들이 폐병에 걸리고 있으니까 집이 가난하니까 고기도 하나 제대로 먹일 수도 없고 단백질을 먹여야 되는데 한 분은 산에 갔더니 아주 무시무시한 살모사, 독사. 또 아리를 탈고 이 독사는 독이 맹독성이에요. 우리나라 뱀 중에. 사람에 가도 잘 안 지나갑니다. 그 독사를 발견하고 그 어머니는 막대기로 그 독사의 대가리를 누르고 머리를 잡고 와서 그걸 꼬아서 아들에게 먹이셨습니다. 그러면서 고은 목사님은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리 어머니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독사에게 물려 죽을 각오를 하고 그 독사를 잡았습니다. 깨닫는 게 은혜예요. 깨닫는 게.
보통 사람들은 그럽니다. 뭘 그렇게 위험하게 그런

0: 일 하느냐고. 근데 그 어머니는 절박하셨던 것이요. 그런 분이 고흔 목사님의 어머니뿐만 아니고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그래요.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그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공경하고 순종하고 효도하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라디오 강단 지금까지 경남 광염교회 전광선 목사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314-8291번 경남 광염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 6월 2일 화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창원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마련됩니다.
1: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제1한주교회 김태훈 목사입니다. 요즘 AI에 대해서 많이 들으시죠? 왠지 거부감과 두려움이 앞서고 또 나만 모르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드실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직접 AI를 개발하고 학습시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AI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요. 아무것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오실 수 있고요. AI 활용 노하우와 실제적 사례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요, 잠시 두려움은 내려놓고 함께 배우고 나누고 복음을 위해 도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원 극동방송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는 선착순 100명이고 등록 마감은 5월 2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개별 노트북을 지참하셔야 하며 10,000원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10,000원의 참가비에는 유익한 강의와 다과, 따뜻한 저녁 한 끼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참석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으신 신청 링크를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AI, AI와 복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한 이번 강의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은 055-269-981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누리는 제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잘 보냈나요? 어제는 5월 15일 스승의 날이었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선생님이 있나요? 학교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학원 선생님 등 여러분을 지도해 주시는 많은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선생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아름다운 마음을 표현하는 스승의 날을 보냈나요? 정성껏 만들고 준비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거나

정성스럽게 쓴 여러분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전해드린 친구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주여린이 방송을 듣는 친구들은 분명 선생님께 올바른 마음과 태도로 감사와 존경을 전했으리라 믿어요.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눌까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 협회 주 여호와께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주여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주 여호와께 찬양을 듣고 왔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선생님께 카네이션 꽃을 드렸을 때 또는 감사의 편지를 드렸을 때 선생님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전도사님이 상상해 보았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우리 친구들을 바라보셨을 것 같아요. 나의 제자가 이렇게 자랐구나.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멋진 어린이로 자랐구나 생각하시면서 말이지요.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선생님들은 존경받고 높임받으셨어요. 그런데 요즘 뉴스를 통해 들리는 안타까운 소식은 선생님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나쁜 일들을 겪으신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교사를 직업으로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도 여러분을 가르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시는 선생님들은 얼마나 멋진 분들인가요?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을 잘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사명감이 없다면 그 일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을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들께 스승의 날뿐만 아니라 틈틈이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일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교회가 많을 텐데 여러분을 지도하는 교회 학교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잠시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새 힘과 지혜를 주셔서 잘 가르치도록 도와주세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일에 기쁨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매일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고 선생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과 선생님의 관계는 지금보다 더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가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좋은 선생님을 주시고 선생님을 통해 바른 가르침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첫 곡으로 들었던 주 여호와께 찬양을 함께 불러보기로 해요. 이 시간 함께하는 찬양의 악보를 받고 싶은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들에게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주여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구들, 오늘 배운 주 여호와께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높이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 자라는 여러분이 되길 바래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4U 키즈와 나영헌이 함께 부른 행복해요.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입니다.

0: 성경의 사람을 만나요.
1: 나는 바울에게서 무익한 사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을 만큼 겁쟁이였고 어려움을 견뎌내지 못했어요. 도망치기 선수였죠. 오늘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에게 나의 부끄러웠던 모습을 용기 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2: 아니, 나를 왜 잡는 거예요? 난 저 사람과 상관없단 말이에요.
3: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급하게 무리를 피해 도망하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이에요. 그는 예수님이 체포되어 잡혀가시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공포에 질려 도망했어요. 심지어 벗은 몸으로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랬을까요? 마가 요한의 도망은 이번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나바, 바울과 함께한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선교 여행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도중에 도망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찰 때 그 상황을 이기려고 하지 않고 도망하기 바쁜 친구가 있나요? 나는 힘든 일은 싫어.

어려운 일은 피하고 싶어. 두려움과 맞닥뜨려 싸우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이지요. 우리는 어떻게 용기를 갖고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어려운 일이나 두려움을

대신은 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기꺼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하는 때가 다가왔어요.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질당하고 양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오셨다고 했지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우리처럼 사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그런 끔찍하고 두려운 일에서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요, 사람이신 예수님도 피하고 싶으셨어요. 이런 어려움을 감당하기 두려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끔찍한 일이 두렵고 피하고 싶었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하고 싶으나 피하지 않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지 않고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였기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구세주가 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가요? 얼마나 감사한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나는 힘든 일은 싫어, 어려운 일은 피하고 싶어, 두려움과 맞닥뜨려 싸우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약한 모습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힘든 일을 견뎌내고 용기 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피하고 싶을 때, 용기 나지 않을 때 예수님께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진짜 변화될 수 있어요.

0: 사사 요한은 부끄럽고 비겁한 행동을 하며 어려움을 견뎌내지 않고 피해 도망가는 선수였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격려를 받아들였고 베드로와 함께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함께 했어요. 그는 점점 변화되었어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1: 나도 변화될 수 있어!
0: 마가 요한은 이제 더 이상 도망쳤던 나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꼭 내게 필요한 사람, 유익한 사람, 보고 싶은 사람이라며 찾는 사람이 되었어요. 누구보다 용기 있고 어렵고 두려운 상황을 넉넉히 견뎌낼 줄 아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어요. 또한 성경 마가복음을 기록했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복음을 위해 충성스럽게 살았어요. 혹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견뎌내지 못하고 피하고 도망치는 친구가 있나요? 그러나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사랑하는 친구라면 마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변화될 수 있어요. 그렇게 변화되기 위해 여러분은 계속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세요.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여러분이 피하고 싶을 때 용기가 나지 않을 때 예수님께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진짜 변화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도망치거나 피하기보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용기를 갖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모두 되기를 바래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어렵고 힘든 일은 싫어했고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마치지 못했어요. 두려움에 항상 비겁하게 도망하거나 두려워 떨었어요. 저의 용기 없었음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 저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 매일매일 승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엔 어떤 성경의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한국 어린이 전도 협회 오 사랑해요 예수님 찬양을 듣고 왔어요. 오늘은 도망치기 선수였던 마가 요한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를 변화시켜 주셨지요. 우리 친구들의 연약하고 용기 없는 모습도 예수님께 내어 맡길 때 예수님 닮은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오늘 방송을 통해 느낀 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 중 몇 명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줄게요. 친구들, 마지막 찬양, 사랑의 교회 캔송 키즈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들으며 인사할까요? 우리는 주여리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LDD 교통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월드미션 교회 조희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잠언 23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효도는 어명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어서 효도는 어명입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따라합니다. 효도는 어명입니다. 어길 수 없는 절대 명령이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오늘 본문 속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가?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2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경히 여긴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잖아요. 부모님은 가볍게 여기는 존재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부모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라. 2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25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예, 이게 자식의 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효도라고 하는 것은 조건부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부모님이 내게 뭘 잘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 조건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훌륭하시거나 잘해주시면 부모의 도리를 다 하셨으므로 내가 부모님을 공경할게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비록 못났고 부모님이 비록 부족한 점이 많고 부모님이 비록 내게 서운하게 하신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자식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21장에 보니까요. 불효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규정하셨더라고요. 이런 예를 들어서 살인을 한다. 그거는 사회적으로 보면 악이라고 하거든요. 강도짓을 한다. 도둑질을 한다. 그럼 사회적인 통념상 그건 정서적으로 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자식이 부모님께 불효하는 것도 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21장에서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더군요. 성문으로 그 자식을 끌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내 자식이 이렇게 못된 짓을 한다. 내 자식이 이렇게 부모를 업신여긴다. 공개적으로 말하고 그러면 성문에 모인 사람들이 그 자식을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섭죠.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고 부모님의 마음에 부모님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는 자식을 사회적인 악으로 규정하고 어미 다스려라 그 얘기입니다. 어미 다스려라.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나 자신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뿌리 없는 나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뿌리 없는 나무는 꽃을 피울 수가 없고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뿌리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자라기도 하고 꽃을 피우기도 하고 열매도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야 되는가? 자신의 뿌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을 통하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난 분이 있는가요? 있을 수가 없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므로 자식의 도리는 뭐냐? 부모님이 훌륭하냐 덜 훌륭하냐 따지지 말고 나의 뿌리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이 사는 집을 어전이라고 하지요. 왕의 명령을 어명이라고 하지요. 어명을 거역하는 사람에게는 처형을 시켰거든요, 옛날에.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은 처형을 시켰다고요? 어명은 그냥 받들고 지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효도하는 것은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의 취사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가짜다. 그거는 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이라면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 잘 섬기라는 거예요. 아멘. 아니,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기지도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가짜라는 거죠. 내가 진짜 신앙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부모님께 잘하셔야 됩니다. 부모님 잘 섬기셔야 돼요. 저는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좀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 땅의 육신의 부모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부모의 위치가 가볍지 않다고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부모님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거들랑 부모님 잘 섬기는 훈련을 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부모님 살아계실 때 눈물 흘리게 하다가 부모님 죽고 난 다음에 제사상 차려놓고 절을 하고 하는데 그거 다 어리석은 짓이죠.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중세시대 때 로마 카톨릭이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종교개혁을 감행했던 분이 요한 칼빈 선생이죠. 요한 칼빈 선생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녀는 괴물이다. 옆에 앉은 분 보세요. 괴물인가? 괴물이 무슨 뿔 달린 게 괴물이 아니고 흉측하게 생긴 것이 괴물이 아니고 존 칼빈 선생께서는 부모님께 불효하는 자식은 괴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잘못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식치고 잘못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반대로 부모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부모님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는 자식치고 잘되는 법도 없어요. 부모님께 잘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효도는 어명이에요. 어명인 줄 알고 부모님 공경하시고요. 부모님께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효도는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되는 원리. 수학 공식 같은 거예요. 신명기서 5장 16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하시겠습니다. 신명기서 5장 16절 말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생명이 길고 뭘 누리어요? 복을 누리리라. 누가 그 복을 누린다는 거죠? 누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그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부모를 잘 공경하고 효도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약속이 뭐예요? 네가 땅에서 잘 될 거야. 네가 땅에서 잘 될 거야. 여러분, 자식이 부모 공경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지만 그 자체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하는 자식, 부모께 효도하는 자식은 땅에서 잘 되는 복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온 세상 사람들이 망하기를 바랍니까? 잘 되기를 바랍니까? 잘 되기를 바라죠.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오늘보다 내일이 잘 되기를 바라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기울이잖아요. 열심히 노력도 하시고요. 악착같이 돈도 모으시고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복을 받고 잘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 하나님이 담보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요즘 우리 새벽 기도 시간에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다고요? 사무엘상을 묵상하다 보면 다윗의 인생 스토리, 다윗의 신앙 여정을 우리가 묵상하게 돼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출생 자체가 불행한 사람이고 성장 과정 자체가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여종의 아들로 태어나서 온갖 서러움을 받고 자라잖아요. 이세의 아들이지만 자식 취급을 받지 못하잖아요. 쳐내놓은 자식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는 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죠.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세우시잖아요. 아멘하셔. 여러분 인생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다윗을 집중 공격으로 그렇게 다윗의 인생을 뭉개버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다윗을 세우신다고요. 궁금하지 않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 아닙니까? 도대체 다윗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나 그렇게 귀하게 보셨기에 다윗의 인생을 그렇게 세우시고 축복하시는가? 다윗은 세 아버지를 잘 섬겼어요. 세 아버지.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 잘 섬겼어요.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아서도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하지 마! 그러면 알겠습니다. 였어요. 자기가 하기에 너무 부담스러운 일도 하나님 그렇게 해? 그러면 알겠습니다. 였어요. 다윗의 말씀, 삶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잘 섬긴 거예요. 두 번째는 육신의 부모님 잘 섬겼어요.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너무너무 비참한 그런 지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다윗은 늘 늙은 육신의 부모님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모압 땅으로 피신 갔을 때 우리 늙은 아버지 계시거든요. 우리 늙은 아버지 나는 이렇게 고생하지 우리 늙은 아버지 좀 잘 지켜주실래요? 육신의 늙은 부모님 잘 섬겼어요. 세 번째는 사회적인 아버지 잘 섬겼어요. 사회적인 아버지. 그 사울왕이죠. 사울왕이 다윗의 목숨을 끊으려고 했잖아요. 다윗의 인생을 완전히 짓밟으려고 했잖아요. 다윗을 향하여 단창을 수없이 던졌잖아요. 군대를 3,000명 풀어가서 다윗의 숨통을 끊으려고 했잖아요. 어느 날 아비새 장군이 다윗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입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저놈의 새끼 목줄을 끊어버리고 성경에 저놈의 새끼는 없어요. 예. 오늘 단칼에 두 번 꽂을 것도 없습니다. 단칼에 심장을 박아서 죽여버립시다. 그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손대지 마. 저 사람이 내 목숨을 노리고 저 사람이 나의 철천지 원수지만 저 사람을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손대지 마. 끝까지
사울을 자기 아버지로 섬기고

섬기잖아요. 하늘의 아버지 잘 섬겼어요. 육신의 아버지 잘 섬겼어요. 사회적인 아버지 잘 섬겼어요. 그 다윗의 모습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세우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격려하세요. 부모님 잘 섬겨야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아멘. 신문에 광고가, 신기한 광고가 실렸어요. 아버지를 팝니다는 광고예요. 아버지를 팝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광고가 실렸나 해서 그 내용을 읽어보니 내가 팔고자 하는 아버지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를 사실 분은 10만 원에 팔겠습니다. 신문 광고가 실리니 그 광고를 읽은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세상 참말세로세, 세상 참말세로세. 아무리 병석에 누웠다 할지라도 어떻게 자기 아버지를 파는가. 그런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신문 광고가 나간 이 얼마 후에 어떤 젊은 부부가 그 주소를 들고 그 집을 찾아온 겁니다. 내가 부모님을 사겠다고. 찾아가 보니 좀 굉장히 큰 어리여리한 부잣집이었고요. 늙은 노인이 아주 말쑥한 차림으로 조경의 화단에 물을 주면서 초인종을 눌렀더니 어떻게 오셨나요? 예, 신문 광고를 보고 왔습니다. 아버지를 판다고 그래서요. 제가 10만 원에 살려고요. 아, 이 사람들아, 그 신문의 광고에 실린 그 사람은 너무 늙어서 그리고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다고 그런 노인을 사서 뭐 하겠는가 이 사람아. 그랬더니 젊은 부부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두 사람은 고아로 성장해서요. 고아로 자랐습니다. 둘이 만나서 결혼해서요. 어릴 때 성장 과정에서 부모 없는 서름을 너무너무 겪고 자라서 일시 동안이라도 우리가 그 노인을 사서 잘 돌아가실 때까지 잘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부자 노인이 말씀하기를, 아 그런가, 그러면 그 오늘 당장 모셔갈 수는, 병석에 누워 계시기 때문에 오늘 당장 모셔갈 수는 없고 오늘 10만 원 건네주고 일주일 후에 오면 자네들이 모시고 갈 수 있도록 내가 채비를 잘 해놓겠네. 일주일 후에 그 집에 다시 찾아가서 좀 배를 눌렸더니 화단에 물을 주던 그 사람이 더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서 어서 오게 내 아들 내 딸. 젊은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자네들한테 10만 원에 팔린 그 아버지일세. 그래서 젊은 부부가 너무 놀래서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물었더니, 나는 자네가 보다시피 이렇게 자수성가해서 자식 없이 자라서, 자식 없이 이렇게 성공해서 큰 집을 거느리고 살고 있는데 몇 차례 양자를 드렸지만 양자들이 재산만 노리고 자식의 도리를 하지 않는다는 분. 그래서 내가 자네 같은 사람을 맞이하려고 신문 광고 냈던 거야. 오늘부터 자네는 내 아들, 내 며느리일세. 오늘부터 이 집은 다 자네 집이라고. 여러분, 이것이 무슨 사실이었는지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모르지만은 이 이야기 속에 메시지가 있잖아요. 병든 노인을 누가 부모로 모시려고 합니까? 늙은 부모님을 누가 모시려고 합니까? 그러나 그 고아로 자라서 부부 인연을 맺고 사는 젊은 사람들은 진심이었잖아요. 부모 없이 성장 과정 서러움을 너무 많이 겪었잖아요. 병석에 누운 늙은 부모님이라도, 늙은 노인이라도 내 부모님으로 섬기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진심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 엄청난 부자 노인의 진짜 양자가 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 잘 섬기시면 그것이 바로 내가 잘 되는 복을 누리게 하겠다고요. 조목사가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부모 잘 섬기셔서 복을 받으십시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내가 나이 먹고 늙었을 때 노년이 행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우리 룻기서에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룻기서 4장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3절 말씀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15절 말씀 읽겠어요. 15절.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군더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이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나오미가 흉년이 들어서 내려가면 안 되는 이방 땅 모압 땅으로 먹을거리 찾아서 생존을 위해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 모압 땅에 내려가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생때 같은 남편 죽고요, 멀쩡하던 두 아들 다 죽고요,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젊은 모압 여자 며느리 두 사람만 남은 거예요. 그때 늙은 시어머니가 깨닫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치셨구나. 떠나면 안 되는 베들레헴을 우리가 떠난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맞지 않았구나. 우리가 뭘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방 땅에 와서 그렇게 신앙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구나. 하나님 우리 집안을 치신 거야. 깨닫고 나오미가 결단하고 살던 곳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데 자기는 살던 곳이니까 돌아갈 수 있지만 두 며느리는 모함 여자라고요. 남편도 죽고 없잖아요. 자기를 따라오는 두 며느리를 보고 얘들아 새 출발해라. 내가 무슨 뭐 재산이 있니? 날 따라온 너희들 뭐 그렇게 편하게 살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다고 새 출발해라. 큰 며느리는 새 출발을 했고요. 작은 며느리 룻은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요. 어머니께서 섬기는 여호와를 내가 섬기겠고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장사되기를 바랍니다. 죽기 살기로 따라가는 거예요. 베들레헴까지 따라왔더니 와서 보니 실제로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식량이 없잖아요. 자기는 젊은 사람이라 견딜 수 있지만 늙은 시어머니 어떡하냐고. 끼니를 굶고 있는 시어머니를 어떡합니까? 그래서 젊은 여자 룻이 들판에 나가서 곡식을 이삭을 주워다가 그걸 훑어서 찧어서 늙은 시어머니 봉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들이란 그림을 잘 기억하실 거예요. 세계적인 명화 아닙니까? 밀레의 만종과 버금가는 명화, 세계적인 명화죠. 이삭 줍는 룻을 모티브로 그린 그림이에요. 젊디 젊은 여자가 떼악볕에 나가 하루 종일 떨어진 이삭을 주워다가 그걸 찧어서 빻아서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한다고요. 그의 효성이, 늙은 시어머니 모시는 그의 효성이 전 유대 나라에 다 소문이 났다고요. 그랬을 때 아까 13절 읽었잖아요. 그 룻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멋진 남자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 남자 이름이 뭐예요? 성은 보시고 이름은 아스라. 멋진 남자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자, 옆 사람 격려합니다. 당신도 부모님 잘생긴 새 남자 만나게. 이 보아스란 남자는 재산도 많아, 인품도 호독해, 신앙도 좋아요,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새 남편으로 딱 만나게 하셔가지고요. 보아스와 룻의 관계를 통하여 자식이 태어난 거예요. 그 자식이 누구냐? 오벳이란 자식인데요. 그 자식이 태어났을 때 아까 15절 읽었잖아요. 15절. 그 자식을 품에 안고요. 뭐라 그래요? 우리 15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곤들을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온 며느리가 낳은 그 아들, 그러니까 나온 얘기는 손자죠. 손자를 안고 막 좋아 죽는 거야. 손자를 안고 기뻐할 때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당신이 안고 있는 네 품에 안고 있는 손자는 당신의 노년의 봉양자야. 이 자식이 당신 노년을 책임질 거야. 너무너무 귀한 축원을 받고 자란 거예요. 이 오벳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 거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이방 여자 룻이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을 당당히 올리는 이 복을 받은 것은

0: 늙은 시어머니 극진히 섬기고 봉양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복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과일나무와 효도는 저는 같은 원리라고 생각해요. 과목이 좋으면 좋은 과수가 맺혀요. 나무가 시원찮으면 절대 좋은 과일이 맺히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고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는가를 보고 자란 자식이 내가 늙었을 때 그 자식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왜? 본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께 못되게 하잖아요. 내가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내가 늙었을 때 그 자식이 본대로 불효합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과수가 맺히는 것처럼 부모 공경하는 부모에게 좋은 효자가 나는 거예요. 아멘. 인생은 노년이 행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회적인 통념이 있더라고요. 사회적인 통념, 노년의 행복 기준을 세 가지로 생각하더라고요. 세 가지. 첫째는 건강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재산이 있어야 되고, 셋째는 서로 마음을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벗이 있어야 된다. 다 맞는 말이거든요. 노년에 건강이 있어야 되고요. 노년에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야 되고요. 노년에 좋은 마음을 소통할 수 있는 벗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사회적인 통념, 사회적인 노년의 복 기준이고요.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부모님께 자라는 자식이 있어야 됩니다. 노년에 건강이 있으시고 재산이 있으시고 좋은 친구가 있어도 내가 나이 먹고 늙었을 때 내 마음에 피눈물 흘리는 자식이 있으면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부모 공경할 줄 아는 자식이 있어야 노년의 복입니다. 아멘. 제가 피카소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미술계의 거장 피카소. 이 피카소는 젊어서부터 그림에 엄청난 달란트가 있어서 25살이 됐을 때 그는 동거금 없이 살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 올랐어요. 그의 나이 65살이 됐을 때는 100만장자가 됐어요. 피카소가 그림을 하나 그리면 그것이 막 수천만 원, 수억씩에 팔려나가니까요. 피카소가 남긴 재산이 얼마냐면 1조 6천억이에요. 놀래는 신용이라도 하이소. 그런데 남들이 볼 때 피카소는 미술계의 거장이고 세계적인 명성이 있는 사람이고 무엇이 부럽겠어요? 그런데 오늘 평생 피카소의 머리를 깎아주는 늙은 이발사가 있었거든요. 이발사에게 자기 머리를 맡기고 이발사가 자기 머리를 깎고 있는데 피카소가 늙은 이발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네는 정말 행복하겠네. 자네는 참 행복하겠네.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선생님이 행복하지 제가 뭘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피카소가 하는 말이에요. 자네는 속 썩이는 자식이 없잖아. 자네는 속 썩이는 자식이 없잖아. 그러니까 자네가 행복할 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피카소가. 피카소는 자식 농사를 망친 사람이에요. 자기는 미술계의 거장이 됐지만 그 어마어마한 1조 6천억이라는 재산을 모았지만 정작 자식 농사를 폐농한 사람이에요. 아들이 우울증 걸리고 정신병자가 되고요. 아들이 완전 폐인이 됐고요. 그러니 1조 6천억 재산이 있었는들 무슨 행복하겠어요? 세계적인 명성이 있었는들 무슨 행복하겠어요? 가슴 아프게 하는 자식이 있으면 노년의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효자를 둬야 행복합니다. 효자는 어디서 생겨나는 게 아니요.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 자식이 내가 나이 먹고 늙었을 때 효도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효도는 어명입니다.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부모님께 할 수 있는 대로 공경하시고 효도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월드미션 교회 조희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96-5540

지역번호 055 296국에 5540번 월드미션 교회나 지역번호 055 269에 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늘 푸른 초장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5월의 셋째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어버이날이 있었고 스승의 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영남권 전도대회도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감사한 일들이 참 많았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방송가족의 시간 김용준입니다. 5월은 참 묘한 달인 것 같아요. 가정의 달이라고도 하죠. 어버이날에는 부모님 생각이 나고 스승의 날에는 나를 가르쳐 주셨던 분들이 떠오르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달입니다. 오늘 나눌 사연도 가족 이야기입니다. 한 자매님께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신 시간이 무려 30년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이 왔습니다. 이 사연을 읽으면서 저도 참 오래 생각이 잠겼는데요. 잠시 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사 소식으로 지난주 대구에서 있었던 전도대회 이야기 많이들 궁금하시죠? 이 이야기와 함께 내일 또 하나의 귀한 전도대회가 준비되고 있어서 이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에서 시작된 복음의 불길이 내일 의정부까지 이어집니다. 먼저 찬송 듣고 오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다 찬양하여라. 주님을 가까이 할수록 감사가 커진다는 것을 찬송을 부르면서 다시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정말 은혜로운 사연 하나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30년 만에 이루어진 이야기인데요. 듣고 나시면 지금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들에게 참 큰 위로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50원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한 줄 한 줄이 이 방송을 채우는 가장 귀한 내용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3600번님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600번입니다. 우리 남편이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그 시간이 30년이 되었네요. 저보다 더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첫 기일에도 스스로 나는 이제 예수님 믿으니 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형제들도 다 이해해 주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은 신혼보다 더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30년입니다. 이분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 시간이 30년이에요. 30년이면 세월이 얼마나 긴지 우리 다 알잖아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는 세월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이 자매님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주일날 같이 교회 가자라고 했을 때 돌아오는 남편의 차가운 반응, 우리 남편은 언제 믿을까 하면서 한숨 쉬었던 밤들, 교회에서 부부가 함께 앉아 예배드리는 다른 가정을 볼 때마다 올라왔을 부러움과 서글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아, 우리 남편은 안 되나 보다. 이제 그만 기도해야지. 그런데 이 자매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30년을 그렇게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30년 만에 남편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돌아온 이후의 모습입니다. 마지못해 교회에 나가는 게 아니고요. 아내보다 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시고 있어요. 심지어 어머니 첫 기일에 본인이 먼저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 절하지 않겠다고 형제들 앞에서 선언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기제사 앞에서 절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 특히 형제들 앞에서 그것을 말하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본인이 먼저 고백을 하셨다고 하니까, 또 그것을 형제들도 다 이해해 주었다고 하고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자매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쓰셨어요. 요즘은 신혼보다 더 행복합니다 라고요. 이 한 문장에 지난 30년의 기도가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신혼 때의 설렘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부부가 되었다는 그 기쁨, 그것이 신혼보다 더 행복하다는 고백으로 나온 것이겠죠. 혹시 지금 이 시간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사연이 소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는 다릅니다. 느린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이어서 방송사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대구에서 있었던 잭 그레이엄 목사 초청 극동방송 영남권 연합 전도대회 소식입니다. 지난 5월 10일 주일이었습니다. 대구 협성 경복중학교 잔디 야구장에서 전도대회가 열렸습니다. 5월에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우리 창원극동 방송에서도 버스를 타고 함께 가셨던 분들이 계시죠. 주일 예배 마치시고 오후 1시에 방송사 앞에서 출발을 하셨는데 무더운 날씨에도 한 분 한 분 웃는 얼굴로 버스에 오르시던 모습이 참 감사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제크 웨이엄 목사님의 첫 내한 메시지가 은혜롭게 진행되었고요. 뜨거운 찬양 속에서 결신의 자리에 나오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이 뜨거운 햇살보다 더 뜨거운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였는데요.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을 데리고 오신 분들도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한 걸음이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만나는 첫 걸음이 되었을 겁니다.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의 열기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대구에서 타오른 복음의 불길이 내일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내일 5월 17일이죠. 주일 오후 3시에 경기도 의정부 종합운동장에서 2026 의정부 빌리그레암 대회가 열립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 이 이름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장면이 있으실 거예요. 1973년 여의도 광장에 연인원 320만 명이 모였던 그 전설적인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한국 교회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죠. 그 집회 이후 53년 만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손자 윌 그레암 목사님이 한국 땅에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윌 그레암 목사님은 할아버지 빌리 그레암, 아버지 프랭클린 그레암에 이어 3대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이십니다. 2006년부터 사역을 시작하셔서 전세계 6개 대륙에서 100만 명이 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오셨습니다. 현재 빌리 그레암 전도협회 부회장으로 섬기고 계시고요. 이 윌 그레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다음 빌리 그레암이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윌 그레암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이라면 큰 집회장이든 길거리에 한 사람이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장벽을 넘어 열방으로입니다. 찬양에는 그래미상 후보에 오르고 도브 어워드를 수상한 세계적인 워십 아티스트 타야가 함께하고요. 아이자야 61, 헤리티지 메스콰이어, 그리고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도 함께합니다. 입장료는 무료고요. 3만에서 5만 명 규모로 준비하고 있고 현장에는 1천 명 이상의 훈련된 복음 상담사가 배치되어서 결신하시는 분들이 지역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지난주 대구에서 시작된 전도의 불길이 내일 의정부에서 더 크게 타오르기를 기대합니다. 경기도 북부에 계신 분들,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알려주시고 함께 가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특별히 아직 복음을 모르는 이웃과 함께 가시면 더없이 귀한 자리가 될 것 같아요. 대구에서도 의정부에서도 이 땅에 복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일하고 계신 증거가 아닐까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50원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한 줄 한 줄이 이 방송을 채우는 가장 귀한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도 방송가족 소식과 함께 품을 기도가 이어집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아멘. 오늘 나눈 3600번님의 사연이 바로 이 말씀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더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기다려주신 시간이었고 그 끝에 한 영혼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대구에서 내일은 의정부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1973년 여의도 광장에서 시작된 복음의 불길이 53년이 지난 지금도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불길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사랑하는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더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맙시다. 이번 한 주도 그 기도 안에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방송가족의 시간 김용준이었습니다. 다음 토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드립니다.

0: FBC 신앙 강좌.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FBC 신앙 강좌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제1한주교회 김태훈 목사님의 AI 특강으로 함께합니다. 유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저도 여러분들처럼 처음에는 AI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AI를 개발하는 개발자가 됐습니다. 왜 개발자가 됐는지 들려드릴게요. 저희 학교에 교수님 한 분이 이제 LG에서 AI를 개발했던 교수님이 저희 학교 교수님으로 오셨어요. 성황대에. 근데 이분이 뭘 했냐. 직접 국가 돈을 한 10몇억을 들여서 GPU를 깔고 실제로 AI를 만들어 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AI를 돌리려면 막대한 데이터베이스, 이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글이나 이렇게 큰 곳에서만 AI를 개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분이 만들어는 놨는데 돌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데이터를 다 넣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혹시나 하고 이분이 여기다가 성경 데이터를 넣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만 정도의 분량이 들어가면 들어가야 되는데 0.1도 안 되는 성경 데이터를 놓는데 갑자기 얘가 모든 질문에 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서 충격을 받고 아니 도대체 이 성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제된 데이터고 진리인 데이터면 이게 돌아갈까?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 신앙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침 우리 학교에 목사님이 있다. 저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연구해보자.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AI 연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진짜 여기에다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놓고 성경을 놓는데 이걸 돌아가는데 진짜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AI 학자가 AI를 개발하다 하나님을 믿게 된.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진리라는 거 우리 AI 학자가 연구하다가 깨달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직접 학습을 해보고 얘를 돌려보다 보니까 아 AI를 우리가 몰랐을 때는 우리 모르면 두렵잖아요. 근데 제가 직접 학습시켜보고 또 많은 데이터를 넣어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AI는 절대로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라는 결론을 얻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AI 시대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를 그래서 오늘 뭐 단순하게 뭐 여러분한테 뭐 프롬프트 쓰고 뭐 이런 거가 아니라 지금은 그런 시대를 월등히 넘어섰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저는 1년 6개월 정도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지금 준비하면요. 기대하십시오. 놀라운 부흥의 시대를 맞을 겁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못하면 상상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지금 AI가 어느 정도 되냐면 이런 얘기 그러니까 모 그룹 여러분이 다 아는 K-컨텐츠를 가장 많이 만들고 있는 모 그룹의 해외 담당 이 담당자가 저희 이제 박사 과정 중에 또 다른 기수에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미 뭘 만들었냐면 여러분 해외 컨텐츠가 전 세계 K-컨텐츠 지금 되게 유명하죠. 근데 그게 전 세계에 퍼질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뭘까요? 언어죠. 그래서 이거 언어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미 뭐까지를 만들어놨냐면 이 주인공의 목소리로 입을 다 맞춰서 147개국 언어로

클릭 한번 하면 AI가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못 써요. 왜 못 쓸까요? 이걸 쓰는 순간 뭐가 사라져요? 성우들이. 일자리를 잃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못 쓰고 대신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른 데다 이 기술을 줍니다. 왜 줄까요? 이걸 주면 니들이 먼저 쓰면 얘네들이 욕을 먹잖아요. 그동안 너희들이 욕먹는 사이에 우리는 이걸 사용해서 전 세계를 나가겠다.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되게 위험한 것도 있어요. 갤럭시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에서는 망자 서비스를 이미 준비해놨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이 생전에 대화하고 사진하고 이런 거를 SLM이라고 해서 소규모 인공지능에 학습을 시켜서 그 사람이 소천한 후에도 소통할 수 있도록.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야, 이제 정말 위험하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갑자기 이런 시대를 맞이할 수도 있겠구나. 이미 그것을 비즈니스 모델로 이제 보험 형태로까지 만들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교회에도 있지만 동시에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 그 현장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요, 모든 기술에 다 AI를 넣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AI가 내가 싫어 라고만 보기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가 고민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AI 시대 복음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AI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했습니다. 아, 이건 그냥 드세요. 원래 이제 제가 AI로 여러분이 이렇게 찍어서 답, 질문을 하면 실시간으로 답하는 걸 준비를 했는데 노트북을 제가 여기다 안 가져와서 마음속으로 질문해 주시고 끝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AI가 우리의 삶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좀 느껴지시죠? 예, 제가 AI 2022년 후반부부터 AI 시대가 도래한다. 아니면 제가 예전에 여기 한번 왔을 때 우리 교사 교육 때 9년, 7년 전에 우리에게 코로나보다 더 충격적인 일은 바로 AI 시대가 도래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AI가 우리의 삶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느껴지실 거예요. 특별히 2023년까지는 AI가 뭘 했냐면요. AI를 개발하고 발전시킨 데 모든 돈을 다 쏟아부었어요.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제프리 힌튼 박사가 물리학 이제 AI에서 노벨상을 받았죠. 근데 저희 AI 학자들에서는 이걸 논문을 줘? 이걸 노벨상을 줘? 라고 말해요. 그 이유가 뭐냐? AI를 유사과학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게 신기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GPU를 5만 장을 붙였는데 AI가 안 돌아가요. 근데 AI 그 GPU를 10만 장을 붙였는데 갑자기 얘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무조건 GPU를 많이 붙이는 거. 그러니까 돈의 규모의 경제였고 무조건 돈을 GPU를 사서 붙이는 것에 쏟아부었고요. 두 번째는 모든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2023년 후반기부터는 GPU를 붙여도 얘가 성능이 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를 이미 다 썼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놓은 텍스트로 만든 데이터를 다 써서 더 이상 넣을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AI로 생성해서 넣어봤는데 오히려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뭘 했냐? 이제 돈을 쏟아부었으니 좀 뽑자. 그래서 2024년 우리 CES에서부터 이제는 일상의 동반자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느끼셨던 게 이걸 겁니다. 지브리 열풍 기억하십니까? 예, 한국의 지브리 열풍이 불었죠. 무슨 얘기냐? AI한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브리 스타일로 그려줘.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다가 놓고 제 얼굴을 놓고 지브리 스타일로 그려줘 그랬더니 할아버지를 그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안 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에 누구든지 한 번씩 AI를 써보는 시대가 됐고요. 이제는 여러분, 이런 데이터가 무색할 정도로 모든 일상에서 AI를 활용하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제가 있는 칼빈 대학교에서는요. 교수님들이 AI를 쓰지 말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서강대학교에서는 AI를 써서 논문까지도 쓰라고 그럽니다. 확 다르죠. 그러니까 AI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고민을 이제 해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AI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원래 우리 제가 창원 우리 극동방송 주제가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파일이 약간 바뀌어서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 뭐냐?

0: 하냐면, 아, 제가 여러분 이제는 여기 혹시 작곡할 줄 아시는 분?
1: 못하세요?
0: 자, 이제 여러분 작곡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잠깐만요, 이거 제가 이제, 예, 죄송합니다. 원래는 여기 제가 나중에 들려드릴게요.

리듬탱으로 이런 이런 노래를 만들어줘. 가사에 뭐 우리 뭐를 넣어줘. 그러면 이런 식으로 누구나 쉽게 노래를 만들어. 여러분들도 지금 핸드폰에서 이렇게 노래를 만들고요. 제가

가창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제는 누구나 노래를 만드는 시대예요. 그리고 여러분 뭐 이렇게 영상 이 영상을 갖고 동영상 만드는 건 뭐 이미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설교 때 이 아이들이 동영상을 만드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우리 아이들이 한 15분 만에 만든 설교 전에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구글 위스크 이제 위스크에서 플로우로 넘어왔는데 이제는 구글 플로우로 누구나 이렇게 한 15분 정도면 여러분들도 동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거는 그림 스타일을 픽사 3D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누구나 음악을 만들고 누구나 영상을 만들고 누구나 그림을 그리고 누구나 책을 쓰고 누구나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자, 이게 바로 AI 시대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AI를 가지고 막 뭔가 새로운 거를 이렇게 내가 한 거를 되게 잘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느끼지 않으세요? 갑자기 어떤 분이 대표 기도가 좋아졌어요. 저분이 저럴 뿐이 아닌데 너무 대표 기도가 은혜로워. 그러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와 그럽니다. 근데 조금 시간 지나면요 다 알아요. 저거 AI가 도와줬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새 이런 시대를 우리는 맞이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AI 도움 받는 분 계실걸요? 자, 이제 고민이 그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AI 사용법에 대해서 배워요. 내가 기존에 해왔던 걸 더 잘하는 법. 그런데 문제는 누구나 잘하는 시대가 될 거고 이게 한 1년 6개월이면요. 지금은 뭐 클로즈드, 챗GPT, 뭐 제미나이 여러 가지 하지만 결국은 하나로 통합될 거고 더 쉬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먹고 살았어요. 사람들이. 이 정도 영상 하나만 만들어도 교계에서 큰 역할을 감당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걸 누구나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저희 교단에서 제가 교육 이제 개발원에서 이걸 보여주면서요 이제는 개교회가 아니 개인이 총회보다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걸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다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AI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시죠? 주님 빨리 오셔야지. 아, 내가 이런 세상까지 봐야 되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AI를 생각할 때 이걸 생각합니다. 터미네이터. 멸망 끝장을 내려온 사람. 이 끝장을 내려온 존재. 그래서 AI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제가 직접 AI를 학습시켜보고 이렇게 해봤을 때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은 AGI, 범용 인공지능입니다. 그건 조금 더 다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AI의 특징은 뭐냐? 인간이 만든 텍스트를 기반으로 모든 것을 학습한 겁니다. 아니 목사님, 영상도 나오고 그림도 나오잖아요. 이것도 재밌는 게 뭐였냐면 텍스트를 얘가 이제 입력하는데 한번 그림을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그림도 텍스트처럼 인식을 해서 갑자기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도 텍스트처럼 읽는 그런 방식으로 된 거지 아직 멀티모달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는데요. 이제 앞으로 AGI 시대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시대고 AI는 인간의 텍스트 범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AI 시대 신앙의 기회인가? 여러분들은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근데 제가 아무튼 조금 우리 좀 더 말씀을 나눠볼게요. AI 시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제가요 AI가 뭔지를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대부분 사람들이 AI를 잘 몰라서 두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AI를 제가 직접 학습시켜본 사람으로 AI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 뭐냐면, 자, 여러분, 우리 AI는요, 이미 1950년대부터 연구를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쉽게 좀 제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여기서 개와 고양이가 구별되시는 분, 딱 보면 얘가 고양이다, 개다, 알아맞히시죠? 여러분은 AI보다 나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AI를 1950년대부터 개와 고양이를 구별하기 위해서요, 개에 대해서 가리키고 고양이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리켰어요. 근데 인간이 알고리즘을 만드는 겁니다. 자, 눈은 두 개고 귀는 어떻고, 얘한테 계속 설명을 했는데 얘가 2011년까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와 고양이를 우리는 딱 보는 순간 구별이 되는데, 얘는 그거 구별하는 것이 25%밖에 구별, 그러니까 네 번 중에 한 번 맞춘다는 건 못 맞추는 거예요. 그 정도로 AI가 개발이 안 되다가 2012년에 좀 특이점이 발생합니다. 바로 제프리 힌튼 교수님 그 팀에서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한 딥러닝을 이제 하는데, 딥러닝이 뭐냐? 옛날에는 개와 고양이를 쭉 가리켰죠. 근데 이제는 얘한테 개 사진 천장, 고양이 사진을 천장을 보여주고 이게 개야 고양이야 라고 알려줘요. 그러면 얘가 나름대로의 패턴을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 패턴이 뭔지는 몰라. 근데 얘가 구별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점은요, 여러분들도 개와 고양이를 구별하는 패턴을 갖고 있어요. 근데 나도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그냥 고양이 같고 개 같아요.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여기 이제 티처블 머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직접 학습을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제가 강아지라고 썼어요. 그리고 강아지를 학습시키려고, 그리고 강아지 사진을 제가 이렇게 100장이 1000장이 없어서 3장만 4장만 이렇게 강아지 사진을 긁어옵니다. 그리고 얘한테 야, 얘가 강아지야 라고 알려줘요. 그리고 여기 밑에다가는 고양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고양이 사진도 별로 없어서 3장만 얘한테 놓고 이거를 딥러닝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개와 고양이에 대한 패턴을 만들어서요, 이렇게 제 얼굴을 넣었더니 저는 어디에 더 가까워요? 개과예요. 저는 개에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갖고 뭘 해봤는지 아세요? 잘생긴 사람 10장을, 사람 사진 10장을 넣고 잘생김, 못생긴 사람 사진 10장을 넣고 못생김 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비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도 여기에 내 얼굴이 잘생기게 나왔으면 좋겠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생김으로 나올까요? 아니죠. 내 사진을 잘생김에 하나 넣어놓으면 돼요. 여러분, AI는요,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그 저희 칼빈에서 한 수업을, 베트남 친구들을 수업을 하는데, 얘네 앞에서 AI 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거의 대부분 데이터가 미국 데이터죠. 그래서 월남, 이, 베트남은 나쁜 사람으로 묘사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AI에서는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그거예요.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여기 기업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AI를 써보려고 A한테 물어보면 뭔가 이렇게 잘 만들어 와요. 근데 쓰기에는 불편해. 나하고는 맞지 않아. 그 이유가 뭐냐? 얘는 범용적인 패턴에서 생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AI를 잘 쓰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 제미나이나 챗GPT나 클로드에,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잼스, 그리고 챗GPT에는 이 GPT스, 그리고 이 클로드에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여러분의 패턴, 여러분이 그동안 했던 업무들을 얘한테 딥러닝 시키고 학습시켜서 그 패턴에서 생성하면 나에게 맞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을 대폭적으로 줄여주게 됩니다. 이게 AI의 방식이에요. AI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걸 거짓말이라고 안 그러고요, 이 할루시에이션을 뭐라 그러냐면 창의력이라고 합니다. 원래 여러분, AI는요, 정답을 말하는 애가 아니라 패턴에서 생성하는 애예요. 근데 요즘 하도 얘한테 이제 정확성을 요구하니까 여기서 이제 피드백을 두 번 정도 보내서 정확성을 체크하는 부분을 넣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정확성이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AI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래서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들은 AI 사용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는 성경만 보고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어느샌가 권위자가 쓴 주석을 보고 설교를 준비하시죠. 그러다가 이 많은 도서들을 참고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가 그 정보들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불편해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자료를 검색해서 정보를 가져다가 설교를 풍성케 합니다. 근데 AI라는 건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텍스트 기반으로 모든 텍스트를 학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AI에 대해서 저작권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얘가 학습할 때 쓴 데이터, 이거에 대한 저작권. 그리고 두 번째는 AI를 통해 나온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그 중에 첫 번째, 얘가 학습한 저작권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것은 공공재다라는 인식으로 그냥 인정해 주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그동안 만들었던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그 저작권에 대해서는 용납해 주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AI는요, 전 세계에 있는 텍스트, 인간이 그동안 만들어놨던 그 집단지성, 그것을 다 학습한 공공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한다면, 만약에 책을 활용하거나 주석을 활용하거나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활용했던 분이라면 이 공공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단 그것을 쓸 때 그들의 일반적인 패턴이 아닌 내 패턴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럼 어려워질 것 같아서 우리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기본적으로 아신다는 전제로 이제 조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AI가 잘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아, 지금 제가 당장이라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혹시 코딩할 줄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아, 홈페이지, 우리 기업 홈페이지를 바이브 코딩으로 하면요. 1분 만에 코딩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여기 아까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AI로 아이들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했냐? 우리 아이들 사원증을 하나씩 붙여놓고 교회에서는 그 사원증 이제 그거를 교사들이 QR코드를 찍으면 실시간으로 아이들한테 달란트를 줄 수 있게. 그리고 아이들이 집에 가서 엄마가 이 QR코드를 찍어서 성경을 읽으면 달란트를 줄 수 있게. 그리고 얘가 이거를 가지고 이제 달란트 물품을 바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한 교사들이 아이에 대한 내용을 적으면요, AI가 그거를 브리핑해서 이 아이에 대해서 신방을 하거나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보고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도요, 그것도 한 30분 만에 그런 프로그램을 바이브 코딩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활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뭐든지 할 수 있는, 아까 제가 말했죠, 음악도 만들고 코딩도 하고 동영상도 만들고 모두가 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AI가 잘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요즘에 IT 기업 아시겠지만 IT 기업의 사람들이 1년에서 5년 차들이 다 잘려나갑니다. 로펌 1년에서 5년 차들이 다 잘려나가요. 왜 그러냐? 1년에서 5년 차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를 체계화하고. 이걸 누가 잘하냐? AI가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AI를 제일 많이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연령대가 어떻게 될까요? 20대 뭐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요. 20대들은 못 씁니다. 누가 잘 쓰냐? 40대 후반 50대들이 잘 써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일을 할 줄 알잖아요. 일을 할 줄 아는데 옛날에는 사람 20명을 데리고 했던 일을 이제는 사람 없이 AI만 데꾸도 일을 6배, 7배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이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이제 AI 시대 과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리고 여러분 이제 AI는요, 에이전트화 돼서요, 1단계가 챗봇, 얘한테 질문하면 물어보는 거, 그리고 2단계가 워크플로우라 그래서 얘가 일의 순서대로 진행해 주는 거, 3단계는 에이전트라 그래서요, 얘가 저의 일을 대행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기업하시는 분들은요, AI를 쓰시면 상당히 업무 효율이 높아지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루틴적으로 하는 일들 있죠. 그 일들에 대해서는 AI가 정말 몇 사람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0: 어떤 분이 그래요. 어, 목사님 AI를 쓰다 보면 이 저기 뭐야 구독료가 많아진다고.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아, 정말 죄송합니다. 부목사님 두 명 이상의 일을 AI 하나가 감당을 합니다. 부목사님 두 명 정도 쓰려면 월 500 이상 지출인데요. 3만 5천 원이 그걸 대신한 이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시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AI를 오늘은 활용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AI 시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옆에는요. 박사급 비서를 다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금 핸드폰 갖고 다니시죠? 5년 후에는 이 핸드폰을 아무도 갖고 다닐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좀 대기업 사장 같은 경우는 누굴 통해 소통합니까? 비서. 누가 연락이 와도 비서가 받아서 정리해서 알려주죠. 내가 뭘 전할 때도 비서를 통해서 전해주죠. 5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다 비서를 데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손에 AI가 없어지고 이게 없어지고 저는 오라이언 있거든요. 안경. 여기서 AI랑 같이 보고 내가 말하면 AI가 문자를 보내주고 아니면 안경이 아니더라도 귀에 이렇게 해서 5년 안에 이 스마트폰은 없어집니다. 더 이상 손에 들고 다니지 않는 시대. 우리는 AI로 소통하는 시대를 갖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AI로 소통하는 시대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저는 위기감이 되게 많은 사람입니다.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대기업들이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면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이제는 변화의 시대가 찾아온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AI를 내가 잘 쓰면 근데 문제는 뭐냐 누구나 다 쓰는 시대가 올 거예요. 여러분의 경쟁 상대는 AI가 아닙니다. 앞으로 AI를 쓰고 있는 옆에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격차가 나기 시작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조금씩 준비함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교회 AI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진행을 하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저는 준비하신다면 놀라운 부흥의 시대를 저는 맞이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 아마 지금 아직도 제가 이제 너무 이 짧은 시간에 설명하다 보니까 AI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AI가 그렇게 다 해주면 사람은 뭐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전자계산기가 등장했어요. 이때 어떤 말들이 있었냐면 전자계산기가 나오는 순간 인간의 계산 능력이 떨어질 거다. 그렇죠? 그래서 다들 걱정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인간의 계산 능력이 떨어졌나요? 아니요. 오히려 간단한 계산은 계산기에 맡기고 새로운 영역, 공학, 경영학,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시켰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지식을 전달하는 부분,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자 제가 그냥 여기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충격받지 마세요. 뭐 다 아시겠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오카는 목사님 스타일로 여기 주일학교 아이 4학년짜리 아이가 있거든. 이 아이한테 공과 교육을 시작해줘.
1: 그래,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나눠보자.
0: 자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고민이 이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AI를 갖고요. 이걸 갖고 예를 들어 공과를 더 잘할 수 있게 상담을 더 잘할 수 있게 예를 들어 설교를 더 잘할 수 있게 처음에는 와 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다 알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이거 너무 죄송합니다. 갑자기 우리 목사님이 평소에 원어를 쓰시지 않던 분이 갑자기 막 원어를 쓰셔. 처음에는 와 그러다가 저거 AI 다 아는 시대가 되고요. 이제는 굳이 교육자한테 묻지 않고 교육자한테 상담하지 않고 AI가 상담을 더 잘합니다. 자, 이런 시대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제가 그것을 역사적으로 여러분 제가 이제 AI를 통해 우리는 소통한다 그랬죠. AI는 미디어입니다. 소통의 도구. 앞으로 여러분들은 AI로 소통하게 돼요. 실제로 여러분 이미 4년, 5년 전에 일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나라도 요즘에 있죠. AI 로봇을 할머니들한테 이렇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들이 노인정을 안 가십니다. 노인정 가면 맨날 고소치다 싸우잖아요. 그 할머니랑. 근데 여러분 얘는요. 친절하게 내 말 다 들어주고 다 맞아요. 맞아요. 이래주고. 여러분 AI 직접

해보신 분들은요, 얘가 나를 무조건 상전처럼 모셔요. 무조건 맞다 그러고, 오, 훌륭하시다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과의 관계도 힘들어지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예요. 그럼 과연 우리는 얘를 그냥 거부하기에는 이미 AI가 우리의 일상에 너무도 들어왔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저희 학교에서, 자, AI 쓰는 사람들 손들어 보세요. 그럼 아무도 안 들어요. 그리고 다 웃어요. 다 쓰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항상 복음은 새로운 미디어에 따라 전달됐습니다. 제가 요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처음에는 복음은 우리가 뭘로 전했어요? 음성으로. 앞에 있는 사람, 근거리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캐리그마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요, 여기,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레위기 3장 17절 시작. 아무도 모르죠. 옛날에는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은 캐리그마 선포돼야 돼서 다 외우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떤 시대를 만들었냐? 필사미디어입니다. 파피루스와 양피지에 그걸 다 적어서 그걸 전에 멀리 있는 사람에게 편지 보내는. 그래서 여러분, 이 필사미디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 66권을 양피지와 파피루스로 모두 가지려면 지금 돈으로 10억 정도의 돈이 필요했대요. 혹시 여기 현금 10억 갖고 계시는 분? 제가 좀 친해지고 싶어서.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없잖아요. BC 10억 있으시다고요? 예, 그거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는 이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주교와 영주. 그러니까 이 시대의 소통 방법은 에토스, 권위입니다. 여기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60대 이상 잠깐만 손을 들어주세요. 나는 60대. 예, 죄송합니다. 예, 여기 이분들.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 예, 권위로 복음을 소통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야, 목사님이 하라면 해. 어른이 하라면 해. 왜냐? 그들만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언어로 한국에 놀랍게 부흥한 교회가 나옵니다. 저 서울 여의도에 이 목사님의 영적 권위에 모두가 순종하며 불러불러 하면서 부흥했던 교회. 어디예요? 예수복음교회. 자, 그러다가 어떤 시대를 맞이했냐? 미디어 환경이 변합니다. 인쇄 미디어예요. 자,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제는 찍어가지고 다 한 곳씩 가져가서 다 있어. 근데 들여다봐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니까 누군가가 로고스, 논리적으로 설명해주고 설득하는 방법으로 가리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 40대, 50대 잠시만 손을 들어주십시오. 이분들이 그거예요. 아니, 왜 무조건 하라 그래? 옳은 걸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들한테 얘들아, 이런 게 옳은 거야, 이런 게 맞는 거야, 끊임없이 설명하고 설득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들을 영국 BBC에서 한국에 이런 단어가 있다고 소개한 적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꼰대. 들어 터 드실 때까지 계속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언어로 부흥한 교회가 한국에 나타납니다. 이 언어. 처음으로 평신도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설득하며 평신도를 깨운다 하면서 제자훈련을 시켰던 교회. 어디예요? 사랑의 교회.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이 말을 사랑의 교회 40주년 특별 새벽 기도 그 마지막 날 강사로 가서 사랑의 교회는 옛날 교회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 설명하고 설득하는 방법으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시대를 맞이하냐? 영상 미디어 시대를 맞이합니다. 자, 영상 미디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정보의 양이 갑자기 많아진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을 그걸 느끼게 해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다들 좀 이렇게 기업도 갖고 계시고 또 하신 분들도 많지만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책 정보가 많이 필요할 거예요. 2025년 작년 나는 책을 5권 이상 읽었다 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제가 좀 줄여드릴게요. 3권 이상 읽었다 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생명의 삶 손 내리세요. 자, 다 내려갔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책을 안 읽는데 더 놀라운 게 뭐냐? 이렇게 안 읽는데 아는 게 많고 할 얘기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인쇄 미디어, 책을 기반으로 한 서적보다 영상 미디어를 통해 얻는 정보의 양이 최소 1000배가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하나 설명 설득 듣기 싫은 거고요. 전체의 이미지와 느낌으로 소통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특징이 뭐냐면 보여줘, 느끼게 해줘. 근데 세상에 교회 오면 꼰대들이 계속 얘들아, 사랑은 뭐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가페가 있고 막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느끼면 저 친구들은 나라라도 바꾼다고 뛰쳐나가는 애들인데 교회 오면 심장 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영상 미디어를 기반으로 했던 소통 방법입니다. 그러다가 이 코로나로 인해 급격히 우리에게 달아온 게 소셜미디어입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도구는요, 인류 최초로 우리도 정보를 생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구는

뭔가 보여주는 도구가 아니에요. 이거 자꾸 크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클 이유가 없습니다. 이 도구는 뭐냐? 내가 직접 참여하고 나도 정보를 알아야 돼요. 공유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코로나 때 어떻게 썼는지 아세요? 저는 8년 전에 처음에 이걸 어떻게 썼냐면, 저희 교회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평생 교회에서 헌신하셨는데, 그분이 요양원에 들어갔어요. 교회를 너무 그리워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앞자리에 360도 VR 카메라를 갖다 놓고, 그분 요양원에서 이걸 씌워드렸어요. 그랬더니, 앞에서는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고, 뒤와 옆에는 나랑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같이 그 자리에 있는, 가상으로나마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소셜 시대의 특징이 뭐냐? 내가 직접 참여해야 돼요. 내가 직접 그걸 정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마다 우리 지금 10대들 있죠? 얘네들은 게임을 해도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자기가 해요. 요즘에 학교에서도 자기 주도 학습해서 자기가 해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집에서도 애들이 한두 명밖에 없어서 얘네들이 주인공이죠. 집에서 제일 맛있는 거 누가 먹어요? 애들이 먹죠. 유통기한 지난 거 누가 먹어요? 남편이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 항상 주인공인데 세상에 교회 오면 얘네들을 여기 앉혀놔. 그리고 아줌마들이 여기에 극동교회 이렇게 써가지고 막 앞에서 율동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 맨날 보면 뭐 르세라핌 이런 애들 보는데 아줌마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 어우 주여 저 뱃살 애들 기도하느냐고 예배에 집중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셜시대는요, 여러분도 그럴거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어른이 하라면 다 했어요. 요즘에 안 하죠. 옳은 거라면 참고 했어요. 요즘엔 안 하죠. 감동받으면 예전에 했어요. 근데 요즘엔 안 해요. 요즘에는 뭐냐? 내가 모르는 일이 진행돼? 그럼 무조건 반대예요. 내가 참여해야 되는. 그런데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바로 AI 시대예요. AI 시대의 특징이 뭐냐?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역할, 우리 교회의 역할은 특별히 교회에서 목회자와 교육자들의 역할이 저는 크게 두 번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원래 목회자와 교육자의 역할은 서기관이었어요. 읽어주고 써주는 사람. 왜? 아무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그 역할만 하면 됐습니다. 근데 세상에 뭐가 나왔어요? 인쇄 미디어를 통해 모두가 읽고 모두가 쓰게 된 거예요. 그때 교회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첫째, 너네들 쓰면 안 돼. 이런 건 우리만 써야 돼.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이요, 못 쓰게 해서 400년 동안 암흑기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개혁주의자들, 칼빈, 루터 이런 사람은 어떻게 했냐? 야, 너네들 이거 성경 이제 다 읽어야 돼. 우리가 독일어로 번역해 줄 테니까 모두가 읽어. 대신에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 줄게.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와 교육자의 역할이 쓰고 읽어주는 거에서 가리키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다가왔어요? AI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 AI 시대는요, 아까도 말했죠. AI가 저보다 더 잘 가리킵니다. 해보신 분 아실 거예요. AI가요, 여러분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현재 그 GPT 5.0이 지금 벌써 5.5 나왔습니다. 5.0이 옥스퍼드 박사급입니다. 저보다 난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그러면 얘가 나보다 잘 가르쳐. 그럼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너희들 그거 쓰면 안 돼. 하지만 아니야, 다 써. 이거 갖고 정보 다 생산해. 좋은 정보 찾아내. 대신에 우리 그거 해보자. 바로 경험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제는 정보, 어떤 컨텐츠 정보를 생산하는 건 지금은 그걸 생산하는 사람들한테 와 그러겠지만 1년 6개월 후면은 여러분도 동영상을 만들고 여러분도 글을 쓰고 여러분도 다 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까지. 그러면 이 시대에 만약에 제가 지금 솔직히 염려되는 게 그겁니다. 교회마다 지금 다 소그룹 하고 있죠. 근데 세상에 소그룹 리더가 AI를 통해서 목사님보다 더 잘 가르쳐.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아까 말했죠. 그 영역 다음.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것은 AI의 도움을 받되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은 뭐냐? 이제는 복음을 가리키는 걸 넘어서 복음을 경험시키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서강대에서 박사 논문을 쓰고 있는 게 그거예요. 지식 전달자에서 경험 촉진자로, 결국은 생태계 조절자로 우리 리더들의 역할이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앞으로 직원들이 여러분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져올 거예요. 나보다 더 나아요.
판단력이 나보다 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기가 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경험시킬 수 있는 경험 촉진자 아니면 그 생태계 자체를 조절할 수 있는 생태계 조절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이미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이 어원이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소통 커뮤니케이션의 어원 제가 이거를요 서강대 언론대학원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수님께 첫 수업에 들어서 진짜 충격을 받은 내용입니다.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의 어원은 커뮤니온이다. 성만찬. 신이 보여준 소통 방식. 여러분 이거는요. 저 그냥 이게 신학적인 내용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커뮤니케이션적인 관점입니다. 저는 구약은 하나님의 언어였다고 생각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알아들어라. 근데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어서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했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식탁이라는 플랫폼에 복음의 떡과 잔을 준비하고 우리를 참여시켜서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 주인과 종이 함께 참여해서 맛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AI 시대가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된다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들이 직접 참여해서 맛보고 만지고 느끼는 느끼며 경험하며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맛보는 것. 여러분 저는요 제가 아까 그랬죠. 부흥의 시대가 올 거라고. 왜 그러냐면 복음은 압도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한번 맛본 자, 복음을 한번 경험한 자, 복음의 향기를 맡은 자는 절대로 주님 떠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지금 있는 저희 연구소 또 석사들이요 요즘 이런 변화가 찾아와요. 그들이 신앙을 갖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시대가 여러분 보세요. 르네상스 이후에 이전에는 신이 항상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죠. 근데 르네상스 이후에 인간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며 삽니다. 인간이 지금까지. 근데 여러분 그들 위에 AI가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왓슨이라는 이미 이제 개발하지 않는데 왓슨이라는 이 의료 전문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있는데 얘를 폐기시켰어요.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가 뭐였냐면 어느 날 얘가 의사들한테 명령을 합니다. 자르라고. 환자 어디를 자르라고. 근데 거기 있던 의사들이 아무도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얘가 맞았어요. 이해하지 못하지만 순종해야 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인간이 처음으로 자기 위에 뭐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간이 이 위에 있는 거에 굴복할까요? 순종할까요? 아니죠. 더 위에 것을 찾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성의 시대가 펼쳐질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그동안 우리는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그들에게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인간에게 남아있는 영역이 바로 이 경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오라이언 뭐 이렇게 가상융합현실 이 모든 것이 가상적인 경험을 주기 위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교회가 완전히 패러다임 자체가 달라져야 됩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경험할 수 있게. 그동안 여러분 우리는 뭘 했냐면 어떻게 복음을 잘 설명하고 전할까. 근데 여러분 이제는 패러다임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 시기예요. 복음을 어떻게 경험시킬까. 여러분 한번 경험하면요 끝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복음 전파 선교사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있죠. 선교사들은요 해외에 가서 가자마자 예수 믿으세요 안 그래요. 그 나라에 소통되는 언어를 최소한 5년은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시대의 언어를 알고 계십니까? 집에 계신 그 김 집사님하고도 소통이 안 되시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용감하게 제가 이런 말을 좀 많이 우리 옛날에 교사 교육 때 했거든요. 우리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죠 그분들. 근데 여러분 열심히 전했는데 도달되지 않는 사랑을 세 글자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열심히 전했는데 도달되지 않아. 짝사랑. 많은 분들이 짝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열심히 전해도 도달되지 않는 사랑을 세 글자라면 스토킹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제 AI 시대의 언어는 바뀝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는 우리가 소셜 시대를 살고 있죠. 지금은 무조건 참여와 공유입니다.
그들을 참여시키고 그들에게 정보를 줘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AI를 활용하는

0: 근데 어디다 써야 되냐?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곳에 활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이 경험할 데가 없습니다. 왜? AI가 다 대체가 될 거예요. 유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대학입니다. 여러분, 대학은 지금 지식을 가르쳐 주죠. 지금 제가 대학 현장에 있지만 애들 AI한테 묻지 교수한테 안 묻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뭘 해야 되냐? 저희 신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직접 교재를 만들어 보고, 여기서 직접 캠프를 해보고, 내가 경험을 쌓아서, 여러분 앞으로는요, 너 어느 학교 나왔어를 물어볼 게 아니라, 너뭐 해봤어? 경험을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저희 학교를 총장님을 설득해서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교수님 중에 경험 있는 분이 많지 않아요. 지식은 많은데. 여러분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요, 옛날부터 AI 시대를 준비하면서 참여와 경험의 학습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저희 중고등부가 어떻게 하느냐, AI의 도움을 받아서요, 중고등부도 학생이죠. 요즘 학생 지원 프로그램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얘네들이 그 기획서를,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획서를 써서 기업에 내서 2천만 원을 후원받았어요. 그리고 이걸 갖고 부모들하고 같이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얘네들은 벌써 중학교 때 기획서를 써서 자기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업을 해본 애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애들이 세상에 나와서 XR, 경험의 확장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동안 지식, 정보로 승부봤던 사람은 모두가 잘해지는 시대가 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진짜 이 시대가 온 거예요. 복음을 경험시킬 수 있는. 다시 한번 이제, 아이고, 이제 전문용어로 심화를 해야 돼. 죄송합니다. 예. 아,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만, 영적 시대가 펼쳐질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AI가 모든 걸할 때, 여러분, 로마에 천만 명의 노예가 갑자기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그 시대랑 똑같아요. 이제는 노예가 일을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로마 시민들은 뭘 했냐? 이제는 일할 게, 내가 굳이 일을 안 해도 돼요. 그때 그들은 두 가지를 선택합니다. 하나는 엔터테인먼트. 막 경기장 만들어주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철학이에요. 근본적인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AI 시대가 되면요, 영적인 시대가 펼쳐질 거고요. 저는 우리 교회들이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그래서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앞으로 1년 6개월 정도면 AI는요, 그냥 여러분 뭐 따로 배우지 않아도 쓸수 있을 만큼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부터 AI를 비서처럼 쓰는 방법을 훈련하고 연습은 해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까 말했죠. 그러면 어떻게 경험시킬까? 인간에게 남아있는 가장 최고의 영역입니다. 우린 자꾸 AI한테 뺏긴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는 AI가, 물론 피지컬 인공지능도 나오겠지만, 인간에게는 앞으로 경험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겁니다. 어떻게 복음을 경험시킬까? 이거에 대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지금 뭘 하나 해놨냐면, 여러분, 우리 성지순례를 가고 싶어도 우리 실버 세대들 몸이 불편해서 못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뭘 만들었냐면, 메타퀘스트 3로 이 성지순례를 다 찍어 왔어요. 그분이 이렇게 딱 들어가서 그냥 광야길을 3분 동안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직접 예수님이 걸었던 광야를 걷고 그거 갖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경험형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AI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아유, 우선은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약간 정리가 되셨죠? AI 시대는 단순히 어떤 기술을 배우는 시대가 아닌 패러다임 자체가 달라지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AI를 통해 많은 정보를 받는다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할수 있으니 그 다음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FABC 신앙 강좌. 지금까지 제1한주교회 김태훈 목사님의 AI 특강 함께 하셨습니다.
2: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5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5월 21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5월 26일 화요일 사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평양원 어린이 사생대회 및 전시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산돌 손양원 기념관 뜰에서 열립니다. 하만군 관내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소속 초등학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산돌 손양원 기념사업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성시화 운동본부 주관 2016년 제18회 호영남 한마음 성시화 대회가 5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47-7993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송정미 사모와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가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50분 평안동 진주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93-072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 6월 2일 화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창원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마련됩니다.
1: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제1한주교회 김태훈 목사입니다. 요즘 AI에 대해서 많이 들으시죠? 왠지 거부감과 두려움이 앞서고 또 나만 모르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드실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직접 AI를 개발하고 학습시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AI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요. 아무것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오실 수 있고요. AI 활용 노하우와 실제적 사례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요, 잠시 두려움은 내려놓고 함께 배우고 나누고 복음을 위해 도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원 극동방송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는 선착순 100명이고 등록 마감은 5월 2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개별 노트북을 지참하셔야 하며 만원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만원의 참가비에는 유익한 강의와 다과, 따뜻한 저녁 한 끼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참석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으신 신청 링크를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AI, AI와 복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한 이번 강의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은 055-269-981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16.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DD
1: 극동 방송에서 경고를 알려.

0: 토요 강단.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늘 푸른 교회 이장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이사야 60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그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호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이끌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그룩한 이에 시온이라 하리라.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그 발 아래 엎드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는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면 온 열방에서 보물을 들고 온다는 식으로 우리는 읽고 들어왔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것은 결국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인데 예루살렘 자체가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장차 나타날 메시아가 오실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빛을 발하게 되고 그러면 열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물을 들고 온다라는 이 말씀을 문자대로 믿고 문자대로 해석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런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이 사는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즉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를 믿지 않았을까요? 십자가 지는 예수님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구약의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물리적으로 또는 눈에 보이는 금과 은과 보물을 들고 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 즉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이루었다는 그 사건으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되었다는 말씀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물론 유대인 가운데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나오죠. 그들이 대표적으로 오해하는 말씀이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 고난받는 종의 노래. 그런데 이사야 53장에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면 유대인들은 지금 믿지 않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누구에게 성취되었느냐라고 전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가 부활성천하셨고 그가 주와 그리스도로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담을 전하면 그 복음을 믿으면 지금 유대인들이라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여전히 유대인 즉 예수님을 핍박한 유대인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람들이 보기에 빛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죽음이기에 예수님의 죽음은 저주받은 죽음으로 보이고요. 헬라인들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정말로 거대한 로마를 만족하는 그한 이방인의 헛된 죽음일 뿐입니다.

그 십자가 앞으로 누가 몰려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빛이며 생명이라고 누가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아무도 빛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이 정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하심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완성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을 왜 믿게 하시는 겁니까? 그 피뿌림을 얻게 하기 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복음 듣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그 피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복음 앞에 엎드리는 자, 즉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진노였습니까?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은혜를 베풀어서 너를 불쌍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을 하면 심판을 면할 자가 아무도 없죠. 이사야 5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리사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사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잠시와 영원히 대비되죠. 진노는 잠시이고 자비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를 통해 이 내용을 계시하여 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잠시 치셨으나 다시 돌이켜 주신다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그 성전 재건조차도 그림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잠시의 진노와 하나님의 긍휼의 영원함을 이미 구약에서 어떻게 드러내시는지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지식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의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돌판을 따듬어 모세가 시내 산으로 올라갈 때에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이미 첫 언약의 돌판이 깨어지고 두 번째 돌판을 받으러 간 상황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선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규정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려주시는 만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그 선포의 내용이 인자는 천대이며 진노는 3,4대라고 말씀합니다. 옛날에 3,4대는 한 가정에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진노는 잠시이지만 인자와 긍휼은 천대라는 말씀은 영원한 인자입니다. 아브라함 이전의 시대에는 한 세대를 아브라함 전후죠. 아브라함 전후는 100년의 한 세대라면 뭐 오늘날면 한 50년의 한 세대로 할까요? 그럼 천년이라는 것은 이미 상상할 수 없는 그 많은 기간을 말하죠. 그래서 천대라는 것은 영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고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인자는 언약을 따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죠. 헤세드라는 이 인자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의 선포 앞에 모세는 급히 땅에 엎드립니다. 모세는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 진멸받아 마땅한 그들 위하여 주의 이름 곧 그 인자와 자비에 의지하고 강구하여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그 벌은 잠깐이죠. 오늘 본문에 하면 만약에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 돌아오는 벌이라고 하면 70년이죠. 70년은 사실 잠깐이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10절에서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겨선적 이방인들이 내 성비로 살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로 예루살렘 치셨지만 이제는 은혜를 베풀어서 불쌍히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쌓고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인격화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유대인들이 보면 문자대로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라도 이런 말씀을 보면 지금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황폐하게 되었을 때에 이런 말씀을 보면 장차 메시아를 보내면 이방 나라들이 와서 성벽도 쌓고 우리를 섬겨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에 못 박아 죽이고서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왜요? 이런 문자적인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메시아를 죽이고 자기들의 힘과 능력과 영광을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라를 잠시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이방왕의 칙서로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을 쌓는 일이 잠시 일어났죠. 그러나 이런 일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도 2000년 전에 유대인과 같은 해석을 하게 되죠. 그럼 지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잠시 진노하셨지만 다시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시면 이방 나라의 재물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고 왕들도 사로잡혀 예루살렘에 끌려오기에 예루살렘 성의 문을 닫지 않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대의 성은 낮에 문을 열고 밤에는 닫습니다. 낮에는 성 밖에 나가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지만 밤에는 안전을 위해 성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열방의 재물이 들어오기에 밤에 성문을 닫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밤새도록 열방에서 재물을 들고 오니까 성문을 닫을 수 없다라는 아주 번영과 평화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성경 말씀합니까? 세상의 보배들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해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성경 어떻게 증언합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미 결론난 내용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야고보는 아모스 선지의 예언이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게 되면 이방인들도 들어온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9장 11절 12절의 성취가 사도행전 15장 15절에서 18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무너진 장막이 세워지는 내용은 건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예루살렘이나 특정 땅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능하고 문별이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31절을 보면 대다수가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의 모임과 같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런 자들의 지혜와 어른과 거룩함과 구원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자들은 금이나 은과 같은 없어질 보배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죠. 그래서 보배로운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보물을 들고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죠.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자들이 바로 보배로운 성도들이죠. 그럼 이들이 어디로 향하여 가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혼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오늘 본문에서 그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문을 닫지 않을까요? 열국의 왕들이 자기 영혼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들고 가야 할 보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슨 보배를 들고 천국에 들어갈까요? 바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죠. 이들은 예수의 보혈로

보배로운 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보배로운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11절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노아의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겨선적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라. 이 말씀을 문자대로 해석하면 유대인들의 해석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진노하여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큰 긍휼로 돌이켜주시면 예루살렘이 영화롭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열국에서 왕들도 보물을 들고 예루살렘 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잠시 진노하시죠.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은 하나님의 진노, 즉 우리가 받아야 진노를 대신 받으신 고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잠시 받으신 그 고난과 그 얻으신 영광에 우리가 참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보면 12절을 봅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파멸한다고 합니다.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인격화하여 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세워지기까지의 내용들을 봐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후에 세운 성읍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의 왕위를 견고히 세워주신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때문에 예루살렘이 다윗의 왕국이 되는 것이죠. 다윗 언약 이전에는 모세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기준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에 이제 모든 복과 저주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본문 12절에서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되리니 반드시 진멸되리라 라고 한 그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에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반드시 진멸된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섬기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죠. 어떻게 성을 섬기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이었다는 그 복음을 믿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말씀입니다. 목사가 되면 장례식에 자주 갑니다. 어떤 데는 이틀 연속으로 장례식에 다녀올 때도 있습니다. 저는 장례식에 갈 때 꼭 복음을 전하죠. 뭐 결혼식장에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만 장례식장은 복음을 선명하게 전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한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장이 장례식장이죠.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오복을 다 누려서 죽는 순간도 고통 없이 죽는다고 하여도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담기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산과 죽음이 다 고통 가운데 저주받는 자의 모습일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들어있는 자의 복은 그 사람이 죽을 때에 복된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세상에서 한 번은 다 죽습니다. 그럼 누가 정말 복된 죽음일까요? 예수 믿는데도 고통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또는 질병 가운데 그렇게 사람들이 보면 비참하게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전혀 고통도 없이 잘 먹고 잘 살다가 평안하게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복된 죽음일까요? 세상은 후자를 복된 죽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실패한 삶의 자의 삶같이 죽었을지라도 예수 안에서 죽는 자가 참된 복된 죽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부재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20장 6절, 14절, 21장 8절에 둘째 삶이 있다는 거죠. 한 번 중동선 사람이 정한 것입니다. 그 위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보배가 그 사람 안에 담긴 자들은 둘째 삶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선포되는 것은 그 복음으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심판받을 자를 심판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그것 자체가 심판인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는 일은 참으로 놀라운 은총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서 14절을 다시 봅니다.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무와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원하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걸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 시온이라 하리라. 레바논의 자랑인 나무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오겠습니까?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의인화하듯이 이방의 자랑거리로 여긴 자들도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 틀을 꾸민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된다면 너를 괴롭히던 자들의 자손이 몸을 굽히고 너에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자들이 모두 너의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주님의 도성이라고 부르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시온이라 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역시 이런 말씀도 우리가 유대인이라면 모든 나라가 우리 예루살렘에 와서 엎드려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이제는 건물의 완공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복음의 일임을 이제는 아실 겁니다. 제가 이사야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자주 반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오늘날 저 유대인과 같은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무력으로 적들을 다 제압해버리겠다. 이게 유대인들의 사상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이제 부활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보물을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영원한 복음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이루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땅 끝까지 전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십자가로 다 이루신 복음 앞에 자기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인 줄 알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이 그 발 아래 엎드려입니다. 그 발 아래 엎드린다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시는 이유는 주님의 발을 두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발을 두는 장소를 발등상이라고 말합니다. 발을 두는 곳,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습니다. 물론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의 발을 두는 장소를 성경에서는 땅, 성전, 예루살렘, 언약궤를 자기의 발을 두시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원수들을 발로 밟아서 발등상을 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발등상은 구원과 심판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 것이며 그 발 아래 엎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발등상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발등상은 이 땅 전체가 발등상이 되기도 하고 성전이나 예루살렘이나 언약궤도 발등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원수들은 또 발로 밟아서 발등상을 삼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발 앞에 엎드린다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 것이 바로 그 발 아래 엎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0: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서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로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오늘 본문의 해석과 같습니다. 잠시 고난을 받으신 일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살아나셨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서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묵시적 완성된 진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는 이 시편 8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온 세상이 예수의 발 앞에 복종하여야 하겠으나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이 임하여 거듭난 자만이 눈에 비늘이 벗겨지듯이 이런 말씀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영혼에 무릎을 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발등상이란 예수 신약에서 여러 번 언급됩니다. 사도행전과 히브리서의 말씀에 여러 번 나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발을 딛고 서셨습니다. 그 발 앞에 엎드리는 자리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 시몬과 한 재만한 여인의 내용이 나오죠. 이 여자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썩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그 발에 입맞추기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용서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어떻게 합니까? 용서받을 일이 없기에 자기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입 맞추지도 않고 발 씻어 드리지도 않고 감람도 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눈물로 씻긴 그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고 향료컵을 붓고 그 발에 입 맞추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 발 앞에 엎드린 자가 누구입니까? 많이 용서받은 자가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7장 11절 19절 말씀에도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예수님의 말씀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라고 예수 물으시죠. 그러면 이 이방인 한 사람뿐이냐? 사마리아인 이 한 사람뿐이냐? 그러면 한 명 고침 받은 자는 병이 낫고 났을 때 유대 사회로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9은 유대인이라고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돌아올 것이죠. 병이 나았으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이 아니라 병이 나았다고 다시 유대 사회로 복귀해 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린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명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 다 아는 한 재만한 여인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자들은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하는 그들이 아니라 그들에 의하여 정죄당한 세리와 죄인과 이방인과 창기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예수의 십자의 복음을 듣고 자기가 죄임을 알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에서 대신 저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그 발 앞에 엎드리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참으로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 토요강단 지금까지 늘푸른 교회 이장우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85-3726번 055-285-3726번 늘푸른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던

0: 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쉬운 클래식. 매주 이 시간 클래식에 한 걸음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쉬운 클래식, 이 시간은 울산대학교 음악대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0: 교수님 어떻게 좀 5월 가정의 달인데
1: 네네. 네,
0: 잘 지내고 계세요?
1: 네, 뭐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아이들은 시험을 거쳐오느라고 좀 힘든 기간들이었고요.
0: 시험
1: 그런
0: 기간이군요.
1: 학생들의 표정을 마주 대하느라고
0: 네,
1: 희노애락이 지나가는 그런
0: 아이고야.
1: 시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1: 네.
0: 오늘 좀 준비해 주신 주제가 서곡이라는
1: 네네.
0: 주제예요.
1: 네.
0: 네, 서곡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곡들을 지칭하나요?
1: 여러분 오페라에서 맨 첫 곡을 우리가 서곡, 오버추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페라는 어떤 이야기잖아요.
0: 네.
1: 그 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유일하게 오케스트라만 등장해서 연주를 하는 구간입니다.
0: 네.
1: 오페라가 1막, 2막, 3막, 4막으로 진행할 때는 오페라의 반주 역할을 하거든요. 노래를
0: 네.
1: 부르는 것에. 근데 오케스트라가 가장 먼저 선보이는 유일한 어떤 주제곡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오페라의 얘기 중에 여주인공의 얘기가 있을 테고 그 테마가 있을 거예요.
0: 네.
1: 남자 주인공의 테마가 있고 이 모든 얘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축약해서 앞부분에서 먼저 들려드리는 거예요.
0: 아.
1: 예고편이 흥미로우면 우리 그 드라마를 꼭 보잖아요.
0: 보죠?
1: 영화나.
0: 네. 아.
1: 물론 뭐 오페라의 서곡을 들었다고 그 오페라를 보러 간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0: 네.
1: 앞으로 나올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선보여드리는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어떻게 보면 오페라의 프리뷰다 이렇게
1: 그렇죠.
0: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1: 네.
0: 그래서 오늘 찬송가도 찬송가 1장으로 선곡을 하신 건가요?
1: 그렇습니다.
0: 네.
1: 제가 1장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려볼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0: 네.
1: 서곡을 다루면서 그럼 찬송가의 서곡은 1장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봤어요. 거기에
0: 네.
1: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0: 아, 네.
1: 시편 말씀이 있었는데 처음은 곧 주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면 찬송가 전체 주제는 우리가 온 맘 다해서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는 것이구나 라고 규정
0: 아,
1: 지어보면서
0: 네.
1: 1장 찬송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찬송가 1장 함께 하실 텐데 만복의 근원 하나님 보통 예배 때 이제 그 성도님들 다 같이 일어서서
1: 네,
0: 많이
1: 네.
0: 부르시는
1: 네.
0: 거구나. 저 오늘 준비하면서 일어섰다 앉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네, 오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함께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네, 오늘 함께한 찬송가는 찬송가 1장이었습니다. 네.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네.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오늘은 서곡에 대한 내용으로 네, 교수님께서도 펼쳐주실 텐데 네. 오늘 함께 나눌 첫 번째 클래식은 어떤 곡인가요?
1: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세 곡의 서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각각 다른 작곡가들의 곡이고요. 첫 번째 곡으로는 우리 조금 가볍고 유쾌하게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오페라의 서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오페라는 물론 내용을 알고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서곡은 그런 편견 없이

0: 어떤 음악이지? 유쾌한가? 이 오페라가 비극일까? 아니면 코믹일까?를 분간하실 수 있는 장소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모차르트나 어떤 피가로의 결혼에 대한 설명은 배제하고요. 그 서곡을 들어보실 때 이 곡의 느낌이 어떤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계급 간의 갈등 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종결되어지는 결과는 용서입니다.
1: 네, 아름답게 그래서, 마무리가 되는군요.
0: 네, 그렇긴 한데 어떤 분들은 내용을 보시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네. 그러나 모차르트가 당시에 오페라를 작곡할 때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도 음악으로 전달했다라는 것 그 정도를 아시고서 우리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서곡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피가로의 결혼 서곡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논할 때 작곡가들은 어떤 음정의 배열을 어떤 느낌으로 썼을까에 주목하시면 되고, 하나 더 팁을 드리면 네. 제가 준비한 이 버전은 지휘자가 발레리 기르기프라는 그런 지휘자인데요. 네. 어떤 걸 들고 지휘를 하냐면 여러분 영상으로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쑤시개를 들고 하세요.
1: 이쑤시개요?
0: 네.
1: 지휘를 하면서요?
0: 네. 지휘봉은 보통 다 막대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이분은 이쑤시개를 들고 지휘를 하십니다. 이 곡이 끝나기까지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1: 알겠습니다. 네. 일단 듣고 와서 나름의 답을 교수님께 네.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곡은 베르디의 운명의 힘 서곡 함께합니다.

0: 네, 베르디의 운명의 힘 서곡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1: 네.
0: 교수님, 근데 네. 도통 모르겠어요. 앞서서 이 수시계를 들고 지휘를 했다고 네. 하셨는데 뭔가 집중하게 하려고 하는 건가요?
1: 오, 정말 너무나 바람직한 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1: 지휘자의 역할은 저 많은 수십 명의 사람을 하나의 음악으로 묶는 역할을 하죠.
0: 네.
1: 굉장한 리더의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지휘봉이라는 것의 역할도 그런 거죠. 지휘봉의 길이는 각각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같은 곳을 연주하라는 얘기잖아요.
0: 네.
1: 그러면 지휘자와 가장 거리가 먼 파트는 금관과 타악기입니다.
0: 네.
1: 뒤쪽에서도 단상에 올라있는 지휘자의 지휘가 보이려면 사실 지휘봉이라는 게 있었을 때 훨씬 더 수월하게 볼 수 있겠죠.
0: 네.
1: 그러면 저는 생각했어요. 이 지휘자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이쑤시개를 들고 올라갔을까? 이분이 이쑤시개 지휘자로 유명하신 분이긴 하신데
0: 네.
1: 그것만 가지고 지휘를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한테 저도 하은 PD님 느낌대로 더 집중하게 하려고 하셨을까? 그렇지만 보는 이들로 하여금 느낌도 상당히 중요한데
0: 네.
1: 운명이라는 주제에 비해서 이쑤시개는 너무 가볍지 않은가?
0: 그쵸.
1: 차라리 들지 않으시면 어땠을까? 까지 생각을 해봤지만 정말 초고도의 집중력을 요하시려고 그 이쑤시개의 움직임을 찾아보라고 그걸 들고 하셨을까 말고는
0: 네.
1: 저도 따로 답을 내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너무 궁금하네요.
1: 네.
0: 근데 뭐 이제 교수님께서 가끔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음악을 감상하는 데 있어서는 또 각자의 개인적인
1: 그런
0: 자유로운 부분이
1: 네,
0: 또 허용이
1: 네.
0: 되니까.
1: 맞아요. 네.
0: 그렇군요.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알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듭니다.
1: 네.
0: 네. 베르디의 운명의 힘 서곡까지 함께 했는데 이제 마지막 곡만 남아있죠, 교수님.
1: 네. 제가 유쾌하고 그리고 약간 묵직한 곡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마지막은 행복한 작곡가의 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0: 행복한 작곡가.
1: 네. 주체가 작곡가예요. 누구의 곡을 준비했냐면 로시니라는 작곡가의 곡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왜 로시니가 행복하다고 표현을 드리냐면 작곡가로서의 활동은 한 30대 중반 정도까지 하셨고요.
0: 네.
1: 제2의 직업을 가지셨어요. PD님은 원래부터 이렇게 이 방송을 하는 게 꿈이셨어요?
0: 사실 뭐 이제 대학생 때부터
1: 네.
0: 네, 그때부터 좀 이렇게 꿈을 품고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1: 네. 그러면 혹시 제2의 대안, 만약에 내가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0: 네.
1: 그다음 되고 싶은 것 뭐 이런 건 없나요?
0: 있었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를 사범대로 다니다 보니까 이제 안 되면
1: 네.
0: 좀 해보다가 안 되면 그냥 임용고시를 준비를 해서 교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있었는데 사실 둘 다 어려운 길이었죠.
1: 그러게요.
0: 네.
1: 저는 어려서부터 말하는 직업이 그렇게 가지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뭐 그 말하는 직업에 딸려야 할 건 이런 마이크가 있는
0: 네,
1: 그런 말하는 직업이 가지고 싶었는데 레슨을 하는 것도 계속 말하는 직업이니까 그런데
0: 네.
1: 저 하나님이 저의 모든 꿈을 이루어주셔서 이렇게 방송에도 할 수 있게끔 해주셨는데 로시니는 요리를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음악을 접으시고는 요리사의 길을 가세요.
0: 우와.
1: 지금도 이태리에 가면 스테이크 이름에 로시니가 붙어 있고요.
0: 그래요?
1: 네. 어떤 요리 경연에 이르면은 로시니 요리 경연 대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행복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닌가. 왜냐하면 앞에 것들이 잘 되어지지 않아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만뒀다면 그것은 자칫 불행일 수도 있으나
0: 그쵸.
1: 너무나 유명한 곡들, 너무나 좋은 곡들을 많이 작곡을 하시고
0: 네.
1: 본인이 스스로

0: 접으신 뒤 나는 송로버섯을 키워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겠다. 이 지점으로 가신 분이라서 음악도 여러분 아무래도 작곡가의 성격을 좀 따라가지 않겠어요?
1: 그렇죠. 네.
0: 마지막 곡으로 제가 도둑같이 서곡이라는 걸 준비했는데 제목은 정말 여러분께서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지만 내용하고 무관하게 들으시면 꽤 많이 들어본 곡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1: 네.
0: 행복한 작곡가의 곡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행복한 지휘자까지 모셔왔습니다. 두다멜이라는 지휘자를 모셔왔고요. 두다멜은 사실 자란 곳은 베네수엘라라서 조금 빈민가에서 어렵게 자라셨지만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 엘 시스테마라는 오케스트라 출신입니다. 빈민가 아이들을 악기를 시킴으로써 어떤 범죄의 소굴에서 벗어나올 수 있게끔. 근데 거기 출신이신데 유명하게 되셔가지고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서 봉사를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행복을 전달하는 그런 지휘자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너무 멋있네요.
0: 네, 그러면 여러분 행복 더하기 행복의 곡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 시점에서 하은 PD님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과정과 결과 중에서 PD님은 어떤 게 더 중요하세요?
1: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 마음은 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살다 보면 결과에 좀 치중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고 그래도 과정이 올바라야 그래야 결과가 의미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서 과정에 일단 한 표를 던져봅니다.
0: 내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아까 우리 제자들이 정기연주회를 준비하면서 서곡을 힘들어한다. 그래서 같이 연습을 해주고 그 결과를 만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을 제가 함께 보면서 누군가에게는 30분이면 될 수 있는 일이 제 기준으로 제가 30분 연습하면 될 수 있을 게 누군가에게는 5시간으로 부족할 수도 있구나. 이거는 제가 우월하다가 아니라 저는 축적된 시간들이 있고 다뤄본 곡들이 많기 때문에 수월하게 할 수 있는데 이 시간으로 흡수하지 못할 수 있구나를 제가 깊이 깨달으면서 여기에서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의 리더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사람의 과정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섣불리 판단을 해서도 안 되겠거니와 그러면 포기해야 하나. 저는 이 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저는 다 그냥 제 탓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지점부터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왜 쟤 안 되지?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왜 안 될까? 왜 이렇게 못하지는 저 스스로를 너무 힘들게 만들고 그 제자에게도 저의 표정이 아마 달갑게 보이진
1: 그러다니까요.
0: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 아이가 못하는 것은 그냥 내 탓이다 생각하면 제 탓이니까 그걸 계속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지점이 되더라고요. 그런 긍정의 의미가 그냥 제 마음이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 어떤 효과가 오냐면요. 제가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는 그만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해도 아니야. 이거 아닌 것 같지 않아? 이러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또 하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느끼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을 나와 우리입니다.
1: 아멘.
0: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감히 내가 누구를 포기할 수 있겠는가까지 가니까 그냥 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5시간이고 6시간이고.
1: 아멘.
0: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행복한 작곡가 로시니의 곡을 행복을 전달하는 두다멜의 지휘로 도둑같이 서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깊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아멘. 오늘 클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까지 한번 되짚어보게 됩니다.
0: 네.
1: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끝곡으로 도둑같이 서곡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쉬운 클래식 울산대학교 음악대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찬양으로 마음이 쉬어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찬양의 화원 박형입니다. 이 시간 찬양의 향기로 가득한 주님의 화원에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하루를 향기롭게 가득 채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찬양 띄워드리겠습니다. 송승현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노인이 평생 모은 재산을 누구보다 소중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는 혹시라도 잃어버릴까 늘 걱정했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 힘없이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폭풍으로 집과 재산을 대부분 잃게 되었습니다. 망령자실한 그는 한동안 깊은 절망 속에 빠졌는데요. 시간이 흐른 뒤 노인은 작은 시골 교회에서 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사람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따라 삶의 평안이 달라집니다. 세상의 것을 보배로 삼으면 그것이 흔들릴 때 함께 무너지지만 하나님을 보배로 삼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은 노인은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나는 평생 재산을 지키려 했지만 정작 내 마음을 지키지 못했구나. 그날 이후 그는 이전보다 가진 것은 적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평안한 얼굴이 되었다고 말이지요. 우리의 진짜 보배는 사라질 세상의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붙잡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어느 순간 흔들리고 익숙했던 일상마저 불안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우리는 안정된 삶을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하고 쌓아가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33장 6절 말씀이지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기서 말하는 경외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세상의 조건이 좋아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염려가 찾아오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된 것이지요. 오늘 하루도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찬미워십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노은정의 겸손 찬양까지 함께 하셨고요. 이어 들으실 찬양은 구하은의 주를 경외하는 것, 기프트 뒤에 푸른 마르고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며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낡고 사라질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 중심에 두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함께 하실 찬양은 피아워십의 내가 예수 믿고서, 진아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양의 화원 끝곡은 기프티드의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찬양 함께 하시면서 전희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흔들리는 하루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만은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 사랑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이건수, 진행의 박혜영이었습니다.

일일 행아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선거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ADD 교통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찬양 가득 기쁨 가득의 공부영입니다. 오늘도 이 제목처럼 찬양으로 가득하고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5월의 기도 정연복. 바람에 춤추는 초록잎들의 생기발랄함, 나의 정신, 나의 삶 속에도 깃들게 하소서. 가슴을 짓누르는 나쁜 생각들은 떨쳐버리고 초록빛 닮은 희망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풍경이 사방을 두르고 있는 5월에 나도 안팎으로 아름다운 사람 되게 하소서. 아름다운 달 5월의 시는 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좋은 풍경이 사방을 두르고 있는 이 5월에 우리도 안팎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시인은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기도가 진정 우리 모두의 기도이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준비한 찬양입니다. A Beautiful Life, 미렌 글로리아 게더의 찬양으로 이어서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윤영주 씨가 노래합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퀴즈 그리고 정답 알려드립니다. 지난주 퀴즈는 골로새서 1장에서 뽑은 말씀이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네, 이 말씀 골로새서 1장에 있는데 몇 줄에 있는 말씀입니까? 지난주에 드렸던 성경 퀴즈였지요. 정답은 16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과 함께 사연 올려주셨는데요.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62님, 참 부모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머리카락까지 세실 정도로 보호하고 계시는데도 믿지 못하는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 죄의 값을 치러주셨고, 이런 은혜를 믿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동행하시니 당연히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겠지요. 네, 물론입니다. 2449님, 손목이 아파 힘들지만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7608님, 좋은 목소리와 찬양으로 주말 오후를 평안한 쉼을 갖게 하시니 극동방송에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5480님, 선물 받은 손, 너무나 감동적인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 8939님, 딸아이의 우울증, ADHD 충동 문제로 힘들지만 이 모든 일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딸을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 영광받기 위해 지음받으심을 믿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8174님, 지금 주님을 공부하고 있는 초심자랍니다. 정답이 16절이 아닐지요. 네, 16절이 맞습니다. 또 7597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늘 순종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8055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6769님, 실록의 계절, 초록의 계절을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8267님, 토요일 주말이라 교회 권사회 전도하고 왔답니다. 언제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극동방송에도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네, 사연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준비한 찬양 띄웁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미국 전역을 대표하는 고등학생들을 백악관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 한 학생에게 케네디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몇 마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경험한 학생은 케네디 대통령을 자신의 롤 모델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때의 경험으로 언젠가 케네디 같은 대통령이 되어야겠다는 꿈을 갖게 된 그 학생은 그날부터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명문대에 진학을 한 뒤 교수가 됐고 교수가 된 뒤에 주지사가 됐습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 한 단계씩 계속해서 밟아나간 학생은 마침내 미국의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이 됐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케네디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갖게 됐고 평생 동안 그 꿈을 위해 노력할 동기를 부여받았다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종종 고백했었습니다. 한 사람이 성장하는 일에는 롤모델이 필요합니다. 성공을 위한 롤모델도 중요하고 또 성품을 위한 롤모델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신앙을 위한 롤모델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평생을 닮고 따라가야 할 신앙의 롤모델을 정하고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을 뒤따라가며 믿음의 후배들에게 본이 되고 성경이나 신앙의 위인들 중에 롤모델을 정해서 우리도 그의 삶을 따라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나 찾았어요. 이번 주 성경 퀴즈로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뽑은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네, 이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있습니다. 몇 줄에 있는 말씀이지요? 네, 이번 주 성경 퀴즈로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뽑은 말씀.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인데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이번 주에 드리는 성경 퀴즈가 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1069 우물정 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극동방송 찬양가드 기쁨가드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번 주 성경 퀴즈 소개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네, 이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네, 이번 주에 드리는 성경 퀴즈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1069 우물정 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준비된 상품입니다. 스르르 사라지는 통증 바로나 미러클 에너지 발란스 젤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음식을 만드는 청계산 맛집 부안에서 4인 가족 식사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늘 매트에서 발과 무릎이 편하고 층간소음 방지가 되는 기도 매트 하늘 방석을, 나침반 출판사는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백혈병으로 먼저 보낸 찬양사역자 김인자 사모가 쓴 간증과 찬양시 멈출 수 없는 눈물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의 선택 황칠가인에서 샴푸 바디워시 비누 앰플 패드를, 향기로운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웨스티 이미지 헤어와 바디 제품 세트를, 하나님의 기업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비타민의 명가 경남제약에서 활기찬 하루를 선물하는 레몬 한 세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콤함을 선물하는 프리미엄 초콜릿 주빌리에서 프리미엄 주빌리 초콜릿 세트를, 빛나는 피부의 비밀 신비한 화장품 딱 하나로 느껴보세요. NSINC 신비한 화장품에서 에센스와 기능성 크림 한 세트를 드립니다. 이렇게 상품으로 협찬해 주신 기업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업에 크게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해 드립니다. 5667님, 오늘도 평안하고 즐거운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도 행복하신 주말 지내시기를 기원합니다. 2011님, 6월은 나라의 일꾼들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이 나라를 사랑하는 일꾼들이 당선되도록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극동방송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4648님, 은혜스러운 말씀, 은혜스러운 방송에 늘 감동합니다. 감사합니다. 0193님, 우리는 피조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영원히 돌려야 됩니다. 아멘. 4179님, 만세전에 나를 택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805님, 늘 극동방송은 감동 그 자체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9729님, 5월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정답 적어주셨고요. 6711님,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저 자신을 위해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저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또 8445님, 아기 예방접종을 받은 후에 이렇게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사연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26님, 우리 삶의 뿌리가 주님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언제나 감사로 다가옵니다. 늘 주 안에서 충만한 삶을 보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네, 사연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면서 준비한 찬양 띄웁니다.

부족함 없는 삶으로 인도하소서. 시편 23편을 묵상하며 드리는 기도.

저의 선한 목자이신 주 하나님, 부족함 없는 은혜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저를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은 제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저의 산업이시며 제가 마실 잔의 분깃이시오니 제 영혼이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쉼을 누립니다. 주님이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를 안위하시며 저를 해치려는 사람들 눈앞에서 보란듯이 제게 상을 차려주시고 저를 존귀한 사람으로 높여주시고 명예롭게 해주시며 제가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저를 따를 것을 믿사오니 제가 영원토록 주님의 집에 거하며 주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를 안위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이 제목대로 찬양으로 가득했고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시편 23편을 묵상했는데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토록 나를 감싸주실 것을 믿고 영원토록 주님의 집에 거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 6월 2일 화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창원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마련됩니다.
1: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제1한주교회 김태훈 목사입니다. 요즘 AI에 대해서 많이 들으시죠? 왠지 거부감과 두려움이 앞서고 또 나만 모르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드실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직접 AI를 개발하고 학습시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AI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요. 아무것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오실 수 있고요. AI 활용 노하우와 실제적 사례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요, 잠시 두려움은 내려놓고 함께 배우고 나누고 복음을 위해 도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원 극동방송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는 선착순 100명이고 등록 마감은 5월 2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개별 노트북을 지참하셔야 하며 10,000원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10,000원의 참가비에는 유익한 강의와 다과, 따뜻한 저녁 한 끼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참석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으신 신청 링크를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AI, AI와 복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한 이번 강의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은 055-26

0: 셰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6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신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를 알려드립니다.

0: 소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해오름교회 김인호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사도신경의 아홉 번째 항목인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는 신앙 고백의 항목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모든 것은 아니지만 아주 요긴한 것을 정리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우리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중에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신경을 보면 한 줄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한 줄입니다. 그런데 이 한 줄 안에 모든 것이, 엄청난 것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요긴한 거 살핀 데 했으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요긴한 거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고 하는데, 이 운행하다라는 말은 하버링이라는 히브리 말로 라프라는 말인데, 이게 뺑뺑 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미새가 그 알을 지키기 위해서 위에서 도는 것도 이 하버링이라 하지만은도, 그 새가, 어미새가 새끼 새의 이 알을 이 날개 안에 넣고 굴린다네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생명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을 라하프라고 말하고 영어로 하버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요, 창조 때부터 생명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물질 세계나 우리의 육신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며, 위로부터 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면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에스겔 37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면하였더니 생기가 성령께서 그들에게 들어가며 이 마른 뼈들 가운데에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고 서서 극히 강한 군대, 큰 군대를 이루게 되더라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마른 뼈와 같이 되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살려주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민족에 대하여서도 역사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은 살리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라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생기가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생기의 역사로 전날에 마른 뼈를 살려내었던 그 큰 군대를 이루게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능케 하신 새 생명 부활의 영으로서 성령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만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이 부활과 생명의 영으로 역사함을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둘째 열매가 되고 셋째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슨 근거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그때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생명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형편들이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말한 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 형편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생명 주시는 이 역사를 행하기를 기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고 그것 때문에 근심이 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까? 오늘 생명 주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더욱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여러분 더욱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처음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지고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실 그때가 되었을 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해왔던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생각나게 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듣게 합니다. 또 세상 일에 바빠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생각나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다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

그것이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속에 가져다 주고 다시 생각나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역사가 우리를 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고백해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거듭거듭해서 강한 부정을 통하여 강한 긍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강한 부정을 통하여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는 이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기도를 따라 하려도요, 그 부분에서 턱턱 맞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내 인생의 주가 되십니다. 영원토록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스스로가 아니라 심지어는 따라 하라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줄 때에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가운데에, 여러분의 마음에 이 5월달에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에 정말로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길에 서기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속에 역사하여 주시도록 여러분 더욱 힘써 강구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 번째로요,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합니다. 태어난 아이는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태어났는데 자라지 못하면 여러분 부모의 근심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삼으신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고 나면요,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시도도 못한다고요. 여러분, 태어나보면은요, 신기하게도 그 얼굴이 가만히 쳐다보면 제 아버지 얼굴이고, 가만히 쳐다보면 조금만 얼굴이 나타나고요, 가만히 쳐다보면 할아버지 얼굴이 나타나고,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얼굴이, 여러분 아이들 얼굴 속에 할매 얼굴이 나타납니다.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나면은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우리 속에 이미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서 이것을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께서 그하면, 아이가 태어나면 여러분 그 속에 저 아버지 얼굴, 저 엄마 얼굴이

그럼 지가 나타내고 싶어서 나타냅니까?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당연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성령이 거하시면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진리의 역사를 행하기를 시작하면 우리에게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령이 오늘 또 내 속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 하셨는데 나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우리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실패합니까? 우리 얼마나 자주 이 침체의 디프레스에 젖어들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은 다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뜯으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다시 그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과 이하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계속해서 29절과 30절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케 하고 이후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참 그렇게 하나님 앞에 때로는 못난 모습 자기가 생각해도 내 모습이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아니하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도 야 네 예수 믿는다며라고 우리를 참 초롱하는 이런 지경에 빠질 때도 있지만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를 마침내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승리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 지금 우리가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령의 그런 역사를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속에 생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담게 하시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도우셔서 일으켜서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이 영적으로 신앙으로 어떤 위치에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참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만 사람들에게 어렵고 힘들지만은 참 생명이 넘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하여서 내가 어떻니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신다라고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이것은 너희가 받을 성령에 대하여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삶입니까? 그러면 그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오늘 또 죽음의 그늘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들에게 이 복음을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오늘 여러분이 선 자리가 정말로 참 아니 말로 신앙의 밑천이 다 떨어진 그런 지경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을 더욱 강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내 속에 거하시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은 내가 성령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성령께 간과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성령의 주권을 다스리심을 내가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오늘 또 내 속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를 오늘

인생에 오늘 내 삶 가운데에 오늘 내 기도와 내 믿음 생활 가운데 성령이여 역사하여 달라라고. 그래서 마침내 영광에 이르도록 역사하여 주시도록 여러분 주의 성령 앞에 더욱 강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능력과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세대에 우리 젊은이들의 염려와 걱정 또 그들을 둔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 밤을 새워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대학을 졸업하고 석박사를 받았는데도 취직이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런 우리 자녀들을 둔 부모들 여러분 속이 얼마나 애가 탑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라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는 되었는데 아무 쓸모짝이 없네. 아무런데도 사용되지 아니하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쳐다보는 우리의 마음도 어떻겠습니까? 예수는 10년 믿고 20년 믿고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펄떡펄떡 뛰기도 하고 또 직분도 받아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아무 쓸모가 없어. 주의 교회에 아무 쓸모가 없어. 복음에 아무런 쓸모짝이 없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 보내셔서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고 우리를 이렇게까지 이르게 하였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에 아무 쓸모짝이 없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 능력 주시고 은사를 주셨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그의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너무도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 가운데 능력이 일어난다라고. 여러분 이 당시에 제자들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탁 두려워서 숨어 꽁꽁 숨어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앞에 이들이 했던 질문이 뭡니까? 주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아직도 모릅니다. 주님의 나라가 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를 지금 예수님이 떠나는 직전인데도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지금 제자들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고 그들 가운데 권능이 임하고 그들 가운데 능력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죽음이라도 불사하고 나아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성령은 이와 같이 이런 자들을 변화시키시고 능력 주셨어.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합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의 나라 일꾼이 되겠습니까? 세상의 지식요 여러분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주시는 능력, 성령은 우리에게 그 능력 주셨어. 하나님의 나라에, 교회에, 이 복음 전파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따른 직분도 여러 가지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의하여 나타나는 사역도 여러 가지라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믿어 구원에 이른 사람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냥 잘 자라고 그냥 무의도시 가도록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거기에 합당한 직분을 맡기시고 그들을 사역, 그들을 사용하셨어. 하나님의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셨다고 은사로 능력으로 당신을 나타내셨다고 그렇게 하여서 우리 모두를 유익되게 공동체를

0: 세워가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생수의 강을 이루어서 온 열방들 가운데에 이 성령의 역사들을 일으켜 가시는, 그런 확장시켜 가시는, 복음의 확장, 교회의 확장,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하나님은 온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 붙들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 능력 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쓰여진 자를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 주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수고하였다라고 하나,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송하지만은 그 나라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돌아가야 될 그 본향집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면류관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면류관 쓰는 일에만 전심전력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이 땅에 오래 살아본들 70이요 80이요 더 살아본들 90이고 100세인데 영원한 세계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나라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별로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영원한 세상에서,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면류관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은사를 입고서 직군을 사모하고 그렇게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이가 좀 험한 말이지만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어차피 죽으면 이 땅에 벌레의 밥밖에 되지 아니하는데 땅벌레의 밥이 되느니 내가 주님의 나라 위하여서 내가 수고하였어, 그 나라에 이르는 날 내가 영광의 몸과 영광의 생명의 면류관을 쓸 것이라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더라고요. 죽어서 땅벌레의 밥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스타가 되겠느냐.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스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어서 벌레의 밥으로 변하지 마시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에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능력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외워서 그저 한 줄 외우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는 동의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이고 우리의 열정이고 우리의 결단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생 날마다 새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하나님의 믿음을 일으키셔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족하지만 주의 성령을 주셔서 나를 사용하여 달라라고 여러분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하여서 마지막 날에 주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 소망의 말씀, 지금까지 해오름교회 김인호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333-1090 해오름교회나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5월의 날씨는 화창합니다. 그리고 때로 단비가 내리죠. 농촌에는 이 비가 생명수요 보약입니다. 비가 멈추고 가뭄이 들면 농작물의 성장은 멈추게 되죠. 이제 모내기철입니다. 농부님들의 손길이 바빠지는데요. 때맞춰 공급되는 물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죠. 철 따라 우르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전송 부르며 영혼의 양식을 풍성케 하는 성령의 단비가 흡족히 내려지길 절절히 소망합니다. 크룩수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시편 36편 7절의 말씀입니다. 봄날 어미달을 따라 나들이 하는 병아리들을 보셨나요? 어미 날개 아래 포근히 감싸여서 단잠을 자는 병아리처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서 편히 쉬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주의 인자하심은 보배로우십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 주께 나아가 그 날개 그늘 안에 거하기를 구한다면 쉼을 주시고 안전과 평안을 베풀어 주신답니다. 손경미님의 찬양 함께 듣겠습니다. 은혜.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첫 사연은요. 1, 2, 3, 2님 사연입니다. 깜짝 놀라셨다고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늘 편안한 목소리로 주말만 기다리네요. 출석합니다. 와, 1, 2, 3, 2님. 아유, 너무나 강력한 위로를 또 이렇게 저에게 주시네요. 우리 살다 보면 알게 되죠. 진짜 편안한 게 최고입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또 그렇게 또 저를 편안하게 생각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그 지난주에 그 20여 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갔던 그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친구 이야기 한번 드렸잖아요. 수소문 끝에 저에게 20여 년 만에 메시지를 보내왔던 것 이야기 나눴는데요. 뭐 성경 공부하고 큐티도 하고 그리고 교회 식구들과 함께 개척교회 수련회 갔던 일들, 또 같이 찬양하고 크리스마스에 연극했던 것, 크리스마스 전날 밤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리 저거 하잖아요. 네, 새벽송 돌잖아요. 네, 그 기억까지 그 모두 생생하게 남아있다고 했어요. 그때의 기억들이 있어서 그 미국 생활이 많이 힘들었지만 그 믿음 덕분에 잘 버텨낼 수 있었다. 네, 그 이야기 함께 나눴었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당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이렇게 20여 년 지나서 자신의 근황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단지 저 한 사람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아니라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교회 학교 선생님들, 구역 강사들, 장들, 수고하시는 집사님, 장로님,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 같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연락이 어떻게 됐냐면요, 그 얘기를 제가 잠깐 드릴게요. 제 사무실 대표 메일로 이런 편지가 온 거예요. 제가 참고로 저 이 편지를 바로 받아보지 못하고요, 다른 친구가 받아서 저에게 전달을 해준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한나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대략 2001, 2003년 그동안 서울 길동 반석교에서 심준구 강도사님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고 이후 미국으로 2003년도에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늘 감사 마음을 가지고 지내던 중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고 싶어 이렇게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 목회자이신 심준구 목사님과 연락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 사역 중이신 교회나 연락 가능한 방법을 알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겠습니다.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이메일이 사무실로 온 거예요. 그걸 이제 같이 일하는 이제 동료가 그걸 보고 저한테 전달을 이제 해준 겁니다.

펼치는 그 성경 공부가, 그리고 함께 했던 크리스마스 행사들이, 그리고 또 개척교회의 작은 수련회가 그렇게 마음에 깊이 남았고, 그것이 힘든 미국 생활에 큰 힘이 됐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장애가 어디 있습니까? 똑똑하고 좀 더디고 그 무슨 상관이에요?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뭡니까?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지식이 많고 적고 권세가 있고 없고 유명하다 유명하지 않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들이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 늘 위로가 가득한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네, 하나님의 은혜와 참 좋은 친구 주께서 함께 하셔서 좋은 시간 여러분들의 사연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2213님 사연이에요. 목사님, 마음으로 사연 이야기해 주시고 항상 같은 멘트를 하시지만 너무 좋아서 웃음이 나오신다는 말씀에 웃음이 나오면서도 마음이 찡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중보 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2213님 사연인데요. 여러분은 지금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제가 이 멘트를 하면서 맨날 그 웃음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 그게 한편으로는 마음이 찡하셔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웃으면서도 마음이 찡하다. 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지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긍휼의 마음을 품고 닫힌 마음이 열리고 그러면서 주 안에서 이런 정과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중보를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맞아요. 213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축복해요. 네,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을 마음 열어 두 팔 벌려 품어 안고 싶어요. 네, 그렇게 함께 이 시간을 이루어가고 싶습니다. 사랑 나누며 은혜의 말을 하며 주 안에서 신령한 노래로 함께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면서 말이죠.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다말의 카바흐의 찬양,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같이 듣고요. 우리 소유역과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연금 등 일부 복지급여는 신청하지 않아도 대상 여부를 확인해 자동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또 위기 상황에 놓인 미

0: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 포함 가구는 동의가 없더라도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해 먼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필요한 지원이 더 빠르게 닿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가족에 의한 장애인 활동지원 허용기간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할 방침입니다.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현재는 올해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돼 있었지만 개정안이 확정되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관련 의견은 6월 22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이었습니다.
1: 꽃들의 세상이 짙은 녹색의 세계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푸르른 잎들이 그 보드라한 얼굴로 풍경을 채워가겠죠. 그리고 꽃은 꽃대로의 행진을 이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름 거쳐 가을에 이르는 동안 푸르름과 화사함이 가득할 겁니다. 아웅다웅 사람 세상. 너무 빠져 살지 말고 아름다운 동산을 꾸며가는 저 꽃과 나무들 하나 둘 카메라에 담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심영진의 은혜로다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세일의 행아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0: 탈북민 신앙가정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 태어났지만 대한민국에 정착하신 탈북민들 가운데 크리스천 우리 신앙인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고 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나솔 자매님과 계속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지난주에는 우리 나솔 자매님께서 왜 탈북을 결심하셨는지 네. 그리고 중국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회 찾아 가게 되셨다는 얘기를 네.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때 처음에 교회를 십자가를 보고 찾아갈 때 두렵진 않으셨어요? 북한에서 배울 때는 네. 교회, 뭐 선교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배우셨을 테니까 어떠셨어요?
1: 글쎄, 그게 부정적으로 어렸을 때는 배웠어요. 저희가 교과서 그렇죠. 보면 뭐 선교사가 뭐
0: 이마에다가
1: 예, 사과 하나를 떨어진 걸 먹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여기 청강수로 도족이라고 새겼다. 그런 내용도 저희가 배우기 때문에 선교사, 교회 이런 거는 안 좋은 이미지로 했는데 그게 그렇게 저한테는 내리에 박히진 않았는지 모르겠고 중국에 넘어오기 전에 그런 중국인들도 보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약간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좋은 분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고 총체적으로 저에게는 하나님은 나쁜 거 아니라는 생각과 그 십자가가 자동으로 뭔가 끌려가고 거기 가면 뭔가 모르게 좀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 막연한 믿음이 저 안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그게 저한테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냥 이제 갔던 것 같고 네. 가서 이제 제가 조선적인 척하면서 뒤에 앉아서 이렇게 눈치껏 다른 사람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아, 저 앞에서 찬양도 하고 싶다라는 예, 그런 마음도 좀 키웠었고 네. 옆에 분이 어떻게 기도하시나 이런 것도 좀 보면서 제 나름대로는 마음의 안정감을 거기서 찾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0: 네. 우리 나솔 자매님께서 중국에 계실 때 저희 극동방송을 들으신 적이 있으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1: 네, 들었습니다. 그때 지금 뭐 한 거의 20년 가까이 지났는데 제가 그 중국 연변 쪽에 그렇게 이제 넘어가면 네. 그 시골 마을에 있었는데 그때 그 주인분께서 그 라디오를 계속 들으시더라고요. 뭐 찌릭찌릭 소리 내면서 주파수 맞춰서 다 듣는데 새벽 같은데 이제 국동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0: 네.
1: 네. 그러면서 이제 탈북민들의 사연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연하게 아 저렇게 적응해서 사시는 분들이 있구나 부럽다.
0: 아.
1: 네. 그래서 언제면 나도 한국에 가서 저런 걸 할 수 있을까라는
0: 그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
1: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국동방송에서 이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게 아, 그 20년 전에 내가 그 꿈꿨던 게 현실이 됐다라는 생각에
0: 할렐루야.
1: 너무 감격한 것 같아요.
0: 우리 나솔 자매님의 이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또 중국이나 러시아에 또는 북한에서 또 누군가는 오늘을 살아갈 또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어떤 소망과 꿈을 기대를 갖게 되지 않을까.
1: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0: 정말 큰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1: 그러길 바랍니다.
0: 그때 탈북민들의 이야기에 부러움을
1: 느꼈습니다.
0: 지금은 누군가가 또 부러워할 대상이 되셨고 자 이렇게 대한민국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간호학을 공부를 하셨다고요?
1: 네. 제가 학부를 간호학을 했습니다.
0: 예.
1: 네.

0: 어떤 비전이 뭐 계획이 있으셨어요?
1: 그때 당시에는 비전 계획은 없었고 제가 한국 사회에서 혼자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제가 그래도 의료 쪽에 뭔가 내가 몸담고 있고 배우면 내 하나 몸은 잘 관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저희가 하나원에 있을 때 직업 테스트 뭐 이런 거를 해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적성도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는데 사실은 의대를 가고 싶었는데 당시에 제가 한국에서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된다라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4년제 나와서 간호사도 전문 직종이고 나름 이제 괜찮은 직업이다 그렇게 이제 알고 있어서 그때는 그렇게 제가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네, 간호사도 너무나 좋은 직업이고 또 곳곳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직업인데 아주 잘 선택을 하시고 멋지게 살아오셨네요.
1: 감사합니다.
0: 네, 지금은 또 그렇게 의료선교사의 비전을 품고 계시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제가 간호학을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마침내 하나님을 찾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 찾았던 하나님은 그 저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는 하나님이었다면 그 이후에 간호학을 시작하면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너무 힘드니까 제가 그때 내가 뭔가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라는 걸 그때 느껴서 이거에 대해서 기도를 하나님 제가 이거를 시작은 했는데 너무 힘들고 어떤 때는 내 존재에 대한 이유도 잘 모르겠고 나는 누구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것도 잘 모르겠는데 그 와중에 공부를 함에 있어서 너무 힘듭니다. 그런 기도 아닌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그때 하나님이 DTS 훈련이라는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평신도 선교사 훈련인데 예수님을 알 수 있는 훈련이다. 그래서 아시는 미국 목사님을 또 알게 돼서 그때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때 제가 간호학과 2학년 때인데 공부를 내려놓고 내 존재를 알아야겠다.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복받기 위한 수단이었지 신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0: 네.
1: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이 누구이고 내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인지 정말 내가 하나님께 물으면서 내가 이 학문을 선택한 거 맞는지 좀 차근차근 가야겠다. 욕심으로 막 하고 싶어서 되는 일이 아니구나를 그때 느껴서 다 내려놓고 제가 미국으로 가게 된 거예요.
0: 하와이에서 하셨어요?
1: 저희는 시애틀에서 했어요.
0: 와.
1: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0: 할렐루야.
1: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 잘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왜 하나님 북한에서 태어났죠? 누구는 이렇게 태어나서 시작이 다른데 그러면 하나님 공평하시다는데 그 공평의 이유가 어디서 내가 찾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되게 불만 섞인 그 토로가 있었는데 그 거듭나면서 그냥 감사한 거예요.
0: 할렐루야.
1: 네. 내가 어디서 태어났군, 뭐 어떤 부모의 손에서 태어났군, 내가 지금 가진 게 많든 없든을 떠나서 내 존재는 그 자체로 고귀하고 소중하고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작품이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전능자에게 토를 달면 안 되겠구나. 지금부터 감사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게 내가 자네로서의 도리구나를 그때 이제 느껴서 북한에서 태어난 게 그다음부터 감사했어요.
0: 할렐루야.
1: 네, 진심 감사하게 그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져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해서 가질 수 있구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 가치관이. 그러고 예수님 한 것만으로 나는 다 가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에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제 입으로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셨습니다를 고백하고 저는 죄인입니다가 이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한 8개월에
0: 훈련을 마치고
1: 아우리치 또 갔다 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 다시 왔는데 그때부터 삶이 편안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한 와중에 이제 간호학과를 하고 그때 이제 제가 서운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간호학을 시작을 했는데 만약에 이 길을 하나님이 선택하게 했으면 제가 이 길을 마무리하는 것도 제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라고 생각을 하고, 잘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제가 준비됐을 때 불러주시면

0: 주시면 그때 제가 죄의를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기다리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부담감을 내려놓고 와서 이제 간호학을 하게 된 거죠.
1: 네, 그래서 네. 자격증도 타고
0: 네.
1: 준비를 갖추고
0: 네.
1: 이제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훈련을 또 새롭게 받고 계시고
0: 맞습니다.
1: 예, 앞으로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0: 저의 앞으로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준비해왔고 또 앞으로도 준비해 나가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1: 네.
0: 네, 그래서 지금은 또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이제 목회자 과정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1: 네.
0: 지금 같이 제가 이제 대한민국 간호사 자격증으로도 충분히 동남아나 이런 곳에서
1: 할 수 있지만,
0: 선교를 할 수 네.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 간호사 자격증도 같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1: 이야.
0: 그래서 전 세계 의료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을 증언하고 제가 저의 도움이 필요한 것에 영육 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제가 앞으로 통일된 대한민국에서 그 다리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면서 잘 살 수 있고 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1: 네. 달북민 신앙가정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나소유 자매님과의 두 번째 만남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매님 찬양도 한 곡 은혜 나누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0: 네.
1: 은혜라는 찬양을 또 많이 좋아하신다고요.
0: 네. 은혜라는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임을 제가 매일 매순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1: 네.
0: 어려운 일 있어도 힘든 일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이 저는 지금도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 네.
0: 주님만 내 안에 있으면 그 모든 상황들이 누군가에겐 힘듦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로 그냥 끝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도 더 나은 것으로 저에게 채워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 되기 때문에 그 찬송가가 제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찬송가라고 느껴서 저는 진짜 모든 것들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1: 아멘.
0: 숨 쉬는 것도 은혜이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멘. 은혜이고 물론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1: 예.
0: 기도할 수 있는 은혜.
1: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나솔자매의 신청 찬양 송경민 목사님의 은혜 함께 하시고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나솔 자매의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자매가 의료 선교의 비전을 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했는데 그래도 한국 생활을 하면서 지금 혼자시잖아요. 아직 네, 결혼 안 하셨죠?
1: 맞습니다.
0: 네. 네. 외롭거나 그럴 때마다 가족 생각이 좀 나시겠어요? 어떠세요?
1: 맞습니다. 가족 생각이 많이 나고요. 제가 이제 부모님들을 다 모셔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또 제가 그렇게 기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온 가족을 다 데려와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 길 자체가 평탄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나이도 있으시고 그 가족 중 누구 하나라도 만약에 오다가 잡히면 그 부분에 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제가 그냥 여기서 좀 그립더라도 가족이 거기 모여 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점점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움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이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는데
0: 아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1: 잘 지내고 있다고 하셨고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돈을 보낼 수 있으면 그것도 저는 감사하고 네, 가족이 불화 없이 그렇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하시니까
0: 네. 네,
1: 그것만으로 저는 감사한 것 같아요.
0: 네. 네. 무탈하게 지내기를 네. 오늘도 밥 먹을 때나 잠자리 들 때나 항상 기도하고 계실 텐데 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네. 저희도 함께 기도하고 또 마음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솔 자매님이 보시기에는 통일의 그때가 언제쯤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1: 저는 요즘 이렇게 기도하면 때가 이르렀다라는 생각이 계속 그런 마음이 자꾸 들거든요.
0: 네. 네,
1: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는 알지 못하겠지만 또 하나님의 때 되겠지만 저는 그때가 가까이 왔음을 느낍니다.
0: 예.
1: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늠하기 어렵고 지금까지 그 분단의 역사로 봤을 때 그 시간이 정말 올까라는 막연함도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0: 그럼요.
1: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정말 등불

0: 를 준비하는 여인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예.
0: 네, 그래서 그때가 만약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뭐 내일이 아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때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내가 먼저 그 부분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간다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예. 자, 오늘 이 시간에 탈북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이야기, 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나눠주셨는데,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그동안 우리 탈북민분들의 탈북, 또 정착을 하는데 참 많은 도움을 줬잖아요.
0: 네.
1: 이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 혹시 있으신지요?
0: 일단은 한국교회가 있고 한국 국민들이 있어서 저와 같은 탈북민들이 올 수 있는 곳이 있는 거잖아요.
1: 네.
0: 예, 제가 한국에서 삶을 살아보면 말 없는 전쟁터예요. 자본주의의 그 시스템은. 저희는 북한이라는 사회는 공동체. 한 사람이 벌어서 열을 네. 먹여 살리는.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각자의 그 경쟁력을 갖추고 살아가야 되는 거. 너무나 힘든 걸 저희가 이제 느낍니다. 아, 그렇지만 저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렇게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기까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의 땀방울이 숨겨 있음을 저는 제가 한국 사회에 적응하면서 느꼈어요.
1: 예.
0: 네, 삶이 되게 평온하고 웃고 계시지만 그 안에 그 전쟁 같은 삶을 살아내시는 분들의 그 수고와 어려움들을 저는 이제 느낄 수가 있었었거든요.
1: 예.
0: 너무 저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국민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대한민국 반쪽이라는 한반도의 반쪽이지만 이런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 곳이 있는 거니까 좀 더 힘을 내시고 저희도 탈북민으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좀 더 힘을 내서 적응해 나가면서 그분들의 수고와 그런 삶에 함께 동참하면서 더 좋은 세상, 통일된 한반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앞으로 잘 열심히 살아갈 거니까 응원을 부탁하는 말 감사합니다.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혹시라도 북녘당에서 듣고 있을지 모를
0: 네.
1: 가족이나 또 친구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시간 드릴게요.
0: 아, 네. 사랑하는 엄마, 아빠, 그리고 동생들, 그리고 우리 친척분들, 또 나의 지인들과 친구들,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항상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몸이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효도하지 못하는 마음과 우애는 나눌 수 없지만 제가 그 목까지 더 열심히 살아내서 앞으로 통일됐을 때 부끄럽지 않은 자녀로, 또 언니, 누나로, 친구로 그렇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반드시 그날이 올 거라고 나는 믿고 있어. 나를 오늘에 이르기까지 함께해 준, 키워준 그 모든 분들께 걱정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내가 이제 여기서 잘 살고 있다라는 거를 이 방송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라도 듣거나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만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날까지 힘내서 제 방송을 듣고 기도하면서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며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항상 제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고 싶은 얘기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늘 하기를 바라고 꼭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사랑합니다.
1: 오늘 탈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나솔 자매님, 하나님이 주신 그 의료 선교사라는 비전을 품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또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밝은 빛을, 또 옳은 길을 안내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길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솔 자매님, 오늘 참 힘드셨을 텐데 이야기 나눠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저희도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탈북민 신앙가족,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북녘당

우리 인생은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날이 참 많습니다. 잘해보려 했는데 결과가 따라주지 않을 때도 있고 스스로에게 실망하게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람의 약속은 흔들릴 수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지요. 오늘이 내가 바라던 결과의 하루가 아니었더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저와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하며 토요일 오후 감사하세 찬양하세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나 알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 찬송가에 대해 함께 알아가고자 하는 시간 감사하세 찬양하세.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선교사님들에 의해 서양 찬송가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때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일본 교회 목사님들이 쓴 찬송가들도 들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새 찬송가 197장, 통일 찬송가 1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 찬송가는 미국의 마가렛 해리스 사모님이 작곡한 노래 The Old Time Religion에 일본 홀리네스 교단의 나카다 우고 목사님이 작사한 찬송가 은혜가 깊은 하나님을 우리말로 번역한 곡입니다. 나카다 우고 목사님은 일본 홀리네스 교단 초창기 회장을 지낸 나카다 주지 목사님의 차남으로 미국에서 성악과 작곡을 공부하였고 어린이 찬송 아이들의 동무는 누구뇨 이 작사를 필두로 일본의 많은 찬송을 작사하였고 번역 및 편집하였다고 합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토요일 오후 감사하세 찬양하세 함께 하셨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5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5월 21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5월 26일 화요일 사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사천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린 멋진 소냥원 어린이 사생대회 및 전시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산돌 소냥원 기념관 뜰에서 열립니다. 하만군 관내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소속 초등학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산돌 소냥원 기념사업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성시화 운동본부 주관 2026년 제18회 호영남 한마음 성시화 대회가 5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47-7993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사역자 송정미 사모와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가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50분 평안동 진주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93-072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국방송교회 방송교회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복림교회 최솔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사람은 시간이 길어지면 흔들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을 하죠. 기도할 때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길을 열어 가실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확신이 약해지기 시작하고 기도는 했는데 현실은 그대로 있고 기다렸는데 상황은 더 악화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죠. 정말 될까? 이미 늦은 것 아닐까? 내가 너무 멀리 온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말씀하셨어요. 후손을 주시겠다고, 큰 민족을 주시겠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1년도 아니고요. 5년도 아니고요. 몇 년일까요?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면 사람은 점점 하나님보다 눈앞의 상황을 더 크게 보기 시작하게 되어 있죠. 처음에는 약속을 붙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계산이 먼저 움직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버티죠. 믿음으로 버티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는 하갈 사건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정은 더 복잡해졌고 관계는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성경은 한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랍게 다시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실패 이후에도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무너진 자리에도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여전히 언약을 붙드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생각해보면 부모님들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는 화려하게 살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꿈보다 자녀의 필요를 먼저 선택하였고 또 누군가는 자신의 마음보다 가정을 먼저 붙들기도 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견뎌야 하는 시간도 있었고요.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흘려야 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가정만은 지켜주세요. 이 한마디로 버티고 버티면서 밤을 새는 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부모님들도 나는 잘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붙드시는 게 아닙니다. 지치고 흔들리는 사람이어도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도 지금

까지 붙들어 오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졌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도 사람이 흔들려도 실패가 들어와도 끝까지 언약을 붙드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침묵 이후에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볼 것은 하나님은 침묵 이후에도 다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이 한 절 안에는 아브라함의 긴 시간이 다 담겨 있습니다. 99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지 이미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좀 달랐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떠났습니다. 보여주시겠다는 땅으로 걸어갔고 별을 보여주시면서 후손을 약속하실 때는 정말 당장이라도 이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길어졌어요. 기다림이 길어지면 사람은 지칩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몸은 늙어가고 상황은 그대로 있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결국 16장에서 하갈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대신 인간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가정 안에는 상처가 들어왔고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성경은 한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침묵한다고 말씀드렸죠. 침묵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사람을 흔듭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예배는 드리는데 점점 마음이 메말라가고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걸까? 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특히 실패 이후에는 더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했다. 내가 너무 멀리 와버렸다. 이제는 늦었다. 사람은 실패하면 하나님이 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선교할 때에 찬양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참 이상하게도 팀 구성이 다 끝나고 나면 꼭 한 명씩 없어져요. 이제 녹음도 좀 하고 연습 좀 해야겠다 하면은 드럼이 찾아와서 나가고 이제 또 다시 해봐야겠다 하면 또 베이스가 나가고 반복되는 거예요. 세워놓으면 나가고 만들어놓으면 나가고 그 일이 반복되니까 마음이 지치더라고요.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뭐가 좀 잘못되었나? 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기도보다 이제 현실적인 방법을 좀 찾아야겠다. 믿음 생활은 하지 않지만 악기를 잘 다루는 청년을 데려다가 팀에 앉혀놔야겠다.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여전히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마음 안에서는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제가 지쳐있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교회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생기고 집에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를 먼저 떠나십니다.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왜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밖에서 어려움을 겪는데 교회를 떠난 이유가 뭘까?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쳐있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게 아니라 지쳐있던 것입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와 하나님의 방식을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반대로 시작을 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갔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먼저 찾아갔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실패 이후에 숨지만 하나님은 실패 이후에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먼저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이름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상황만 보면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99세예요. 아내도 늙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방법이 없어요. 끝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눈앞에 형편은 달라졌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늙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늙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살다 보면 이제는 다 끝난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대요. 관계도 늦은 것 같고, 회복도 늦은 것 같고, 자녀 문제도 늦은 것 같고, 내 인생 자체가 늦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가정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기 인생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 견뎌야 하고 가정을 위해 버텨야 됩니다. 때로는 자신의 꿈보다 가정을 먼저 붙들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마음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지침이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우리 가정 괜찮은 걸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부모가 가정을 끝까지 붙드는 이유는 늘 강해서가 아닙니다. 지쳐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인 것이죠. 먹고 살기 힘들어도 새벽에 기도하던 부모님, 자녀 때문에 잠 못 이루면서도 예배 자리를 놓지 않았던 그 부모님, 눈물은 있었지만 하나님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그 부모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그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시간들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늦어 보이지 않습니까? 내 자녀는 이미 컸고 내 상황은 이미 늦은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늦어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을 붙들고 계십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멀어지셨다고 느끼지는 않습니까? 지친 마음 때문에 기도보다 계산이 먼저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지 위로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미래를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라 언약으로 일하십니다. 우리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뒤 가장 먼저 언약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자신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몸을 보면 늙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만 보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가정을 보면 또 실패가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믿음보다 눈앞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눈앞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내 언약을 세우고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본문의 중심이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할 수 있다를 생각하죠. 내 능력, 내 형편, 내 조건, 내 환경. 그래서 가능성이 보이면 기대하고 어려워 보이면 마음이 자꾸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가능성 위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위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99세에 사라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끝났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99세의 아브라함,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미 끝난 이야기처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히려 그 자리에서 다시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될 만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저 사람은 죽어도 예수 믿을 수 없어.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나예요. 그런 나를 변화시켜서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으면 그 누구도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는 할수 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조건을 기준으로 미래를 자꾸 계산하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보다도 지금 보이는 문제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믿음이 완전히 사라진다기보다 계산이 나의 믿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몸도 늙었고, 가정에는 상처가 남아있고,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현실을 위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다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안 보여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보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실패, 좌절, 낙심, 이렇게만 보이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회복, 다시 세우심. 언제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내 가능성을 보지 말고 내 언약을 보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늘 준비된 상태에서 자녀를 길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충분한 여유가 있어서 버틴 것도 아닙니다. 부모도 두렵고 흔들리고 미래가 불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까지 온 이유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요. 부모님의 시대에는 참 많은 것들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학원은 보내야 됐고, 몸이 아파도 일터를 나가야 됐습니다. 마음이 무너져도 가정은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버티면서도 한 가지를 놓지 않았어요. 예배를 놓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놓지 않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부모의 믿음은 거창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대단한 말을 하지 않아도, 완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붙들 것이다. 그 믿음 하나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신. 내가 얼마나 강한가 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흔들렸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스스로를 보면서 낙심하시는 분 계십니까? 현실을 보면서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보다 크신 하나님이 지금도 약속을 이루고 계십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안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통장입니까? 상황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단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미래 자체를 새롭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상황이 아니라 언약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시 규정하십니다.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및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단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깊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것은 단순한 축복의 말이 아닙니다. 관계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만 붙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 붙드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만 보지 않으세요. 한 세대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뭐 우리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가 그 복음률이 3%라고 합니다. 3%면은요, 보통 우리가 미전도 종족을 개수할 때 그 정도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3%.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 정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말 때문에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은요, 이 약속은 지금도 변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어버이 줄과 참 잘 연결이 돼요. 부모는 단지 자녀를 기르고 키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좋은 환경을 주고 싶어하죠. 좋은 교육을 시켜주고 싶고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 마음 자체는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왜냐하면 가장 큰 축복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자녀 대신 인생을 살아줄 수도 없어요. 모든 문제를 막아줄 수도 없습니다. 부모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2001년 1월 15일 제가 중국에 간 날이거든요. 제 아버지랑 같이 갔는데 아버지가 이제 기도해 주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아버지가 너를 중국에다 놓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너를 돌봐줄 수 있는 부모가 없다 하면서 이제 아빠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아들을 여기다 버리고 갑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러주셨습니다. 때 되면 입혀주셨고 먹여주셨고 공부시켜주셨고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많은 물질을 물려주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뭔가 좋은 어떤 것을 물려주지 못했다라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가장 귀한 신앙의 유산을 여러분들이 물려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훗날 자녀들도 그것을 가장 감사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부모님이 완벽해서가 아니잖아요. 실수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여러분 자라오면서 상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힘들어도 예배했고 답답해도 기도했고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몰랐어요. 그 할머니가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를 하시는지 잘 몰랐습니다. 왜 늘 성경책을 이렇게 펴고 계시는지 잘 몰랐습니다. 솔직히 어릴 때는 그 모습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하게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 점점 깨닫는 거예요. 인생이 힘든데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자리,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그 부모님의 믿음의 자리가 오늘날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미래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상황이 늦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의 아브라함을 규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아브라함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나는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완벽한 부모가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부모는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부모의 어떤 모습을 가장 많이 보고 있습니까? 문제 앞에서도 기도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불안 속에서 흔들리는 모습입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기 전에 부모의 방향을 먼저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현재가 아니라 언약으로 미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본문은 대단한 한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패에도

0: 좌절에도 낙심에도 그 자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사람은 현실을 보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보십니다. 그래서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완벽한 부모가 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님은 완벽한 존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나의 부모님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자리를 통해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1: 방송교회 지금까지 복림교회 최설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6622-9101번 010-6622-9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방송교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곁에 계셨고 주님이 걸음을 맞추셨고 주님이 손을 내미시고 주님이 마음을 지키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갈피마다 주님은 늘 그 자리에서 계셨습니다. 오늘 찬양의 심포니 첫 곡은요, 오 놀라운 구세주 안양시립합창단, 그리고 이어서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피아노 조엘리입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유학길에 오르던 날 공항 출국장 앞에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짐을 부치고 마지막 인사를 건네려는데 아버지는 제 눈을 제대로 맞추지도 못하셨어요. 고개를 푹 숙이셨다가 이내 붉어진 눈시울을 들키지 않으려는 듯 괜히 공항의 높은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셨죠. 잘 다녀와라, 건강해라, 그 흔한 말 한마디조차 울음 섞인 목소리에 가로막혀 끝내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그때는 그 모습이 뭘 그렇게까지 우시나 싶어 무안하기도 했죠. 하지만 타국에서 외롭고 고단한 시간을 버티게 해준 건 결국 그때 아버지가 삼키셨던 그 뜨거운 눈물이었다는 걸 나중에 철이 들고 난 뒤에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대신 울어주고 있다는 사실만큼 든든한 위로가 또 있을까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그러하셨듯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늘 아버지도 우리를 보며 같은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는 않을까 하고요. 우리가 넘어져 아파할 때 혹은 홀로 먼 길을 떠나 외로워할 때 차마 말을 잊지 못할 만큼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응원하며 그분도 저 하늘 위에서 뜨거운 눈물로 우리의 앞날을 축복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의 나를 만드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나를 위해 흘려진 누군가의 눈물 덕분이라는 사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새로운 한 주도 힘차게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피아노 제프 닐슨, 그리고 이어서 주의 사랑 비칠 때 인천시립 합창단입니다.

어디선가 바람에 실려오는 아카시아 향기에 이끌려 고개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미세먼지 하나 없이 투명하게 씻긴 파란 하늘, 뺨을 스치는 시원한 바람, 그리고 어깨를 포근하게 감싸는 따스한 햇살까지 평범한 듯하지만 사실은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이 없는 제게는 완벽한 우월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엔 입가에 맴도는 고백이 있죠. 주님, 참 감사합니다. 라고요. 거창한 기적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감각을 깨워 이 아름다운 계절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그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랑의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찬양의 심포니 마지막 곡은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비아 트리오, 그리고 이어서 주의 은혜라 파페라 가수 하나린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문명선, 진행의 함석헌이었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세요.

오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미국의 한 대학교 정원에는 그리고 그리고 영원히 영원히라는 짧은 비문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비문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는데요. 한 대학생이 등록금이 없어서 목사님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돈을 빌려주면 어떻게 쓰고 싶은지 물었는데요. 학생은 빌려주신 돈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졸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졸업하면 그 다음은 무엇을 하겠는가 라고 목사님이 묻자 학생은 취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목사님은 계속 질문을 이어갔죠. 그리고 그 다음은 학생도 답을 이어갑니다.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학생이 답합니다. 늙고 병들겠죠? 목사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 질문 앞에서 학생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영원, 영원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지옥에서의 영원이고 또 하나는 믿음 안에서 누리는 천국의 영원이다. 이 말을 들은 학생은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훗날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 그리고 그리고 영원히 영원히라는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1: 그런데 인생은 현실만 보고 살다가 그거를 끝마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혼을 보고 살고 영혼을 위해서 다름박질하고 있는데 네. 역시 유물세계에서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죽는 거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줘야 돼. 네. 그게 끝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가 있다고 하는 거. 그거를 소개해줘야 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0: 네.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 더 널리 전해야겠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함께한 후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수원 중앙기독초등학교 교사를 지내셨던 윤경희 선생님과 또 남편 되시는 이기상 집사님 네 분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삶의 아픔과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감사가 먼저이고 은혜가 먼저임을 고백하는 한 사람. 중앙기독초등학교에서 근무하셨던 윤경희 선생님을 만나봅니다.
0: 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이기상 집사님과 윤경희 집사님 네 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예, 드물어 남편까지 모시고 왔어요. 네. 예. 극동방송 직원들한테 인사를 한번 하셔야죠.
0: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또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먼저 남편 집사님부터 먼저 해주시면
2: 예,
0: 어떨까요?
2: 예, 저는, 수원에서 거주하면서 사실은 우리 김정환 목사님을 중앙침례교회에서부터 좀 뵀었고.
0: 아, 그러셨군요.
2: 그때 제가 초심자였을 때 저희 집에 신방까지 와주셨던. 와. 또 저희 큰아들 내외의 주례를 맡아주셨던. 와, 그런 인연으로 사실은 아버님 같은 또 가장 가까운 목사님 중에 한 분으로 저는 현대자동차에서 한 40여 년 근무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해서 뭐 학교 교수로서 조금 이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안디옥 교회에 이제 출석하고 있는 집사입니다.
3: 근데 5월 달을 가리켜서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두 분이 싸움은 안 하죠? 네.
2: 예전에는 싸움을 했는데 그 네. 가장 커다랐던 이유가 사실은 이 저희 믿음에 대한 것 때문에.
3: 네. 네, 저희가. 근데 누가 먼저 믿었는데요?
4: 제가 우리. 먼저 믿었습니다.
3: 그렇죠?
4: 아. 네.
3: 그러니까 신앙이 좀 엉터리니까 자꾸 바가지를 긁었겠지.
2: 네.
3: 교회 가자. 그렇죠?
2: 네. 네.
3: 그러다가 이제 할 수 없이 저 만화님의 권면에 이제 교회 가서 직분도 받고 가정. 그래서 이제 아들 며느리 자랑 좀 해보세요. 윤 선생님이.
4: 저희 아들이 둘인데요. 큰아들이 이제 하버드 졸업했고.
3: 하나는 미국에 하나 있죠?
4: 미국에 네. 하나 있고요.
3: 또?
4: 두 번째 아들은 이비인후과 하고 있어요.
3: 네. 네. 그리고 광주에서?
4: 네. 거기서.
3: 무슨 과예요?
4: 연세봄 이비인후과입니다. 이비인후과.
3: 그래서 이제 아들 둘, 며느리 둘.
4: 네.
3: 저?
4: 네.
3: 저 손주 손녀는 몇 명?
4: 손녀 하나 있습니다.
3: 아직?
4: 네.
3: 아니 이제 가족은 저 아들 둘만 뒀는데.
4: 네.
3: 큰아들은 미국에 있고요.
4: 네.
3: 어디 뭐 회사에 중역을 맡고 있고.
4: 네.
3: 며느리는 의사라면요?
4: 네.
3: 어디서 의사를 해요?
4: 노스웨스턴 병원에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 WHO 산하에 그 백신 연구소 있어요. 거기에 들어갔어요. 국제기.
3: 그러면 이제 거기도 딸이 하나 있어요?
4: 네, 거기에 이제 저 손녀 하나 있습니다. 네.
3: 그럼 뭐 보고 싶어도 자주 못 보겠네요.
4: 아, 근데 이제 고맙게도 그 인터넷으로 한 달에 한두 번은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통화하면은
3: 손녀 딸이 받고
4: 소윤이가 나타나서 막 재롱도 부리고. 네.
0: 손녀는 몇 살인가요?
4: 손녀 올해 11살 됐습니다.
0: 아, 너무나 예쁘네요.

0: 할게요.
1: 네. 근데 큰 며느리가 저는 그거 보면서 조금 현명하다고 생각한 게 사실은 그 영상으로 보이기가 싫을 텐데도 네. 영상을 그냥 틀어놓습니다. 그래서 한두 시간을 그냥 틀어놔서
2: 아, 짧게 자기, 통화하는 예, 게
1: 자기들도
2: 아니라.
1: 생활하면서 아. 뭐 아들도 나타나갖고 헤이 데디도 하고 뭐 또 아. 며느리도 이제 나타났다가 또 손녀가 와서 재롱도 떨다가 저희도 이제 밥 먹는 거 같이 먹어가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왜 잠깐 통화를 하게 되면 경직돼 갖고 할 얘기 인사하고 나면 사실은 더 이상 할 그쵸. 얘기가 많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를 해놓으니까 저희도 좀 편하고 아. 자기들도 어떤 때는 뭐 누가 안 보이면 어디 갔니? 그러면 어, 샤워하고 있어요. 그럼 또 나타나갖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2: 저는 잠깐 영상 통화하신다 그래서 한 5분 잠깐 통화하시는 아, 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네. 한 거실에서 같이 네. 있는 듯 네. 서로 화면을 네. 켜두고 일상을 네. 공유하시는 거군요. 네. 좋은 방법이네요. 네.
1: 굉장히 네. 참 현명하게 잘 하는 것 같아요.
3: 그럼 이제 큰 며느리는 의사하고 둘째 며느리는요?
4: 둘째 며느리는 변호사인데요. 아, 지금 우리 둘째 아들이 제 귀가 이렇게 아파서 엄마 고쳐준다고 이비인후과를 갔거든요. 어, 네. 근데 이비인후과 레지던트 1년차 때 엄마 못 고쳐. 그냥 살아야 돼. 그러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막내 며느리는 그 노무, 재무 병원에서 어떤 땐 간호사가 부족하면 간호원 그리고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2: 그러시군요. 네네. 네. 또 귀한 다복한 가정을 이루셨는데.
4: 아유, 감사합니다. 네.
3: 그럼 이제 이 5월 달에 가정의 달인데 내가 볼 적에는 우리 이사장님 가정이 모범 가정같이 느껴져서 오늘 오시라고 그랬는데 윤경희 선생님은 뭐 기독교 초등학교에 네. 담임 선생님도 하시고 네. 우리 집사람하고 굉장히 가깝게 만났을 텐데 네. 우리 집사람 장점이 있다면 뭐고 단점이 있다면 뭐요?
4: 아, 원장님은 이렇게 심기운 곳에 꽃 피우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늘 미국에서 여기 오셨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 열악했지만 그곳에서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그리고 유치원도 잘 하시고 그리고 하여간 학교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청소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면서 우리 원장님이 정말 성실하시고 정말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거를 배울 수 있어서 너무 네. 감사했어요.
2: 은희 사모님과 함께 하면서 네. 정말 많은 부분들을 네. 보고 또 배우셨을 텐데요. 네. 이렇게 인연이 깊으신데 맨 네. 처음 어떻게 또 트루디 사모님과 알게 되셨는지 그 첫 만남 계기도 궁금합니다.
4: 네. 제가 원래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2: 아, 네.
4: 네. 근데 한 89년도에 수원에 이사 왔는데 우리 큰아들이 그때 한 유치원에 갈 일이 있었는데 네. 수원에서 중앙유치원이 제일 좋다고 소문이 났어요.
2: 아.
4: 그래서 이제 그 유치원에 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알아봤는데 교인이어야 된대요.
2: 예, 기독 유치원이니까요.
4: 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한테 우리 중앙침례교회 나가자. 그래서 한번 나가보니까 분위기가 조금 괜찮더라고요.
2: 아, 네.
4: 그래서 교회에 다니게 됐고 우리 아들이 중앙유치원에 다니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중앙유치원에 다니는데 거기서 성경 말씀을 외워오는데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엄마가 모르면 이거 안 되겠다.
2: 아이도 외워오는데 네. 나도 외워야겠다라고 네. 생각하셨군요.
4: 네 싶어서 거기 그때 그 중앙침례교회에서 영어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그거를 신청했는데 네. 거기 선생님이 우리 원장님이셨어요.
2: 아, 그때 그 네. 강사분이 트루디 사모님이셨군요.
4: 네. 트루디 네. 사모님한테 그 영어 성경 공부를 배우면서 그 성경 공부가 끝나면 또 성경 공부 가르친 그 제자들을 우리 원장님이 그 인계동 집에 초대하셔서 쿠키도 구워주시고 커피도 아. 타주시고 그 쿠키 냄새가 너무 좋았어요 그때. 아. 그래서 그때부터 원장님하고 친했어요. 네.
2: 따뜻한 시간을 많이 네. 나누셨네요.
4: 너무 예. 좋았어요.
3: 윤경희 선생.

0: 님은 모범적인 선생님인데 네. 일찌감치 선을 놨더라고요.
1: 네.
0: 무슨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1: 네. 2015년에 제가 돌발성 난청이 왔어요. 그래서 이 왼쪽 귀가 갑자기 안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고치려고 막 여러 병원에 다니면서 했는데 못 고쳤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많이 힘들었죠.
2: 그래서 교직을 그만두고
1: 네, 집에 있었죠. 집에 있으면서 너무 무료한 거예요. 좀 이거 고치려고 힘들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0: 윤경희 선생님은 우리 사람 이따옴씩 미술을 가르쳐주는데 소질이 있어요?
1: 제가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 집중할 수 있고 또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장님 그림 그리실래요? 그랬더니 아 그러자? 그래서 그 원장님 그 주변에 있는 물건 뭐 연필이라든지 꽃병이라든지 뭐 원장님 쓰시던 그런 것들을 하나씩 그렸거든요. 네. 근데 그게 완성되시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원장님도 그림을 그리시는 그런 DNA 있으시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그렸죠.
2: 그럼 몇 년 동안 함께 하셨어요?
1: 7년 동안은 매주 수요일마다 가서 그림도 그리고
2: 오랜 시간 함께 하셨네요.
1: 네, 네. 그랬고 코로나가 난 다음에는 조금 힘들었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지금까지 예, 원장님하고 친구하고 있습니다.
2: 그러시군요.
1: 네, 네. 예.
2: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함께한 뒤에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윤경희 집사님, 이희상 집사님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1: 우리 이사장님은 현대에 오래 계셨죠?
2: 예. 예.
1: 그 수소차를 내가 이회장님하고 한번 타봤는데 그 수소차가 요새 나와요, 안 나와요?
2: 예, 지금 수소차가 생산 중에 있고요. 판매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사회적인 인프라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또 그 일반 소비자들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보편화가 안 돼 있어서 판매량이 적기는 합니다만은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수소차가 승용차보다는 대형 트레일러나 이런 차 같은 경우에 더 오히려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상용용 차로서 지금 이제 스위스라든지 전 세계에 수출을 해갖고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한 10년 이후에는 미래의 에너지로서 아마 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런데 수소차 하면 우리 정치자들이 잘 모를 텐데 수소차 하면은 뭐가 들어가서 움직여요?
2: 아, 예. 수소차 그러면 이제 수소와 공기를 갖다가 결합을 해서 전기를 발생을 시킵니다. 자동차 내에서.
1: 예.
2: 그러니까 이제 원리는 물을 전기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가 나오는 거를 역으로 수소를 싣고 다니면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결합을 시켜서 전기를 발생시켜갖고 전기 모터를 부동하는 그런 차입니다.
1: 그래서 아니 지금 우리는 그냥 휘발유과 가서 휘발유 넣고 엔진 타면 가는데 이런 거는 어디 가서 이걸 분리를 누가 해야 돼요?
2: 아, 그게 이제 수소 충전소가 있습니다. 가고 아, 우리 연료 넣듯이 수소를 갖다가
1: 집어넣는다.
2: 네, 그렇게.
1: 그러면은 네. 지금 뭐 휘발유는 떨어질 때까지 가고.
2: 네.
1: 수소도 떨어질 때까지 가고.
2: 네, 그렇습니다.
1: 그럼 어디 가서 넣어야 되는데 네. 휘발유 가게는 여기 가면
2: 그렇습니다.
1: 많으니까 쉬운데 앞으로 그 수소
2: 충전소.
1: 예, 네. 충전소를 많이 만들어 놔야 되겠네요.
2: 예, 그게 이제 참 고민입니다. 왜냐면 차량 대수가 아직 얼마 안 됐는데 충전소를 많이 짓자니 투자금이 또 그만큼 많이 들어가야 되고 이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에 대한 그런 문제도 좀 있어서요. 근데 세계적으로 지금 충전소는 많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좀 더 이용할 수 있는 빈도수가 좀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이 사장님이 좀 아깝다고 느끼는 게 뭐 그런 기술도 있는데 정년이 돼서 나와서 뭐 있는 걸 봤을 때 뭐 동지들이 좀 모아가지고 조그만 기업이라도 하나 해나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2: 아, 예. 지금 저기 작긴 하지만요.
1: 네.
2: 그 친환경 자동차 관련해서 컨설팅 회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1: 아니, 컨설팅을 한다면은 앞으로 자동차 짓는 사람들을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2: 부품 회사. 주로 이제 이 자동차 자체는 현대자동차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은퇴한 사람이 뭐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그 밑에 많은 영세한 부품 회사들은 방향도 못 잡고 있고 또 뭐가 중요한지도 잘 모르고 있는 업체들을 저희가 이제 저랑 같이 근무했던 은퇴한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하나의 협회로 만들어갖고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저희한테 자문을 구하거나 아니면 뭐 컨설팅을 원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이렇게 봉사 형식으로 해서 커다란 비용 없이 저희가 그분들한테 앞으로의 사업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1: 만약 이 방송을 듣고 아, 나 그 양반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럼 어디로 연락을 해야 돼요? 뭐 지금은 나와요? 회사.
2: 회사는 아직 등록은 안 했고요. 저희가 네. 이제 아름아름 아는 분들 통해서 하기 때문에 네. 일단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0: 네.
2: 제가
0: 네, 오늘 네, 이 방송 시청취하시고 또 궁금한 점, 또 문의하고 싶은 점이 있으면 극동방송에 연락 주시면 예. 저희가 또 집사님과
1: 극동방송에 연락을 하면 이 연락을
0: 예,
1: 드릴 수가 있죠.
0: 잘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니, 저희들이 어디서 어떻게 만났어요?
3: 아니요, 저희요? 네. 네.
2: 저 대학교 1학년 때
3: 같은 클럽
2: 인천에 있는 서클에서 만났어요. 아.
1: 네. 대학교 다니면서
2: 네, 네, 대학교 네, 1학년 네, 때 네.
0: 동호회에서 만나셨군요.
2: 네, 네, 그런 식이죠. 네. 네. 그래서 1년 동안

0: 동안은 활동하는 동안은 연애를 못 하게끔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동의가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 당시에는. 네. 그래서 이제 1학년 때는 그냥 알고만 지냈다가 그게 해제되면서 제가 이제 2학년 올라가면서 그 당시에는 편지를 썼죠. 네. 왜냐하면 이메일도 없었고 네. 뭐 카톡도 없고 그랬으니까.
1: 편지로 고백을 하셨네요.
0: 편지로 해서 인연을 맺게 됐죠.
2: 그리고 군대를 갔죠? 안 갔어요?
0: 아, 저는 현대자동차의 연구원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거기서 근무하는 게 군대를 군대. 대체를 해서
2: 아, 네,
0: 군대는 안 가고.
1: 그러셨군요. 예, 예.
2: 그럼 이제 결혼은 언제 했어요?
0: 결혼은
2: 대학 졸업 맞고?
0: 예, 졸업 맞고 여기는 학교 교사였고 저는 이제 현대자동차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83년에 결혼했습니다.
1: 오랜 결혼 생활이요.
2: 양가 부모님들은 믿는 분들이 아니고.
3: 네, 네. 믿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믿게 된 거는 정말 여기가 수원이 제 2의 고향인데 아 여기 와서 이제 목사님도 뵙고 원장님 만나고 그리고 중앙 유치원, 중앙 기독 초등학교가 아, 저희들을 많이 이렇게 잡아준 것 같아요.
2: 그럼 아드님은 중앙기독교 초등학교 뭐 댕겼어요?
3: 아, 3학년, 4학년 댕기고요. 네. 작은 아들은 1학년, 2학년 당기고 그 다음에 미국을 갔어요.
1: 네. 네. 그 아들 교육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그 좋은 기독 유치원 보내고 싶어서 네네. 교회를 등록하셨는데 교회를 등록하자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 우리 집사님 심정은 어떠셨는지도 궁금해요.
0: 저는 처음에는 좀 부정적이었죠. 야, 꼭 교회를 가야지만 유치원을 간다라는 게 그게 조금 안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집사람이 계속 이제 저 요구를 해서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 저희 옆집에 사시던 분이 저희를 전도를 해갖고
1: 아,
0: 순복음교회를 한번 갔었었거든요. 네. 근데 순복음교회를 가서 예배를 보면서 아직 신앙이 없던 상태에서는 조금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예배 보는 그 분위기 자체가. 네. 그래서 이제 그것만 생각하고 제가 부정을 했다가 중침에 한번 이제 가자오라고 중침 가서 그때 3부 예배인가 갔었을 거예요. 11시 예배. 가서 보니까 사뭇 분위기가 다르고 또 실제적으로 그때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초심자긴 하지만 내가 같이 접하고 같이 할 수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그래서 이제
1: 그때부터 교회를 또 다니게 그래서 됐고
0: 그로부터 한 4년 뒤에 미국 가기 전에 이제 침례를 목사님한테 저희 두 부부가 같이 받고 애들도 같이 침례를
1: 그렇게
0: 받고
1: 그렇게 또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졌군요.
2: 그런데 예. 엄마로서 얘들은 믿음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고 또 거기선 영어도 조금씩 가르쳤고 네. 유치원에서 네. 저 그런 게 야 뭐 다른 유치원보다 조금 차이가 있구나. 그런데 이제 사실 교회를 나와야 등록 이제 믿지 않는 부모들이 뭐 나 처음 시작할 때 아버지들이 다 등록하고 안 나와 그거부터는 네. 그래서 야 그래도 애들이 자꾸 아버지 교회 가자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을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한데
1: 네. 오늘 청취자 사연 도착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전해지는 말씀의 은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제자를 생업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또 떡과 생선으로 지친 몸을 안식시켜주시는 예수님을 묵상했습니다. 당연하고 생각했던 모든 일인데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니 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입히셨고 먹여주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느껴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따라 저도 하루를 살아갈 때 누군가에게도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 오늘 귀한 사연 보내주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함께 나누고픈 사연 있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com

0: 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찾아주시고요.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친환경 자동차 컨설팅을 하시는 이기상 집사님, 그리고 수원 중앙기독초등학교 교사로 섬기셨던 윤경희 선생님 네 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끝으로 우리 이 가정의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알려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제가요 요새 우리 남편하고 같이 제자인가 팬인가 이거를 읽고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팬이 아닌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좀 나이가 들었으니까 뷰티풀 랜딩을 하는 그런 거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2: 예. 네. 요새 뭐 두 분이 싸움 안 할 것 같은데.
1: 싸움 잘 안 해요.
3: 요새는 기억 별로 없습니다. 제가
2: 싸움하죠. 예. 남편이 네. 항복하면 싸움할 게
3: 아니죠. 맞아요. 네. 운전기사 겸 사실은 쫓아왔습니다.
0: 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서 또 아름다운 또 부부 모셨습니다. 윤경희 집사님, 이희상 집사님 네 분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건강하세요.
3: 네, 건강하십시오.
0: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원국동방송 어린이합 창단입니다. 창원국동방송 어린이합 창단은 경남, 창원 등 국내에서 해외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찬양으로 전하고 있어요. 지난 여름 수원과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나라사랑음악회

0: 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인 어린이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요.
1: 신입단원 지원을 원하는 친구들은 샵 0981, 우물장 0981로 합창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055-269-9810, 창원극동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함께 찬양하며 꿈을 꿀 많은 어린이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사천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린 멋진 소냥원 어린이 사생대회 및 전시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산돌 소냥원 기념관 뜰에서 열립니다. 하만군 관내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소속 초등학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산돌 소냥원 기념사업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성시화 운동본부 주관 2026년 제18회 호영남 한마음 성시화 대회가 5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47-7993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송정미 사모와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가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50분 평안동 진주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93-072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5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5월 21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5월 26일 화요일 사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MHz, 진지 FM 92.5MHz, 교통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교통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아름다운 고백. 사람 한 주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름다운 고백의 이기양 목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을 피하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 죽음을 향하고 그 가는 여정 속에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7절에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46절에 어떤 사람은 영생, 어떤 사람은 영벌에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근데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될까? 인생 살아가는 것도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더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죽어 천국 가는 삶,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일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 옆에서 한 영혼을 주 앞에 세우는 귀한 사역을 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계셔서 한번 모셔보았습니다. 바로 창원 소망원 원장님이시고 창원교도소에서 교정위원으로 수고하시는 김종성 목사님이십니다. 찬양을 들으신 후에 귀한 목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최미가 부릅니다. 갈보리 십자가.

0: 예, 갈보리 십자가이었습니다. 이 생명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리라. 정말 영혼의 울림이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 편에 귀한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우리 김종성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1: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0: 네, 목사님을 제가 오래간만에 뵈는 것 같아요. 어떤 모임에서만 뵈고 갔다가 오늘 우리 방송국에서 뵈는 것 같은데.
1: 예.
0: 예. 제가 목사님을 우리 창원 소망원의 원장님이시고 창원 교도소의 교정 이원으로 헌신하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소개는 제대로 된 것 같습니까?
1: 예.
0: 네. 그러면 우리 창원 소망원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방송국에 올 때 우리 이제 가족분이 오신 걸 알고 있는데 저 가족분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예, 창원 소망원은 93년도에
0: 네네네.
1: 예, 93년도에 설립이 되어졌고
0: 네.
1: 설립이 되어질 때에 목적이 어떤 복지시설이나 사회 어느 곳에도 갈 수 없는 마지막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기간이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은 아니고 개인신고시설로 그렇게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0: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 사각 지역에 있는 분들이라고 그랬고 일반 복지시설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마지막 사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1: 알코올 중독자라도 정신과에서 돌아볼 수 없는 그런 좀 유별난 사람이라 그럴까요?
0: 네,
1: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노숙자들, 가정이 어려워서 일반 복지시설이나 요양병원에 보낼 수 없는 사람들, 다양하게 이 사회에서 제도권에서 또 어떤 사회단체에서도 돌아봐 줄 수 없는.
0: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우리는 좀 저 사람들 가까이 할 수 없다고 이제 외면하는 가족도 그렇고 법태들이 안에서도 그렇고 또 그런 분들이지만은 결국에는 소망에 와서 이제 많은 분들이 있죠. 그 중에 이제 교도소에서 형 집행 정지자들도 우리 목사님들이 받아줘서 마지막을 잘 이렇게 챙겨주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1: 예.
0: 근데 이제 가족은 좀 어떻게 되시는지요?
1: 예, 그 아내와 네네. 딸 아들입니다.
0: 아, 일남일녀.
1: 예예.
0: 그럼 오늘 오는 분은 저 부인 사모님하고
1: 예,
0: 큰딸하고.
1: 예.
0: 따님이 큰 따님이세요?
1: 예?
0: 따님이 큰 따님?
1: 예예. 아들이 큰 둘째. 딸이고 아들이.
0: 아, 그러시구나.
1: 예.
0: 그 목사님께서 이제 보니까 이제 소망원에서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마지막 정말 사각지역에 있는 그래서 누군가 돌봄이 있고 어떻게 보면 그들은 좀 죽음 앞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분들이 텐데 더군다나 교도소에서 형집행정지자들은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얼마 살 사람이 아니다 판명받은 사람들 오지 않겠습니까?
1: 네.
0: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는 사역다시만 교정위원으로서 교정사역을 하시게 된 동기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도소에서 가습방자들이 보호자가 없으면 가습방이 신청할 수가 없잖아요.
0: 그렇죠. 네네.
1: 예, 뭐 연구자가 없거나 연구자가 있어도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누군가가 보호자가 우선으로 설정이 되어져야 가습방이 신청할 수 있으니까.
0: 그렇죠.
1: 예, 그 일을 좀 하면서 우리가 창원교도소에서 이제 그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한 사람 두 사람 돌아봐 주기 시작했는데
0: 네네네.
1: 전국적으로 이제 공무원들이 전국 교도소로 이제 이렇게 전근을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각 교도소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모으기 시작해서 지금 한 500명 이상 돌아가셨죠.
0: 예. 몇 년도부터 시작하셨습니까?
1: 2005년도부터입니다.
0: 벌써 21년째네요.
1: 예, 예.
0: 그럼 벌써 한 500명 정도가 예. 걸쳐갔다고 그러는데 예. 그중에는 대부분 그 연구가 없는 분들이지 않겠습니까?
1: 예, 연구가 있어도 관계가 이제 단절된 분들이죠.
0: 그렇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목사님께서 이제 그런 그 인생의 사각지역에 있는 분들 또 노숙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정신질환자들 등등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에 사모님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1: 가족들은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뭐 반대를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0: 아멘.
1: 예.
0: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교정사고라는 목사다 보니까

0: 사모님과 가족이 이렇게 기도로 또 말 한마디라도 격려해 주지 않으면은 또 사람이 또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근 21년 동안 이 사역을 특히 형집행 정지자들 뭐 등등 섬긴 걸 보면은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사모님이 기도 많이 하시겠어요?
2: 뭐 집사람도 좀 힘든 부분이 많았겠지만은
0: 네네네.
2: 남편이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0: 할렐루야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집사님이 한다면 저도 어렵겠죠. 예. 그 목사님께서 이제 교정 사역을 이제 사역 중에 이제 뭐 일반 사역도 있지. 교정 사역이라는 게 이제 뭐 근에서 복음 전하는 것도 있고 자매 결혼 도 있고 또 뭐 성경 가르치는 것도 있고 상담 등등등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들의 마지막을 주님 앞에 세우는 거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2: 예, 맞습니다. 예.
0: 그렇다 보면 이제 건강한 사람들은 이제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살게 하지만 또 목사님이 사역을 하다 보면 알겠지만 특히 형집행 정지될 정도라면서 출소해서 갈 데가 없는 지병으로 인해서 갈 데가 없는 분들이 갈 데가 없어서 정말 교도소에서도 난감해하고 본인들도 난감해하고 이럴 때 이분들을 그 섬기게 된 어떤 동기가 있지 않겠는가 형집행 정지자들을 받아들이는
2: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든 경제적인 조건이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는 그 관계가 힘들다든지 여러 가지 사람은 사람이지만 사람이 돌아봐 줄 수 없는 사각지대거든요.
0: 그렇죠.
2: 돌아봐 주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못 도와주잖아요.
0: 네.
2: 또 도와주고 싶지만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 행동이 사람이 사람을 돌아봐 줄 수 있는 어떤 한계가 벗어나면 못 하잖아요.
0: 그렇죠.
2: 그런데 우리가 군대로 생각하면은 바다에서 싸워야 할 일을 육군이 할 수 없잖아요.
0: 그렇죠.
2: 해군 바다에서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야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잖아요.
0: 네네네네.
2: 그처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0: 아하.
2: 왜 그러냐 하면은 누구를 만나도 나보다는 나은 사람이다.
0: 아멘.
2: 예, 늘 그런 마음이 들고 충분히 누구를 만나든 이 사람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충분한 그만한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0: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주셨고
2: 예.
0: 정말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보혈로 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데 그 영혼들을 우리가 귀하게 봐야 되는데 또 어떻게 보면 조건을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편견을 가져서 정죄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2: 예, 그렇지.
0: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거보다는 그 영혼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인생 막바지에 있는 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사람 앞에 위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2: 그렇죠.
0: 네. 그들한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결국은 천국 소망 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께 형 집행정지자를 받아들이면서 제가 한편으로 뭘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한편 강도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가는 일이래라. 그런 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죽음 앞에 있는 분들을 사역하다 보니까 또 지병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 많이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도 그렇고 정신적인 질환도 그렇고 그럴 때 사역을 하시면서 좀 애로사항 같은 건 없었는지요?
2: 다양한 사람들이죠.
0: 네.
2: 지금까지 한 5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돌아봐 보면서 그 다양한 성격이나 다양한 성향 또 사람 문화 연령대가 다 다르잖아요.
0: 네네네.
2: 남녀가 다 다르고 다르지만은 한 번도 이 사람은 안 되겠습니다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0: 아멘.
2: 어떤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0: 그렇죠.
2: 그래도 마지막에 내가 돌아봐.

0: 주지 아니하면은 돌아봐 줄 데가 없는 거예요.
1: 아, 네.
0: 여기려면 저희 교회와 소망원이 낙동강 옆에 있어요.
1: 아, 그래요?
0: 예,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강에서 마지막입니다. 우리 집 밑, 서울 밑에는 어정부도 있고.
1: 네, 그렇죠.
0: 차원도 있지만 우리 소망원 밑에는 마을도 없고 낙동강 밖에 없어요.
1: 아.
0: 여기서 안 받아주면은 기론하랍니다. 낙동강 물에 빠져 죽어야 돼요.
1: 결국은 벼랑 끝이네요.
0: 예, 벼랑 끝입니다. 벼랑 끝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줄 때도 있어요.
1: 아.
0: 그런데 받아보면은 지금까지 감당 못하고 살아오진 않았어요.
1: 아멘.
0: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1: 아.
0: 결단만 하면은 미리 겁을 내니까 못하는 거지.
1: 그렇죠.
0: 결단을 하고 그냥 받아들이면은 그냥 걱정은 돼도 그때부터 하나씩 하나씩 일이 풀려져 나가요.
1: 그러면 이제 목사님께서 감당 못할 것이 없다고 이제 그랬죠.
0: 예, 예.
1: 그래. 그러면 이제 사역을 하시다 또 기억 남는 사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0: 많지요.
1: 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부부 간의 싸움이 나서 부인을 살해를 했어요.
1: 아.
0: 그런데 그분이 재판을 살인으로 존속 살인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 5개월 만에 폐암으로 죽었어요.
1: 아하.
0: 참 안타까운 거예요.
1: 네네네네.
0: 5개월 후에 자기가 병 걸려 죽을 사람이 그 때를 모르고
1: 그렇죠.
0: 아내를 살해한 거야.
1: 아이고.
0: 그게 우리 인간의 참 그 한계고 어리석어요.
1: 맞아요.
0: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걸 그것도 단지 경제적인 문제로.
1: 그러니까 말이에요.
0: 네? 하나님은 나 때문에 참 십자가를 지고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안 많겠습니까?
1: 그렇죠.
0: 예. 그 5개월만 참았으면은 그 아내의 보살핌으로
1: 그렇죠.
0: 편안하게 떠날 수가 있었는데
1: 아이고.
0: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엄마를 죽이는 현장에서 바라봤던 자녀들에게 외면당하고
1: 큰 상처
0: 자기가 5개월 후에 죽고 부인을 살해하고 참 그런 일들이 참 가슴 아픈 게 참
1: 그런 이야기들
0: 그게 우리 인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1: 그렇죠.
0: 예.
1: 그 장례 절차를 마칠 때 좀 어떤 마음이 좀 드세요?
0: 장례를 치루어서 이제 이렇게 요즘은 이제 공예 때문에 이제 화장장 내에서 이제 유골을 이렇게 뿌리기도
1: 네네네네네.
0: 하고 원다골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과거에는 한 20년 전만 해도 그 좋은 바다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가서 찬송하고 뿌리고 이런 데도 있었거든요. 그 장례를 주로 보면은 그분들하고 나하고 관계가 어떤 데는 와서 하루 만에 죽을 때도 있고
1: 아.
0: 오다가 사망하는 때도 있고.
1: 그래요?
0: 네. 그러니까 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와서 뭐 두 달 정도 인공호흡을 하고 있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고 대부분이 한 2개월
1: 아.
0: 2~3개월 내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뭐 대부분이다 보니까
1: 거동할 수 없는 상태에서
0: 크게 그 사람들하고 내하고 관계가 맺을 건 없지만 참 육신을 가지고 살아 우리 인간의 참 한계가 세상에서 뭔가 인간관계 속에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만든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삶의 끈을 놓치지 않고 몸부림을 쳤지만 마지막 떠날 때는 아무도 누가 나를 치료해 주는지 누가 나를 내 사후의 장례를 누가 치료해 주는지 그것조차도 기억 못하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참 인간의 그 허무합니다.
1: 이제 그런 걸 통해서도 이제 뭐 우리가 전도서에도 보면 모두 헛되고 헛되어도다 그랬지만은 이제 12장에 보면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이 중령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은밀한 행위를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늘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잖아요.
0: 예.
1: 그러면은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는 그 사역을 이제 교정사역 중에서도 형 집행 정지를 오고 갈 데 없는 영혼들을 마지막을 마무리해 주는 사역을 하는데 이 방송을 듣는 성도님들에게 한번 한 말씀 해주고 싶다면 우리 인생 죽음 앞에서.
0: 네네. 그 늘 죽음 앞에 살지요.
1: 네네.
0: 그러니까 우리가 행집행 정지라든지 가스방자라든지 교정시설에서 관계되어지는 분들이 그분들은 특별하게 10년 또 15년 7년 후에 갑작시리 가족들이

0: 나타나서 행직을 찾다 보면은 네. 소망원에서 마지막으로 그곳에서 죽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찾아오는 자녀들이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은 또 철없는 시절에는 부모가 정말 부모간의 상처 때문에 그냥 외면하고 살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자기들도 자녀를 낳고 보니까 부모를 찾아와요. 그런 것 때문에 교정시설에서 와서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장례 치르고 어디서 와서 어떤 치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26년 동안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기록을 해요. 일기를 씁니다. 26년 동안. 네네네네. 일기를 쓰고 그 서류를 그대로 다 정리해 놨습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작년에 내가 이거 제도권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한계가 네네. 있어서 네네네. 사단법인을 만들려고 그 서류를 가지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서류를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은 그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그게 내 기억에 한계가 없으니까 네네,
1: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0: 네, 그러면 언제쯤 여기 왔는지를 알면은 네네네. 서류를 찾으면은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일기를 쓰듯이 계속 기록해 이 사람이 몇 며칠 어떻게 와서 어떻게 아프고 어떻게 죽고 어떻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다 기록해 딱 내 보이면은 그렇죠. 그 증거가 되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그 상처가 내한테 공격이 안 되지지.
1: 그렇죠.
0: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 아픔을 갖다가 내한테 위로받으려고 쏟아놓고 가는 거지. 우리한테 좀 일찍 알려줬으면은 우리 아버지 볼 것인데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아픔을 달리려고 나를 있겠죠. 공격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죽음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생각하는데 막 성도들이나 일반인들이나 우리 세상 문화 속에서 가뜩이 요즘 이런 세상에서 세상 문화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세상 문화에 젖어 있다 보니까 제가 바라볼 때는 교도소 뭐 어제도 교도소 가서 이제 1년에 5번 어제 미결수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점점 성도들이 참여하는 게 떨어져요. 외면합니다.
1: 그렇죠.
0: 전에는 교도소의 그 예배를 서로 좀 드리려고 참 성도들이 경쟁을 하다시피 했는데 네네. 요즘은 아무도 안 알려고 했어.
1: 이제 교정사회 점점
0: 그렇습니다. 갈수록 더 사회는 국민 소득은 높아지고 문화는 발달하는데 섬기고 약자들을 돌아봐주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가가 앞장서지 먼저 앞장서야 될 성도들이
1: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오죽하면 마태복음 25장에 그 천국 가는 사람과 가지 못하는 사람도 볼 때에 고아 과부 옥에 갇힌 자를 돌봤느냐 안 돌봤느냐 그게 있는데 우리 건강한 사람들은 아픈 사람은 돌보고 하나님 은혜를 볼수록 우리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 돌봐야 되는데 좀 그게 좀 미약해지고 있다는 게 좀 가슴 아픈 건데 끝으로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님한테 이건 꼭 했으면 좋겠다고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제가 경험한 얘기입니다만은 얼굴도 모르고 만나본 적도 없지만 그들이 어떤 범죄 현장에서 나를 만나본 적도 없고 내가 그 법정에서 뭐 증인이나 변론인으로서 본 적도 없고 또 교도소에서 직원으로서 또 그들과 관계를 맺어본 적도 없고 단지 병들었을 때에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어탁이 되어져야 되는데 국가나 사회나 또 가족이나 모든 관계가 다 단절이 돼서 마지막에 이제 제가 이렇게 돌아봐 주게 되는데 그분에게 손 한번 잡고 기도문 할 때 눈 한번 마주칠 때에 오는 그 감정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 평안과 기쁨과 그 항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있었던 그 동일한 그 긍휼함을 내가 느낄 때에 세상의 돈이나 어떤 명예와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있어요.
1: 아멘.
0: 그것 때문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1: 아멘.
0: 저분들 돌볼 때 오는 그에 오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마음의 그 긍휼함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릴 때는 마음의 상처가 아픔으로 드러나지만
1: 네네네.
0: 그 남을 긍휼을 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 흘릴 때에 그 마음에 그 긍휼함 다음에 오는 그 기쁨과 그 평안은 말할 수가 없거든요.
1: 아멘.
0: 예. 그러면서 병원을 이렇게 나오면은 온 천하가 다 춤을 추는 것 같아요.
1: 아멘.
0: 네, 그런 것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복을 받고 누리게 해 주려고 이 제약된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을 돌아보면은 그런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다 몰아주고 그 복을 안 가지고 가는 거 보면은 거기 참 마음이
1: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나든 십자가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아보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섬길 때 거기서는 평안과 위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0: 그렇지.
1: 아, 우리 목사님께 기어 나와 주셔서 감사하시고 다음에 한번 시간 되면 오늘 목사님 일정이 있어서 그러시는데 다음에 시간 되면 저희 그것도 한번 더 모시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너무나 목사님한테 듣고 싶은 얘기 많이 있고 제가 한번 또 창호 소망원을 한번 방문해 보고 싶습니다.
0: 네, 그렇게 하세요.
1: 지금까지 창호 소망원 원장님이시고 창원교도소 교정위원으로 수고하시는 김종성 목사님과 함께하였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입니다. 김광현이 부릅니다. 내 영혼이 은청이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찬양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시간 찬양 또 한 걸음 김연경입니다. 요즘 어떤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있나요? 주님께 어떤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근심에 빠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며 자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십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들이 따르는 그분이 정말 어떤 분인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찬양과 함께 예수님이 우리 길이시고 진리시며 생명되심을 고백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5절 말씀입니다. 다음 찬양 이어집니다. 성령이여 내 맘에,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의 은사를 세곡 듣고 오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개인적인 삶을 사는 것이 편리하게 이타적인 삶은 살아내기는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한 걸음씩 예수님을 닮아 가야겠습니다.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진해 침례교회 김현경 집사였습니다. 말씀으로 한 걸음, 찬양으로 한 걸음 나아갑시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지역 350만 영혼을 향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는 생명을 받았고 스승으로부터는 생명을 보람있게 하는 것을 배웠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돌아보면 그 생명을 보람있게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셨던 많은 스승들이 계십니다. 5월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던 그분들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진정한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된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톰 페크 콰이어의 찬양이었습니다. 예지는 찬양은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의 모든 소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주님의 형상 인쳐주옵소서. 이와 침복화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소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예수전도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노형건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새벽 날개 이일인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찬양의 동산입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사랑은 언제나 정필립의 찬양입니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정자연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값비싼 향유를 강찬의 찬양이었습니다. 다음 준비한 찬양은 바리톤 김동섭의 그 이름 예수 띄워드립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우리의 선생이신 예수께서는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스승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요, 말이 아닌 삶으로 서로 낮추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감으로 주님의 제자의 삶, 생명을 보람있게 이어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시고 우리가 따라갈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경남 산십년 FM 98.1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인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자동차 왕이었던 헨리 포드가 50세 생일을 맞이했을 때였습니다. 생일 파티 도중에 한 사람이 헨리 포드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당신은 사업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부부생활에도 성공을 하셨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헨리 포드는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회사가 성공한 비결은 자동차에 한 가지 모델만 집중적으로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한 여자, 한 아내만 집중적으로 사랑하고 개발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그의 말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가정 행복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한 몸으로 믿음 안에서 존중하며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민주화운동 기념일,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입니다. 무엇보다 가정의 소중함을, 감사의 마음을 갖는 달이기에 더욱 아름다운 달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든 이의 꿈이고 소망이죠. 시편 128편은 우리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비결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에 관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찬양입니다. 옹기장의 음성으로 들으십니다. 축복의 샘.

이어서 들으신 찬송입니다. 샬롬 노래 선교단의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들으셨습니다. 시편 128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가정 행복에 관한 비결을 담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본문의 말씀은 어찌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비결이 있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의 1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가정의 출발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가정을 이룬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룬 가정이죠. 때문에 가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확실한 믿음 위에서 가정이 올바로 서게 됩니다. 시편 127편 1절에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세상에 만드신 기관은 단 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을 먼저 만드신 하나님은 가정들이 늘어나자 교회에서 서로 만나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드신 기관은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을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역으로 뒤집어 생각해보면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만든 기관이라는 말은 마귀 사탄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인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정 파괴는 마귀의 제1차 공격 목표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작은 천국 가정을 결코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진정 축복된 가정의 첫걸음입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꿈이 있는 자유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송정미 김명식님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어서 들으신 찬송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 시편 128편을 기준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두 번째는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두 번째 비결은 가족 상호 간의 도리를 지켜 행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가족과 가족 간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있죠. 가족관계는 부부관계, 부자관계, 그리고 형제 자매의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상당한 깊은 의미가 있죠. 첫째는 노동의 소중함입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 복, 소위 일한 만큼의 정직한 대가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일하지 않고 많이 가지는 것이 폐망의 지름길이요, 나아가서는 가정 파괴의 원인이 됩니다. 일하지 않고 많이 가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도박이나 투기, 사기나 절도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주변에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을 봅니다. 모두 다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나 소위 불로소득으로 번 사람들의 대부분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들마저 삶을 허랑방탕하게 살게 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부정한 물질 취득을 모르는 것 같지만 자기 부모가 어떻게 번 돈인가를 이미 자녀들은 알아챕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들도 그런 삶을 답습합니다. 일확천금의 재물이 3대를 이어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듯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누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여호와의 도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손으로 수고하여도 먹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 간의 각자의 역할을 잘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가장의 역할을,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을, 자녀는 자녀의 역할을 잘 하라는 말입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무엇보다 사탄은 가정을 해치려고 노리고 있고 또한 사탄은 가족 상호관계를 무너뜨림으로 가정을 파괴합니다. 남편이 나태하여 게으르고 또한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폐망하는 가정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편 128편의 말씀처럼 수고한 대로 먹는 복 그리고 가정의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향기로운 나무의 음성입니다.

아침에 음성으로 들으신 나는 비록 약하나 연이어 들으셨습니다. 시편 128편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의 비결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라. 두 번째는 가족 상호 간의 도리를 지켜 행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28편 3절의 말씀입니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 구절은 남편과 아내 관계를 잘 묘사해 주는 내용입니다. 좋은 아내와 함께 하는 남편, 좋은 남편과 함께 하는 아내의 행복을 말하는 거죠. 부부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결실한 포도나무로 비유했습니다. 포도나무로 비유한 것은 포도나무는 흔히 이스라엘의 상징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축복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즉, 아내가 해야 할 일, 남편이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할 때 가정은 행복한 것입니다. 가정의 불행은 부부관계가 깨어질 때부터입니다. 아내의 거처는 남편의 집이요. 거기에 아내의 일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아내의 아름다운 보호처입니다. 복된 가정은 기도하는 아내, 순종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한 몸으로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김명식 송미애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믿음의 가정.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한스 밴드의 사랑은 이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한 가족 간의 상호, 도리를 잘 지키는 행하는 가정, 부부 간의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끝으로 시편 128편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3절 하반절에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도다 했습니다. 자녀들이 신앙으로 양육받는 가정이 진정 행복한 가정입니다. 이 말씀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잘 표현해 줍니다. 이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은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에도 있는데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즉 부모와 자녀가 각자의 몫을 감당하고 상호 도리를 지킬 때 이루어지는 축복의 열매로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자녀를 표현했습니다. 여기에서의 감람나무 의미는 신선함과 활력, 건강하고 유쾌한 삶의 상징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입시로 야근으로 너무나 바빠서 자녀를 훈계하고 교육할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이라 했는데 요사이 얼마나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시는지요. 믿음의 가정,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오직 믿음 안에서 양육해야 하겠는데 오늘날의 부모님들이 너무나 바쁩니다. 또한 신앙교육보다는 학교 교육 지식을 우선순위에 두니 아이들에게 웃음도 없어지고 아이들의 신앙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린 감람나무는 장성한 나무가 되어 기름을 생산해낼 때에 바로 이것은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해서 참으로 필요한 인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위대한 큰 감람나무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네 번째 비결입니다. 이정림님의 음성입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노문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오늘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 시편 128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좋은 가정이란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잘 극복하며 신앙으로 이어나가는 가정인 것입니다. 문제가 일어날지라도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을 준행하며 성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며 노력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이 행복이 노래되는 어둠 없는 광명한 천국의 빛으로 드리워지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정말 행복한 천국 언어를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천국 언어는 고미사축입니다. 고미사축, 고맙습니다 하는 말을 주저없이 말하고 미안해라는 말을 두려움 없이 말하며 사랑해라는 말을 부끄러움 없이 말한다. 이 세 가지 원칙에 더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은 축복해를 포함하면 사랑의 사자 성어가 됩니다. 바로 고미사축이죠. 이것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응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은 최고의 행복한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엘칸토 예술중창단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주님이 주신 노래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샬롬.

0: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LDD, 교통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엘리자베스 클레페인은 학교를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병약했지만 언제나 밝고 유쾌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도 열심히여서 사람들은 그런 소녀를 선샤인, 즉 햇살이라고 불렀다고요.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직감한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모두 주님의 십자가와 사랑과 은혜 때문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마음의 시 한 편이 떠올랐는데요. 바로 새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가사였습니다. 이 찬송시에 담긴 두 가지 고백에 대해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에 찌든 마음이 눈물로 두 가지 놀라움을 고백하네. 나의 자격 없음과 구속하시는 사랑의 놀라움을. 우리 인생도 클레페인의 삶처럼 찌든 마음의 고통들이 있죠. 눈물도 있고요. 그래도 우리가 햇살처럼 밝게 살 수 있는 것은 감사의 이유를 늘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이 사랑에 감사할 때 밝은 날들이 우리 앞에 열릴 것을 믿고 기쁘고 평안한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립니다. 성경은 다윗에 관한 기록을 통해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자, 그야말로 참된 신자의 신앙과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도 보여줍니다. 특히 사무엘서가 그것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그런 배경에서 남긴 다윗의 시편들은 그의 내면까지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길은 하나님과 그분께 순전하게 반응하는 다윗이 함께 어우러진 길입니다. 특히 다윗이 남긴 시편을 통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실체를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살필 때 주목해야 될 점은 그가 자신이 처한 다양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며 그의 내면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은 신앙과 삶을 외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모습을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갖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의 내면과 함께 연결해서 말합니다. 그의 중심과 그 중심에 연결된 삶을 갖고 신앙과 삶의 진정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의 내면과 삶을 함께 비추어봄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특징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어떤 상황에 있든 심지어 죄를 범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자비에 자신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인생에서 그런 특징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 전체를 볼 때 그러한 때는 잠깐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그의 삶 전체를 비추어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통칭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평안한 하루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하고 복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어느 날 밤 바다 위를 항해하던 배가 거센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에 탄 모든 어른들은 공포에 질려서 비명을 지르면서 이리저리 정신없이 뛰어다녔는데요. 배가 곧 뒤집힐 것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음에도 한 어린아이가 그 아수라장 속에서 의자에 기대어 앉아 평온하게 잠을 자고 있더랍니다. 한 선원이 아이를 흔들어 깨우면서 물었습니다. 꼬마야, 지금 배가 뒤집히게 생겼는데 야, 너 무섭지도 않아? 그러자 아이가 눈을 비비며 깨어 일어나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이 배 키를 잡고 계신 분이 우리 아빠예요. 아빠가 운전하시면 안전해요. 저 무섭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 상황들이 죽음과 같아 보일지라도 인생의 키를 잡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을 때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은 신앙을 지키다가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존 버년에게는 눈먼 딸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 딸 걱정에 두려움과 절망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내가 없으면 내 딸은 누가 돌보지? 여기서 죽으면 끝이야. 내 딸은 어떡해? 걱정에 구름이 몰려올 때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다고 해요. 딸의 생명도 너의 인생의 결론도 내가 내는 것이란다. 성령의 음성을 들은 존 버년은 감옥 벽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나의 상황은 어두운 지하 감옥과 같은 상황이지만 주님의 말씀이 나의 등불이 되시니 죽음조차 두렵지 않습니다. 존 버년은 결국 그곳에서 절망 대신 희망의 대작을 완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눈에 끝인 것과 같은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찬양 드라이브 가족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첫 찬양으로 강찬의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혈루증 앓던 여인과 대화를 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그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식에 회당장 야이로는 괴로워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죽음과 같은 고난과 역경에서도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을 때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두려워하기보다는 믿고 나아가는 것,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믿고 맡기기만 하면 주님께서 행하시고 일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이 공중 근의 고개사가 높은 곳에서 몸을 날리며 막 고개를 보여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잡아주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고개사는 공중에서 자기 손을 쭉 뻗어서 무언가를 잡으려고 막 노력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공중으로 허공으로 자기 몸을 던지고 손을 쭉 뻗기만 하고 가만히 기다리기만 한다는 거죠. 잡아주는 파트너가 제 시간에 정확히 자신의 손목을 낚아챌 것을 100% 믿을 때 이 고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만약 고개사가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막 줄을 잡을 부둥부둥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그 파트너가 잡지 못해서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믿기만 하라 라고 하신 것은 너의 노력을 중단하고 나에게 너의 모든 상황을 온전히 던져 맡겨라, 손을 뻗기만 해라, 그 다음은 내가 한다 라는 뜻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믿음은 내가 스스로 상황을 해결해 보려는 두려운 몸짓들로 다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멈추고 주님의 손에 나를 던지며 맡기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전시원의 주님께 맡기리, 강원명의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전시원의 주님께 맡기리, 강원명의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 8장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집은 울며 통곡하는 자들로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하지만 같은 일이라고 해도, 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잠자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에베소서 5장 14절에 부활한 자들은 잠에서 깨어날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인간은 죽음을 넘어서지 못하고 두려워하기만 하죠. 하지만 삶과 죽음의 모든 주권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평생 아끼던 회중시계가 완전히 망가져서 동네 수리점에 가보니까 부품이 다 닳아서 수명이 끝났어요. 이제 이거 고철 덩어리에요, 못 고쳐요 라면서 고개를 저었다고 해요. 이 말을 들은 할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그 시계는 이미 사망을 해서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지나가던 한 노신사가 그 시계를 보더니 이 시계는 죽은 게 아닙니다

잠시 쉬고 있을 뿐이죠. 이 노신사는 바로 그 시계를 처음 설계하고 만든 제작자였다는 것이죠. 제작자의 손에 시계가 들어가게 되었고 남들이 쓰레기라고 고철덩어리라고 부르던 그 부품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시계는 새것처럼 작동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생명이 멈추면 끝이라고 말하지만 인간을 설계하시고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는 죽음조차도 다시 깨울 수 있는 잠시의 멈춤일 뿐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권능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깨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김베레카이의 깨어있으라, 워십 찬양 베스트 앨범 가운데 다시 한번.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김베레카의 깨어있으라, 워십 찬양 베스트 앨범 가운데 다시 한번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숲속에 작은 벌레들이 모여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아주 통통하고 건강했던 애벌레가 딱딱한 고치 속으로 들어가더니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요. 친구 벌레들은 슬프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친구는 죽었어. 저 딱딱한 껍데기가 그 무덤이 될 줄이야. 하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나비가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죽은 게 아니란다. 더 멋진 모습으로 깨어나기 위해 잠시 자고 있을 뿐이야. 얼마 후에 모두가 무덤이라고 생각했던 그 고치를 뚫고 찬란한 날개를 가진 나비가 날아올랐다라는 것이죠. 다른 벌레들에게는 종말로 보였던 순간이 나비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죽음은 멸망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으로 깨어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기 위한 잠시의 대기 상태로 보셨다라는 것이지요. 유명한 오케스트라가

리허설 도중에 갑자기 지휘자가 연주를 중단시켰다고 합니다. 지휘자는 아주 미세한 불협화음을 들었기 때문에 단원들에게 잠시 멈추고 악기를 내려놓으십시오 라고 명령했던 것이죠. 지나가던 행인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이렇게 비웃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연주에 망했구만. 음악이 죽었어. 다들 악기를 놓고 가만히 있잖아. 끝났어. 하지만 지휘자는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악기를 조율하는 시간으로 활용을 했고 잠시 후에 이전보다 훨씬 웅장하고 완벽한 연주를 펼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구경꾼에게는 중단 끝처럼 보였지만 지휘자에게는 더 완벽한 시작을 위한 준비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비웃었던 사람들은 주님의 이 조율 과정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죽음이라는 침묵을 깨고 더 큰 생명의 찬양을 만드시는 분이다. 그런 분이시다. 우리가 믿는 분이 바로 그런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정자해의 나비의 꿈, 옥탑방과 천사들의 이전에 왜 모르고 살았을까.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정자레의 나비의 꿈, 옥탑방과 천사들의 이전에 왜 모르고 살았을까까지 두 곡의 찬양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 8장을 보면 부정한 혈루증 여인을 치료하신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집까지 찾아가지 않으시고 말씀만 하셔도 충분히 살리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친히 찾아가셔서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시고 사랑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명령하셨다는 거죠. 혹시나 백성이 기적에만 관심을 가질까 염려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는 우리들은 사실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능력을 보고 기적보다는 복음에 더 반응하는 사람들

드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기적만을 보고 기적만 따라가고 기적이 없으면 안 믿고, 그게 아니라 복음에 더 반응하는 사람들. 이 영국의 유명한 의사였던 윌리엄 헌터는 환자를 정성껏 치료해서 살려낸 뒤에 환자의 가족들이 감사를 표하면서 선물을 가져오면 항상 이렇게 말하면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 일은 그저 상처를 꿰맨 것뿐입니다. 실제로 피가 흐르게 하고 생명을 다시 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저에게 집중하시고 저에게 감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죽었던 소녀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신 후에 부모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단순히 인기를 얻으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의 회복에만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복음. 염려하지 말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아십니다.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생명을 돌게 하고 다시 회복해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염려하지 말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소망하며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토브러브의 염려하지 말고, 지선의 염려하지 말라.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토브러브의 염려하지 말고, 지선의 염려하지 말라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유럽의 한 골동품 시장에 오래된 바이올린 하나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줄은 끊어져 있었고요. 먼지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겠죠. 사람들은 그것을 쓸모없는 나무 판자 정도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때 한 노신사가 나타나서 그 바이올린을 집어들더니 조심스럽게 먼지를 닦아내고 줄을 맞춘 뒤에 연주를 시작했는데요. 그 순간 시장 전체에 천상의 선율이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 노신사가 당대 최고의 바이올린 제작자이면서 연주자였다라는 것이죠. 죽음의 먼지가 쌓여서 아무런 소리를 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도 생명의 제작자이신 주님께서 손을 잡아주시면 다시 살아 움직이는 아름다운 생명의 노래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선교사님께서 아프리카의 깊은 정글에서 병들어 쓰러진 아이들을 정성껏 돌보셨다고 해요. 며칠 동안 사경을 헤매던 그 한 아이가 드디어 눈을 떴는데요. 마을 사람들은 기적이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더랍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사람들을 진정시키시고 가장 먼저 따뜻한 스프 한 그릇을 가져와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기뻐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이 아이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필요합니다. 먼저 먹여야 합니다. 먹이고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서면 우리 그때 기뻐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죽었던 아이를 살리시는 그 기적을 베푸신 후 그 직후에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일상의 배고픔까지

하지 세심하게 돌보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며 그분께 나아가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마지막 곡 윌러브의 다시 일어나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화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정호입니다. 이번 5월은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이 있는 가정의 달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또 부모님께 무엇인가를 선물하고 받기도 하지요. 지난 금요일은 스승의 날이었으니 일반 학교뿐만 아니라 교회학교 선생님 또 목사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드린 분들도 계실 듯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삶의 지혜를 주시는 스승을 넘어서 영생을 향한 길과 진리 그리고 생명이 되어주시는 분이시지요. 이 놀라운 구원, 이 놀라운 인도하심은 알면 알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대단하기만 합니다. 찬송 가사처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주님께 기쁨으로 빨리 나아가면서 그 안에 거하는 하루 또 마무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지요.

세 곡의 찬양으로 오늘 Grace to You 문을 열었습니다. 이광희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리고 손영진의 거룩 거룩 거룩, 그리고 경배와 찬양 앨범에서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함께 하셨습니다. 이 감기가 아마 오늘 내일 며칠은 더 갈 것 같아요. 아직 다 회복되지 않은 목소리라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아마 다음 주에는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은혜의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자, 이어지는 찬양은 워십곡으로 골랐습니다. 팀룩 워십의 너 두려워 말라, 그리고 홀리원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그리고 아이자야 61의 삶의 예배, 세 곡 이어서 함께 하시지요.

너 두려워 말라 팀 룩 워십이었고요. 홀리원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아이자야 61의 삶의 예배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레이스 투 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새 곡은 소프라노 신델라의 태산을 넘어 험곡의 가도, 그리고 베이스 바리톤 유명현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리고 메조소프라노 정자영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세 곡 준비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메조소프라노 정자영의 찬양이었습니다. 자, 그레이스토요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예요. 진아의 찬양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내 주의 보혈은 메들리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장보영과 정재은의 연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준비했습니다. 또 찬양 들으시고 저는 다음 토요일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응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요.

달빛가스펠 주일 순서 달빛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김명선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컨제 이 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토요일 주일 달빛가스펠 진행하고 있는 찬양사역자 강중현입니다. 오늘 주일 달빛가스펠은 오늘 국내에 있는 예배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또 경배하고 또 주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그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가잖아요.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귀의 기울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응답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귀를 기울이는 것. 오늘 이 달빛 가스펠에 나오는 찬양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자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예배 찬양들로 함께 하시죠.

앰브로십의 주임재 아내. 그리고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김효진 간사님의 바라봅니다. 그리고 사랑 두 곡의 찬양 들려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앰브로십의 곡을 한 곡, 들려드린 것 같아요. 사실 유승하 전도사님의 목소리는 친근한데, 또이 앰브로십은 또 새로운 워십 팀인 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가 되고, 또, 응원하게 되는 그런 예배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들으면서 화이팅입니다. 네, 행복한 아침 시작할게요.

엉킨 실을 풀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그때 이 실을 녹여 누에에서 뽑는 것 같이 새 실로 뽑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살다 보면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얽혀서 풀리지 않을 때가 있죠.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녹아서 새 실이 되어 나옵니다. 아무리 인생이 꼬여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새 것이 되는 것, 새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두 곡의 예배 찬양은 앞에 곡은 피아워십의 찬양이었습니다. 거룩이 능력임을 그리고 이어서 들려드렸던 찬양은 Will Love의 빛나는 유산 시편 16편이었습니다. 어제 그 사연을 소개시켜드렸죠. 5015님께서 지난주 토요일 방송 때 방송 시작하는 시간 1시 00초에 올려주신 신청곡이었습니다. 윌러브의 빛나는 유산. 이 찬양도 너무 좋으네요. 참, 그또 특별히 윌러브는 이 예배 찬양 예배팀이기도 하지만 그 유튜브 사이트나 이렇게 들어 사이트가 아니라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보면 We love creative team?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본게 맞다면, 제 기억에 맞다면. 뭔가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 탤런트들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같이 그 창의성을 가지고 함께 팀이 되어서 많은 이제 음악적인 결과물을 내는 것이 너무 참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되게 건강하다고도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응원을 아니할 수 없는 네, 윌러브 이미 뭐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지만 더욱더 부흥하시고 또그 부흥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한테 쓰임 받는 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예배 찬양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지금 24시간 복음 방송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주일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자치 공동체의 난 오늘도 기쁨을 선택해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쁨을 선택한다는 것, 참 어느 때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모든 게뭐 즐겁고 행복하고 되게 밝고 뭐 그러면 뭐 기쁨을 선택하지 말라 그래도 언제나 기쁨을 선택하죠.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그 녹록하지 않다라는 표현으로는 좀 부족할 만큼 거칠고 때로는 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볕이 하나도 들지 않는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현장에, 그곳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서 그 꿈에서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골골짝 빈들, 또 바다, 폭풍우, 불. 어느 곳에 우리가 있던지 간에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 그리고 알게 하시는 그 깨달음은 다른 것보다도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아닌가 싶어요. 중현아, 너 혼자 아니야. 너 혼자서 그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니다. 내가 같이 가고 있다. 그리고 내가 함께 할 거다. 끝까지 함께 할 거다. 너는 내 딸이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는 주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달빛 가스펠 여러분들 또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사연과 신청

신청곡으로 또 함께 하실 수 있거든요. 잘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잘 모아서 한 주가 지난,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마다, 매주 토요일마다 사용과 신청곡을 배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사연으로 남길 수 있는 방법.

그냥 샬롬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남겨주셔도 너무 좋고요. 남겨주시면 배달 사고 없이 잘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곡 찬양 들을까요? 어노인팅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어노인팅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들려드렸습니다.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주인 순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주일마다 반복되는 예배당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또 매주마다 만났던 사람들을 반갑게 만나면서 우리는 어쩌면 익숙한 곳을 들어가고 익숙한 곳에 앉아서 익숙한 찬양을 부르면서 익숙한 하나님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좀 설레임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 우리가 늘 방문했던 예배당이지만 오늘 내가 예배당을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사람을 만날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면 오늘의 예배 가운데 그 기대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더 우리가 또 민감하게 또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덧 우리는 습관의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보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예배자, 그런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준비해놓고 있어요. 아이자의 시티원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나의 하나님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날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여러분 모두 샬롬입니다.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일일 행아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고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ADD 교통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그리고 탈북민 여러분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온 세상이 초록의 생명력으로 반짝이는 5월의 세 번째 주일 새벽입니다. 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사랑의 이름들을 불러보고 있습니다. 어린이, 어버이, 그리고 스승님까지. 생각해 보면은요, 이 모든 소중한 만남이 시작되고 완성된 곳은 바로 가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허락하신 가장 작은 천국이라고 하죠. 비바람 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 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다시 새 힘을 얻곤 합니다. 오늘 새벽은요,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하시고 사랑에 띠로 묶어주신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얼굴을 마주보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밥상머리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바로 가족입니다. 네, 박목월님의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고 가족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도요 집에 돌아가셨을 때 가족에게 또 사랑한다, 고맙다, 안아주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께서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 시간에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제31장 그 후에 야곱이 들으니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빼돌리고 우리 아버지가 소유했던 것을 가지고 이 모든 용화를 이루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이 안색을 보니 자기를 대하는 것이 예전과 같지 아니하였다. 이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너는 내 아버지 집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다. 이에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짐승떼가 있는 들판으로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그대들 아버지의 안색을 살피니 나를 대하는 것이 예전 같지 아니하오. 그러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오. 그대들이 아는 바대로 나는 온 힘으로 그대들이 아버지에게 봉사하였건만 그대들이 아버지는 나를 속여 내 싹을 열 번이나 바꾸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 나로 해를 보지 않게 하셨소. 그래서 그가 얼룩진 것들은 내 몫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 곧 모든 짐승이 얼룩진 것을 베었고 그가 좀 있는 것들이 내 싹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 곧 모든 짐승이 점박이들을 베었소. 이렇게 하나님은 그대들이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소. 짐승들이 새끼를 벨 때가 되어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바라보니 가축들 위에 올라탄 수양들은 모두 줄무늬 있는 것이거나 얼룩진 것이나 점이 있는 것이었어. 꿈에 하나님이 사자가 내게 야곱아 하고 부르시기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그가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 눈을 들어 바라보라. 짐승들 위에 올라탄 수양들은 모두 점 있는 것이거나 얼룩진 것이거나 줄무늬 있는 것이니 이는 라반이 내게 행하는 바를 내가 보았음이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부었으며 또 거기에서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였다. 이제 너는 일어나 이 땅에서 떠나 내 친족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헬과 리아가 이 말에 응답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가 물려받을 몫이나 유산이 어디에 있겠어? 우리가 그에게 이방인으로 여겨지고 있지 않는가? 사실 그는 우리를 팔았고 우리의 돈을 모두 삼켰어. 사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재산은 모두 우리와 우리의 자녀의 것이니 이제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시오. 이에 야곱이 일어나 자기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락타에 태웠고 자기가 얻은 모든 가축과 재물 곧 밧단 아람에서 얻은 모든 짐승을 이끌어내니 이는 가나안 땅의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가려함이었다. 그때 라반은 그의 양들이 토를 깎으려 갔는데 라헬은 그녀의 아버지 드라빔을 훔쳤다.

쳤다. 야곱이 달아나는 것을 아람 사람 라반이 몰랐으니 이는 야곱이 자신이 달아나는 것을 그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것을 모두 가지고 달아나 강을 건너 길르앗 산 쪽으로 향한 지 사흘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전해지니 그가 자신이 형제들을 데리고 야곱을 뒤쫓아 이래 동안이나 길을 달려 마침내 길르앗 산에서 그를 따라잡게 되었다. 그 밤 꿈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나타나 너는 삼가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야곱에게 일절 말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다.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았을 때 야곱은 그 산에 장막을 치고 있었고 라반도 자기의 형제들과 함께 길르앗 산에 장막을 쳤다. 드디어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행한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대가 나 몰래 달아나되 마치 칼로 포로를 잡아가듯 내 딸들을 몰고 갔으니 무슨 까닭에 그대는 몰래 달아났는가? 왜 그대는 내게 고하여 그대를 웃음잔치와 노래와 북과 수금소리로 떠나보내게 하지 아니하였는가? 왜 그대는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작별이 볼 맞춤도 못하게 하였는가? 그대는 참으로 오리속게 행하였도다. 내 손에 그대를 해할 힘이 있으나 그대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너는 스스로 삼가 야곱에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일절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대가 모름지기 그대의 아버지 집을 사모한 나머지 그 뒤 떠나기로 작정하였다 치더라도 무슨 일로 그대는 내 신상들을 훔쳤느냐? 이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되 사실 나는 당신이 당신의 딸들을 억지로 내게서 빼앗을 것이라 생각하여 두려웠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신상을 찾아내면 그 사람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우리 형제들 앞에서 당신에게 속한 것이 내게 있으면 그것을 가려내어 당신에게로 되돌리십시오 라고 말하였다. 사실 야곱은 라헬이 그 신상들을 훔쳐낸 것을 알지 못하였다. 이에 라반이 야곱의 장막과 리아의 장막과 두 하녀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신상들을 찾지 못하고 리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갔다. 그때 라헬이 그 두라빔을 가져다가 락타 안장 안에 놓어두고 그 위에 앉아 있었으므로 라반이 온 장막을 다 뒤졌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녀가 자기 아버지에게 내주는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 앞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여인의 생리가 내게 닥쳤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였고 그가 뒤졌으나 끝내 그 드라빔을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러자 야곱이 부르르 화를 내며 라반을 책망하여 말하였다. 내 허물이 무엇이고 내 죄가 무엇이기에 당신은 나를 그리도 거칠게 뒤쫓으셨습니까? 당신이 내 물건을 모두 뒤지셨는데 당신이 물건들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셨습니까? 여기 내 형제들과 당신의 형제들 앞에 그것을 내놓고 그들로 우리 둘 사이를 판단하게 하십시오. 이 20해 동안 내가 당신과 함께 있었지만 당신의 암양이나 암염소들이 그 새끼를 지운 일이 없었고 당신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은 적이 없습니다. 맹수들에게 찢긴 것은 내가 당신에게로 가져가지 않고 그 손해를 벌충하였으니 그것이 낮에 맹수들에게 찢겼든지 밤에 도둑맞았든지 상관없이 당신은 내 손에서 그 값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렇게 내가 지내왔으니 곧 낮에는 타는 갈증이 나를 덮치고 밤에는 무소리가 나를 괴롭혀 내 눈에 잠이 깃들 겨를 쫓아 없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당신의 집에서 20해를 지내되 14해를 당신이 두 딸을 위해 또 6해를 당신이 가축을 위해 봉사하였으나 당신은 나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이 경외하는 분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으면 당신은 틀림없이 나를 빈손으로 내보냈을 것이나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과 내 손의 로고를 아시고 어젯밤에 당신을 꾸짖으셨습니다. 이에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이 딸들은 내 딸들이고 이 자손들은 내 자손들이며 이 가축 또한 내 가축이니 그대가 보는 것은 모두 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날에 이 내 딸들이나 그들이 낳은 내 자손들에게 어찌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이제 오라. 나와 그대 곧 우리가 계약을 맺어 나와 그대 사이에 증거로 삼자. 그러자 야곱이 한 돌을 가져다가 그것을 세워 기둥으로 삼고 자기 형제들에게 너희는 돌들을 모으라 하고 명하니 그들이 돌들을 고두어다가 무더기를 만들었고 거기서 곧 그 돌 무더기 위에서 그들이 먹고 마셨다. 이에 라반이 그것을 요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이를 갈르엣이라 불렀다. 그리고 라반이 이 무더기는 오늘 나와 그대 사이의 증거이다 라고 말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하였고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는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나와 그대 사이를 살피소서 그대가 내 딸들을 괴롭히거나 그대가 내 딸들 외 다른 아내를 더 맞아들이면 우리 곁에 아무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그대 사이에 증인이시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또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이 무더기를 바라보고 또 이 기둥을 바라보라. 이는 내가 나와 그대 사이에 던져 싸운 것이니 이 무더기가 증거이요 이 기둥이 증거이니 이로써 나는 이 무더기를 넘어 그대에게 쳐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고 그대는 이 무더기와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쳐 들어와 해야지 아니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를 판단하소서. 그러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분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다. 그때 야곱이 그 산 위에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의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되 그들이 그 산 위에서 떡을 먹고 온 밤을 머물렀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자기의 손자들과 딸들에게 벌을 맞추고 그들을 위해 독을 빌었다. 아침에 라반이 떠나 그의 본거지로 돌아갔다. 지금까지 창세기 제31장 5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하고요.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안전 운행하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한 석 달 동안을 중추 없이 살았습니다. 제가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어떻게 돼가지고 해서 러시아에 탈출해가지고 독일로 이제 갔거든요. 독일에서 이제 두 달 동안 이제 그 숨어 살다가 나중에 한국에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한국에 연결을 취해서 한 4일 만에 여기 제가 이제 여기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대한민국 국민이 돼서 이제 국정원에서 이제 보호받으면서 그러다가 이제 나왔는데 저는 대한민국 들어올 때에 한숨을 먼저 쉬어야 되는데 제가 들어올 때는 또 이제 인천공항이 그 다 이제 간석지라는 걸 모르고 갯벌인 줄 모르고 청소 안에서 더럽다고 생각하고 들어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야, 이게 뭐 더럽나 해가지고 이제 남조선이 아직도 발전 못했구만 하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들어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국정원에 들어갔는데 하도 이제 세뇌를 제가 노동자들한테 세뇌 주던 게 이제 저한테 이것까지 이제 세뇌 대단하니까 저희 북한에서 그러거든요. 당기소들이 너희 남조선이 도망치게 되면 야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이놈들아. 너네 비밀 다 뽑아먹고 내장 다 뜯어서 내장 팔고 너네 고기는 다 이제 분쇄해서 다 이제 없애버린다고. 근데 계속 그렇게 하던 그게 이제 저한테까지 세뇌가 된 거예요. 국정원에 들어가면 이제 점 이제 지하로 이제 들어가는데 저 혼자 왔는데 뭐 지하에서 뭐 죽이는지 살리는지 뭐 누가 알겠습니까? 그냥 비밀 불라고 좀 비밀이 아니라 좀 정보 좀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가는데 안 하고 이제 먼저 불면 이제 먼저 죽일 것 같아가지고 불지도 않고 있다가 그게 한 6개월 만에 제가 이제 어쨌든 이제 그 절차를 다 밟아가지고 나중에 나와가지고 이거 한국은 그래도 어쨌든 자본주의니까 살만하겠지. 그래서 제가 이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아르바이트 한번 어떤 사이인지 알아보려고 사실 아르바이트 나가자고 해서 나간 게

그래서 제가 가족이 한순간에 다 잃었지 않습니까? 자식들 다 이제 그 잃었지. 제가 나와서 이제 알아보니까 자식이 다 종치금수용소에 가고, 예, 그, 저희 아내는 이제 본촌 죽고, 자식들하고 이제 갈라지는 순간에.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술을 계속 먹었는데, 정말 술을 먹어도 이 가시지 않는 건 어떻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럴 바치고는 한국이 어떤 사회인지도 알아볼 겸 해서 한 번쯤 취직해보자. 취직해 보려고 이제 10년 전에 제가 이제 취직을 하려 보니까 탈북민 사회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또 아주 잘 알지 않습니까? 대다수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탈북민을 하게 되면 이제 이방인 취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취직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제 그 아는 사람들 제가 이제 북한 대학원 대학교 어디요 뭐 해가지고 강의 다니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한국 분들 좀 아는 분들 챙기면서 나 이제 취업 경험 좀 하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그 취업 알선을 받아가지고. 물류센터 가서도 일해보고, 그다음에 건설장 가서 이제 노가다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저 크레인 운전공도 해보고, 저 북돌공장 가서 이제 북돌도 생산해보고, 조선소 가서 용접도 해보고, 몸을 이제 그렇게 이제 혹사시키면서 하다가 오늘날 이제 그 정부에서 한라그룹, 예, 그 한라그룹에서 그 안전일꾼으로 이제 일하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안전차장 한 2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예 잊어먹고 살았어요. 잊어먹고 살았는데, 2년 동안 이제 다니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져온 돈도 있고, 보통 뭐 이제 그, 와서 또 이제 그, 저, 받은 돈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메스컴 타기 시작하니까 또 무슨, 예, 돈이 잠깐 불어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제가 이제 부동산 또 이제 그, 예, 저, 땅 사고 막 해가지고 부동산 장사하려고 막 그러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사기를 아예 크게 당해가지고, 돈을 다 잃고 나니까, 야, 아, 이거 또 망신시키네. 하고서는 이때면,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죽고 싶어서 죽은 게 아니라 굶주린 상태에서 그걸 이제 소주 한잔 먹었 소주 한병다 먹었지 아시죠? 북한 사람들 저 같은 건 술을 10병 먹어도 안 쓰러져요. 예, 우리는 40도 60도짜리 막 이제 그 좀 이렇게 원샷으로 이제 한 병씩 이제 먹던 사람들이라서 근데 너무 이제 호기지다하고 돈 찾으러 이제 다니다 나니까 호기져서 마지막에는 이게 제가 그거 먹고 잤어요. 자다가 그저 뭐 어디서 제 노래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노래소리가 나서, 아,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하는데, 정신 싹 드는데, 제가 이제 십자가 앞에 있더라고요. 십자가 앞에 있는데, 십자가 보는 순간에, 정체 없이 눈물을 나는 거예요. 제가, 와, 하면서, 야, 사람이 이거 어떻게 삽니까? 어? 아, 야, 하나님, 진짜 하나님 계십니까? 그때 두 번째로 제가 이제 그 하나님 불러온 거예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계십니까? 세상에 이거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곱게 사는데 이제 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또 이제 골탕 먹입니까? 해가지고 너무 억울해서 또 이제 막 이제 눈물 흘리면서 아, 나 이거 17억 떼었는데 17억 이거 좀다못 찾아도 좋으니까 한 700만 원이라도 좀 찾아주십시오. 해가지고, 나 그러면 정말 그 하나님 나 진짜 감사합니다. 나좀 해주십시오. 이제 그런데 그 뚜바덕 소리 나면서 그 노래소리가 나는 게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나이둥디에서 노래했어요. 그치, 그 보느라고 소리, 노래 소리 나오는 쪽으로 이제 보느라고 내가 이제 깨놨는데, 깨놔서 이제 눈도 보니까 집이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야,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가까스로 아마 119, 눌렀죠, 핸드폰. 그래서 제가 정신 차린 다음에, 그 가운 입은 사람이 저 오더니, 예, 그, 제가 지금은 좀 가까워서 그러지요. 제가 그때는 아주 자글자글했습니다. 머리깔이 하나씩 뭐, 그러니까, 그, 우사가 와가지고, 아버님, 어쩌냐고 뭘 드셨어요? 그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어제 금요일날이니까, 아주 한잔 먹었다고 하니까, 금요일날이요? 오늘 목요일인데. 그러는 게 있어요. 에이, 아니, 어제 분명 금요일이에요. 난 금요일날은 분명히 아니까. 돈 찾으러 다니는 놈이 날짜야. 정확히 기억하잖아요, 여기. 그래서, 아, 난 분명 금요일인데요 하니까, 아버님 오늘 목요일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며칠 날인 거예요? 그래서, 나 21일이라고. 그러니까 21일이요? 아, 오늘 지금 며칠인 줄 아세요? 26일이에요. 예. 네. 제가 거의 6일 잔 거예요. 5밤을 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속이 비니까 이제 그 제가 일어나서 되게, 이렇게 막 이제 돌고 막 이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야, 이, 그다음에 지금 뭐, 영양제 다 맞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집에 왔는데, 야, 이거 하나님이 진짜 있나? 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매스컴 타고 하다 나니까, 그,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제가 한국, 그, 우리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 같이, 교회 가지 않겠나. 그래서, 운이아지리 교회가 제가 다닌 제일 처음 교회입니다. 근데 갔는데, 그, 운이아지리 교회 그 본당 가게 되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좀 일어나실래요? 이제 그 조용 목사가 이제 담임 목사인지는 뭔지 모르고 있는데 뭐 앞에서 이제 춤 나온 사람인지인데 좀 일어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같이 온 사람하고 좀 그분 좀 일어나게 하라고 그래서 저것도 이제 한 자리에 나온 사람들은 조용히 살라고 해요. 여기 망명한 사람들은 이렇게 나서는 것도 안 좋아하네요. 북한에서 당비소는 다 뒤에서 압력하는 사람이지 이 앞에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여기 대한민국 정치인들하고 틀립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왜 그러지? 근데 그 앞에서 일어나니까 할수 없이 일어났는데 우리 이분이 장성택 축구를 해서 망명해 온 사람인데 우리 이런 분들 좀 우리 교회 나오는데 다들 가서 좀 전도해가지고 오게 하라고. 제가 이게 심장이 철렁해가지고 조용히 살라 그러는데 이게 정보를 다 숨기고 사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상처받아가지고 그다음부터 교회 안 다녔어요. 에이씨 교회 안 다닌다 이게 무슨 날 이용해 먹기나 하지 말이야. 그다음부터 이제 교회라고 하게 되면 이제 가는데 그러다 이제 우리 집사람 만나가지고 저희 집사람 또그 굉장한 또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김종원 담임 목사가 그 마태복음 11장 28절 그 말씀을 이제 항상 외우는데 그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 하면서 그 교회 가야 됩니다. 교회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그러는 게 있어요. 야, 내가 당비서까지 한 놈이 교회 가는 날에 죽어도 내가 교회 가나 보라. 교회 가는 날이 있을 거라 보라. 지구가 깨져도 내가 교회 가는 날은 없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이제 공언 장담하고 이제 막 그랬던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또 제가 이제 돈 제가 해외에서 북한 그 선수로 뛰면서 국가대표로 뛰면서 대사업을 이제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어느 쪽을 이제 찔러야 되는지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또 외국하고 해가지고 또큰 장사를 하면서 좀 불어나기 시작했거든요. 불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때 자꾸 우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 가다가 이제 혼납니다. 혼납니다. 이제 야 세상에 어디 하나님이 있어? 제가 그렇게 사태질 한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가까운 사이일수록 미안하다, 고맙다 라는 말을 아끼지 않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서 온 가족이 함께 은혜 받고 서로를 더 깊이 안아주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안한 주일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76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신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용서의 저자에게 한 성도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저는 같은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습니다. 이런 제 회개도 주님께서 받아주실까요? 그러자 이 작가는 인자한 미소로 대답했죠. 어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오늘 또다시 죄를 짓는다 해도 주님은 아마 언제 그 죄를 지은 적이 있냐 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합니다. 이 대답을 듣고 안심한 성도에게 작가는 한 가지의 조언을 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신 죄를 절대로 다시 끄집어내지 마십시오. 죄책감이란 낚싯대로 마음속 죄를 건져 올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신 죄에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같은 죄에 다시 매이는 것도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합니다. 하지만 죄를 짓는 순간 잠시나마 우리는 다시 죄에 매여 있는 것 또한 사실이죠.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며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주의를 위해 기도하면서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보혈의 은혜를 구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국립합창단이었고요. 만왕의 왕내 주께서 이 찬송은 샬롬 노래 선교단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고백한 죄를 이미 사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하루하루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매를 노래하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등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 올려드리고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우리 주님의 말씀,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애들은 어른들 하는 대로 따라가요. 잘 키우세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4장 40절에 오늘다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오래 살리라. 자녀를 성경적으로 키우는 열 가지 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긍정적인 말로 격려하고 용기를

0: 심어줘라. 두 번째, 부모의 목표를 강요하지 말고 자녀의 꿈을 존중하라 그랬어. 어떤 집에 가보니까 그 딸을 그냥 피아노 시키려고 그렇게 하는데 얘는 피아노에 취미가 없어. 매를 맞아가면서 피아노 선생님한테 가서 배우는데 난 죽어도 피아노 안 친다 그러는데 강요하지 말라 그러지. 세 번째, 그리스도를 닮은 생활의 본을 자녀에게 보여줘라. 네 번째, 자녀들을 무시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하라 그랬죠. 다섯 번째, 일시적인 감정으로 자녀에게 매를 들지 말라 그랬죠. 다섯 번째, 자녀에게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지 말라 그랬어. 일곱 번째로 자녀의 요구를 무작정 거부하지 말고 선별하여 판단하라 그랬어. 여덟 번째, 큰 실수를 했을 때는 비록 자녀 앞이라도 사과하세요. 아홉 번째, 자녀들의 마음의 상처나 자존심을 건드리는 언행은 삼가세요. 열 번째, 자녀들의 문제와 고민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친구가 되세요. 이걸 내가 애들 키울 때 누가 나한테 가르쳐줬으면 그렇게 가르쳐줬을 텐데 나한테 이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지금은 내가 여러분들 앞에 가르쳐주니까 자녀들 잘 키우세요. 잠언 22장 6절입니다. 이 성경 구절 잊지 마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살 먹은 버릇이 80까지 간대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를 준 것은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탁해서 키우라고 주신 거죠. 자녀의 소유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튼튼한 다리라고 하더라도 한쪽 발만으로 온전히 걸을 수 없듯이 성품과 신앙이 없는 실력과 성공이란 하나님께 영광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줄 수도 없습니다. 실력과 신앙이 균형 잡힌 자녀로 기도하며 지혜롭게 양육하는 참된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이들 사랑하고 어린이들 보호하고 어려운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챙겨주시고 덮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트루바였고요.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인천시립 합창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사역자 초롬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 올려드리고요.

연주 찬송으로 한 번 더 함께한 후에는 매 주말마다 만나보는 시간,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이 올려드리는 오늘의 기도 이어집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이는 때의 완성을 위한 계획으로서 만유, 곧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을 통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통일의 비전임을 믿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모든 갈등과 분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기를 간구합니다. 북한의 모든 영혼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이 땅이 주님의 공의와 평화를 이루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창조주 만물의 통치자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화평과 사랑 은혜의 복음 통일을 허락해 주실 그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북한에서 온 한 자매님의 목소리로 올려드린 오늘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실 줄 믿으면서요. 기도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소망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승리의 주일 보내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담을 허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그는 우리의 평화이시라 자신의 육신으로 그가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담 곧 적개심을 허무셨으며. 살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담이 생기고 마음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미움 때문에 이 벽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그렇게 시기와 질투, 두려움, 무언가 모를 벽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걸음이 있다면 특별히 분단의 벽을 허무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막힌 담을 허무

호시는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복음 통일의 역사 가운데 오늘도 새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참된 위로가 있는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평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두 곡의 찬송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호산나 싱어즈의 목소리로 찬양했고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의 첫 찬송은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의 북에 띄우는 편지. 한시도 고향을 잊어본 적이 없는 북한이 고향인 유명심 자매가 사랑하는 오빠에게 전하는 편지 바로 만나봅니다.

사랑으로 이어진 그리운 오빠에게 오빠 나는 오빠 동생 유명심입니다. 고향이 오빠를 그리며 지금 이 시각 어떻게 살고 있는지 고향을 한 번도 잊은 적 없이 이 글을 씁니다. 오빠 제가 사랑하는 고향을 떠나 오빠와 헤어진 지도 벌써 2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든 이 세월 조카들도 이제는 시집장가를 보내고 지금은 오빠와 형님이 살고 있겠는지 궁금합니다. 오빠, 내가 일찍이 아버지를 돌아가시고 오빠가 나한테는 아버지였는데 그때는 왜 오빠의 말을 듣지 않았는지 정말 후회가 되고 내가 지금 이웃당에서 이 밥에 고깃국을 먹을 때면 정든 고향이 오빠와 형님 그리고 조카들 얼마나 보고 싶고 먹어도 목이 넘어가지 않네요. 그 고난의 행군 시기 저희 가정이 굶을세라 오빠는 항상 저희 집에 와서 가마도 열어보고 뗄나무가 있는지 정말 아버지다운 심정으로 돌봐주셨는데 오빠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고향을 떠나 이웃땅에 왔네요. 오빠 나는 현재 여기 이옥에서 닐란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으로 축복받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아무런

0: 그런 근심 없이 살고 있습니다. 보고 싶은 오빠 아무쪼록 건강하시오. 통일이 되는 그날에 우리 다시 만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려 십자가에 흘리신 진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과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날을 그리며 꿋꿋이 살아서 하나님의 평화로운 나라에서 꼭 다시 만납시다. 오빠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고향 땅의 형제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창조하시고 이 나라 백성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시오. 오늘 이렇게 떳떳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빛의 소금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북한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이 세우신 평화로운 나라, 지혜로운 나라가 조국 통일이 그날이 하루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구원의 손길을 바라고 있는 저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예비하시고 선한 일을 하시고 이 세상을 더 잘 되게 번성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육신은 곧 하나님의 육신으로 받아들여 나가며 임마누엘의 자녀가 되겠다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하는 오빠를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고향 북녘 땅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차고 넘쳐서 남과 북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면서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은 북한이 고향인 유명심 자매의 오빠에게 전하는 편지로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오픈도어 선교회 장유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막힌 길 앞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안전하고 평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안전하지 않은 일이 닥칠 수 있다는 사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도 출애굽 사건일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기독교의 적대적인 상황에서 생존하고 계시듯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애굽의 가혹한 통치 체제 아래 생존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십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곧장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벗어나 도착한 곳은 비하히롯이라는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비하이롯이라는 장소에 장막을 치게끔 하셨습니다. 이 비하이롯이라는 장소는 어떤 뜻일까요? 이 지명의 뜻은 이렇습니다. 협곡의 입구라는 뜻입니다. 지명 뜻대로 좌우는 큰 산이 자리 잡고 있는 협곡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나아가거나 아니면 왔던 길로 되돌아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는 홍해 바다가 흐르고 있었고 뒤에는 무서운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대에 미치니라. 그렇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흐르고 있고요. 뒤에는 무서운 애굽 군대가 병거를 몰고 지금 뒤쫓아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좌우에는 험준한 산악지역이라 갈 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완전히 포위된 상태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오직 열린 곳은 하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상황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에 무슨 차질이 생긴 것일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사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만약 여러분이 비하이롯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지금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만약 저라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그 수많은 길을 놔두고 왜 하나님 우리를 이 사방이 포위되어 있는 이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 넣으셨습니까? 라고 저는 아마 불평하듯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한마디로 백성들은 여기서 죽는 것이 차라리 항복하고 애굽에 순응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지금 판단하며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불평은 단지 모세를 향한 원망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일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 육신에 대한 안전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는 언제고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십시오라고 부르짖을 때는 언제고 막상 그곳을 벗어나게 하니 또 다른 어려움에 닥치니 하나님을 향해 바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오늘날에 우리에게 큰 유혹거리로 다가옵니다. 만약 신앙을 포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으로 돌아간다면 살아갈 수 있었다, 목숨을 구할 수 있겠다라는 유혹에 빠집니다. 내가 신앙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내가 침묵한다면 고통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타협한다면 가족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다 라는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자리로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인 상황은 결코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더불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성숙될 것이며 애굽 사람들은 누가 진짜 참 하나님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환경이 없다면, 이런 어려움들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편안할 때, 육신이 안락할 때의 믿음은 그 깊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그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성숙시킵니다. 이러한 혼란 상황 속에서 모세는 백성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명령입니다. 본문에서 가만히 서라 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실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박해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나? 내가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하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직접 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내가 어떻게 싸우는지를 묵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길이 열렸고요. 동풍이 불어와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홍해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진짜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북조선 성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으로 감옥에서도 믿음을 지켜갑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으로 기쁨으로 순교하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각자 모든 결과는 다르지만 공통점은 있습니다. 바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결코 자기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아이롯은 단지 이스라엘의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살고 계신 기독교의 적대적인 나라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시를 받고 체포가 되고 가족까지 위험해집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생명을 건 결단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생명을 건 예배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소중한 그 성경책은 여러분의 생명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도 비하이론, 정말 사방이 막혀있는 포위된 상태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지금도 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어떻게 싸운지를 너희들이 보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힌 길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입니다. 인간의 길은 막힐 때 하나님의 길은 열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역사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비아이로제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방은 막혀있지만 열려있는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속에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

0: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막힌 길 앞에서도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오픈도어 선교회 장요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5월 17일 주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맑겠는데요. 밤부터는 하늘에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서울이 18도, 제주가 17도, 함흥과 강릉, 대전과 대구, 부산과 광주, 포항이 16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춘천, 여수가 15도, 강계가 13도, 평양과 신의주

청진이 12도, 해산이 10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대구 33도, 서울과 춘천, 대전이 31도, 함흥과 강릉이 29도, 평양과 개성, 포항이 28도로 보이고요. 해산 27도, 부산과 목포, 여수가 26도, 강계 25도, 신의주가 19도, 청진이 1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동해북부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반면 서해북부의 하늘에는 전반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m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명지 올리보이스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힌 담을 허무시는 역사의 시작점에 서 계신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주님께서 맺어주실 열매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샤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극동방송입니다. 창원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방송입니다. 창원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혜주원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말.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우리 사람의 눈동자는 엄청난 신비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안과 의사들은 우리의 눈동자가 자동으로 조절된다고 말하는데요. 가령 사람의 눈에 먼지나 모래와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려고 하면 어느새 눈꺼풀이 감겨 눈동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이런 작용이 가능한 것은 눈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구조 때문인데요.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사람의 눈에는 자그마치 30만 개의 회로가 있고 1억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그 무엇이라도 우리 눈에 들어오려고 하면 이것을 눈동자가 감지하고 눈꺼풀의 지시에 자동으로 감겨 보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열악한 환경과 위기 가운데서도 눈동자처럼 항상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앉아서 천리를 본다는 신비의 눈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데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일을 보고 계십니다. 특별히 사람들의 행동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 깊이 감춰진 숨은 동기까지 다 헤아리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악인에 대해서는 엄정한 심판의 자료가 되고 반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는 한없는 위안이 됩니다. 우리의 위안과 안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수가 떠오른다면 그 방법대로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이 방법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아예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찾아가 조언이나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 어려움이 해결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곤 하는데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해결하려 노력해보고 그래도 안 될 경우 최후의 히든 카드로 하나님을 남겨놓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보다는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우선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복잡한 과정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문제를 아예 처음부터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에 합당한 결과를 열매로 주십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아멘. 시편 118편 8절 9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이 시간에는 시편 묵상과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시로 가득한 성경 시편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찬양을 선물하죠. 이 시간 시편 말씀 묵상과 함께 그 말씀에 아름다운 곡이 붙은 찬양들 함께 나눌게요. 오늘은 시편 20편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길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길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닭과 독수리는 위험 앞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폭풍이 몰려오면 닭은 몸을 날개에 묻은 채 숨을 곳을 찾습니다. 하지만 독수리는 거대한 날개를 활짝 펴는데요. 그대로 태풍 가운데 몸을 싣고 유유히 날아올라 안전지대로 향한다고 합니다. 우리네 인생에서 폭풍을 만날 때 사람들도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고통스러운 일, 억울한 일, 괴로운 일이 닥치면 자신의 몸을 먼저 숨기는 닭형 인간, 그리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담대하게 대처하는 독수리형 인간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건 항상 독수리형 인간이겠죠. 반대로 시련을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식의 인생 여정에는 고난의 가시밭길이 그치질 않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담대하게 고통을 극복한 사람들에 의해 다시 쓰여집니다. 서양 속담에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나운 바람으로 인해서 조선술과 항해술이 발전했던 겁니다. 모진 바람과 추위를 이겨내며 자란 나무는 좋은 목재가 됩니다. 믿음은 우리를 나약한 닭에서 강한 독수리로 바꿔놓는데요.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빚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고난을 주시고 또 피할 길도 주시고 이를 통해 더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실 것을 믿고 강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12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당신과 의견이 같지 않거나 불편하게 여기는 권력과 힘 있는 자리에 있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을이나 도시나 나라를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다 생각되는 몇몇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최선의 이익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걱정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도자들이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걱정하기보다는 그들을 하나님께 가져가라고 촉구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이 안팎으로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위에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진정한 평안을 얻도록 도와주십시오.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는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수한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포획한 말의 뒷발 힘줄을 끊었는데요. 말 뒷발의 힘줄은 말이 순간적으로 힘을 내어 달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근육인데 이것을 끊었다는 것은 바로 말이 뛸 수 있는 힘의 근원을 끊어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힘줄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모인 가나안의 수많은 군사들의 힘의 근원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나온 가나안 족속들에게 스스로의 힘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음을 보여주셨고 이스라엘은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 학식 등 나름대로 의지하는 것이 있기 마련이죠. 다른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말 뒷발의 힘줄을 하나씩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그 힘줄을 잡고 의지하려 하는데요. 하지만 그것을 붙잡고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는 이스라엘의 왕좌에까지 앉았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자신의 능력이며 자신에게 힘을 공급하는 힘줄임을 고백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 내 힘줄이 될 때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힘의 방해를 뛰어넘는 무적의 존재입니다. 그분은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 만왕의 왕, 불멸의 존재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때 우리도 위대한 하나님을 소유한 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84편 5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얼굴아, 내가 새 이름 행아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에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5월 가정의 달, 사람들은 다 자신의 가정을 생각하게 되지요.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건강하고 행복해집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이고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행복한 가정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좋은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은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가정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 이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에 오늘 첫 곡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좋은 나라 사람들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더욱 사모하라.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한 구호단체에서는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집어넣은 비누를 나눠줍니다. 손만 씻어도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지만 아무리 설명해도 아이들은 비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직원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비누 안에다 집어넣자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아이들은 장난감을 가지기 위해서 손을 최대한 자주 씻었습니다. 그 결과 확연히 드러날 정도로 아이들의 건강은 좋아졌고 저절로 비누를 사용하는 습관까지 길러졌습니다. 이는 교육과 강요가 아닌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소를 이용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매우 훌륭한 의료 사업으로 지금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신앙생활보다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더욱 사랑할까요? 때로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더 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난감이 안 들어있는 비누처럼 주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처럼 주님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간절한 마음 가운데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 예배가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참된 기쁨을 누리며 주님만을 더욱 깊이 사모하길 바라는 신령하고 진실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을 높이며 기쁨을 누리며 주님만을 깊이 사모하며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깨달은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며 삽시다. 묵상하시면서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는 축복의 씨앗,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복의 근원 강림하사 강찬이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주일에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일 드라마 사도 요한 시리즈 두 번째 시간, 갈릴리로 돌아온 제자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남달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위대한 인물이 되기도 하지만 가끔 상황 때문에 위대하게 되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항상 어떤 위대한 사람을 따르기만 했던 한 청년에 관한 것입니다. 그에게 누구든 나서기만 하면 위대한 인물로 부상할 수 있는 상황이 닥쳤지만 그 청년보다 나이도 많고 더 현명한 사람들조차 선뜻 나서지를 않았죠. 결국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이 청년이 아무도 뭘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을 때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 청년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요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사도 요한 시리즈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지금부터 같이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제일 막내였던 요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자리에서 끝까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보고 있던 제자는 요한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아침 향유를 뿌려 예수님의 장례를 마치려고 무덤을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저를 만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전했죠. 그 소식을 듣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가고 그곳에서 비어있는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둘은 막달라 마리아의 말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고 기뻐하며 다른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0: 또 달리기 시작했죠.
1: 하지만 요한아, 이건 말이 안 되잖아.
2: 아니 필립, 뭐가 말이 안 돼?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도 없었고 예수님 시신도 없었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흔적뿐이었다고.
3: 요한, 네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걸 봤다고 했잖아.
1: 쉿, 야고보, 목소리가 너무 커. 성전 지도자들이 우리를 찾고 있다는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쫙 퍼졌다고.
4: 알았어, 알았다고. 요한, 네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걸 봤다면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2: 그건 설명할 순 없지만, 그리고 우린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모든 상황이 바뀐 거야.
4: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해요?
5: 난 잘 모르겠어.
4: 가서 예수님 만났어요?
5: 아니, 요한 말대로 거긴 예수님 시신을 싸고 있던 천만 남아있었어.
4: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 안 계셨잖아요.
2: 뭐야, 야고보. 아니, 형, 막달라 마리아랑 우리를 따라서 다시 무덤에 왔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났다잖아. 지금 그 말을 안 믿는 거야?
4: 정말, 난...
1: 그래, 난 안 믿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걸어다니고 말을 한다는 거야.
2: 아, 빌립!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은 사람이 아니라고!
1: 다들 조용히 좀 해.
3: 요한,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는데?
1: 좀 조용히 좀 하라고.
0: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3: 예수님! 정말 다시는 못 뵈는 줄 알았어요.
1: 예수님께서 정말 돌아가신 줄 알고.
0: 빌리, 내가 죽었었다. 요한이 거기 있었고 내가 죽은 걸 봤지.
1: 네. 그런데 어떻게?
0: 날 자세히 봐라. 이 못자국도. 내가 죽은 사람 같으냐?
1: 요한, 죄송합니다, 주님. 하지만 전 단지...
0: 두려워하지 마라. 난 처음과 마지막이요, 산자이다. 내가 전에 죽었으나 이제는 영원히 살아있으며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6: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0: 그렇다면 모두 일어나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다.

0: 그날 모든 제자들이 거기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다시 모습을 보이셨고, 마침내 예수님의 제자 11명 모두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게 됐죠. 하지만 곧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습니다. 여전히 성전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은 그들을 찾고 있었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그들의 고향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1: 고통이 트겠구만.
2: 베드로,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1: 아, 당연하지.
2: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오셨을 때 말이에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1: 아, 그게 무슨 소리야?
2: 아니, 그 전주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셨을 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잖아요. 왜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1: 무슨 질문이 그래?
2: 얘기해봐요. 뭔가 이상해서 지난주에는 내가 유심히 지켜봤거든요. 근데 예수님 얼굴도 제대로 못 쳐다보더라고요.
1: 요한, 우리 다른 얘기할까?
2: 베드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1: 저기, 난 고기 잡으러 갈게.
3: 아, 피하는 거예요? 아, 베드로, 혼자서는 고기 잡으러 못 가요.
4: 아, 뭐야, 무슨 일이야?
2: 아, 응? 아니야 형, 더 자.
4: 그래?
2: 아니다 형, 일어나야겠다. 빨리 일어나 형.
4: 아, 왜? 왜 그러는 건데?
2: 일어나서 안드레도 좀 깨워봐. 베드로랑 같이 가야겠어.
4: 어디? 베드로 어디 갔어?
2: 지금 호수 가러 가고 있어, 고기 잡으러.
4: 아, 지금? 아, 지금 고기를 잡으러 가고 있단 말이야? 응? 갑자기 왜? 응?
2: 아,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뭔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빨리 일어나. 꾸물거리다가 베드로 혼자 배 띄우겠어.

0: 전에는 주로 베드로와 안드레가 한 배를 타고 야고보와 요한이 같은 배를 타곤 했는데 오늘은 이들 넷에다가 다른 제자들 세 명까지 한 배에 모두 올라타 뒤에서 그물을 끌어올렸다가 다시 바다에 던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그리 행복한 표정은 아니군요.
1: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끌고 여기 나와 있다니 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2: 먼저 가고 싶으면 언제든 가, 야고보. 같이 와달라고 한 적 없으니까.
1: 우리 아니었으면 혼자 유유자적 여기까지 왔을 텐데 말이에요.
3: 그냥 놓아줘. 내가 내려서 밀어도 이것보다 빠르겠다.
1: 그럼 어디 지금이라도 내려서.
4: 아, 형 베드로, 그만들 좀 하시죠. 그냥 일에 집중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1: 그래, 일이나 하자.
4: 베드로,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2: 당연하지.
4: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2: 아, 일은 무슨 일? 아까부터 왜 그러는 건데?
4: 아,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는데 말을 안 해주니까 그렇죠.
2: 설사 무슨 일이 있었대도 내가 이 정도 표현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 모르겠냐고.
4: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일인데요? 말을 하면 훨씬 나을 수도 있잖아요.
2: 내가 말을 할 수 없었던 건 예수님께서 다 아시니까.
4: 뭘 아시는데요?
2: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대제사장 집에서 기억나? 그자들이 예수님을 신문할 때 네가 뒤따라 들어갔잖아. 그때 난...
4: 아, 당연히 기억나죠. 그때 베드로는 뜰에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2: 그래. 근데 나는...
4: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2: 그때 난 예수님을 배신했어.
4: 예? 아, 그게 무슨...
2: 네, 맞아. 내가 순간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

0: 얘들아.
1: 내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했다고.
2: 용환.
3: 아, 이따 얘기해 형.
2: 아니야 용환. 저기 좀 봐.
3: 뭔데 그래?
2: 저기.
3: 호숫가에 누가 서 있네?
2: 어. 우리한테 손짓을 하고 있어.
3: 뭐라 하는 거지?
4: 뭘 좀 잡았느냐?
2: 아니요! 못 잡았어요!
4: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 그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3: 뭐라는 거야?
2: 잘 안 들리는데? 어?
5: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지래. 그럼 잡힐 거라고.
2: 잠깐. 저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안다고?
5: 그냥 해보는 거지 뭐.
2: 아이 참에.
5: 네, 이거 던지는 것 좀 도와줘. 어서.
3: 어? 자. 야고보 안드레 가서 좀 도와주자.
5: 저기 좀 봐. 엄청 잡혔어.
1: 대로 저분 주님이세요.
5: 맞아. 주님 맞아.
6: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마자 물에 뛰어들어 호숫가까지 단숨에 헤엄쳐 왔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부풀어오른 그물을 달고 힘차게 노를 저어 그 뒤를 따랐죠. 제자들이 호숫가에 와서 보니 숯불이 피워져 있고 그 위에는 생선과 빵이 있었죠.
7: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거라.
6: 동이 트는 시원한 호숫가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따로 부르셨죠.
7: 나를 피하더구나.
8: 예? 아, 제가 저기... 예, 주님.
7: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8: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7: 그럼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참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8: 예,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제 마음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7: 그럼 내 양들을 돌보아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8: 주님,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7: 그럼 내 양들을 먹이라.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일을 하고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었지만 네가 나이가 들게 되면 다른 사람이 네 팔을 붙잡아 벌리고 너를 묶어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8: 다시는 주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제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7: 그래, 넌 그럴 게다. 나를 따라라.
8: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7: 누구 말이냐? 요한을 말하는 게냐?
8: 예, 요한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7: 아, 베드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요한이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8: 그냥 궁금했습니다.
7: 베드로.
8: 예, 주님.
7: 너는 나를 따라라.
8: 예, 주님.

베드로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 상관없이 항상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죠.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부어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라 하시고 모세에게는 친구에게 말하듯 말씀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친구처럼 대화를 나눠주시죠.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저를 지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를 특별하게 만드시고 위대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제 친구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사도 요한 시리즈 두 번째 시간 갈릴리로 돌아온 제자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광주 새사랑교회 유승복 목사님입니다.
1: 96년도 2월 달에 제가 이제 군대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하고 청년부 수련회를 여름에 가게 됐습니다. 배구를 조별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안수 집사님 아들이라고 하는 한 친구가 자기 팀이 실수를 하면 이제 쌍욕을 하는 거예요. 야, 이 XX야, 네가 막 하면서. 그래서 나는, 아, 저놈이 안수 집사님 아들이라고? 어, 저런 놈이 다 있나? 회장님한테. 아, 저 친구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회장님 가서 좀 얘기 좀 하라고. 하, 냅둬요. 제가 원래 그래와. 막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녀석을 멍하니 보면서 수련회에 대한 의미 자체가 머릿속에서 막 이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제안해서 승복아 네가 저 아이를 전도해라 저 아이를 전도해라 네가 가서 복음을 제시해라 계속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오늘 처음 봤고요. 저렇게 쌍욕하는 친구하고 나 별로 관계를 갖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성령님 계속 네가 전도해라 네가 전도해라 그래서 내가 성령님 그럼 내 조건 하나 다를게요. 제가 제 이름도 알고 동성명도 좀 하고 친해지면 반드시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한 세 번 정도 성령님이 감동하시더니 더 이상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수련을 갔다고 한 3주, 2주 흘렀을까? 이 아이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 친구 4명하고 5명이 렌트카를 타고 격포로 놀러 가다가 격포 코너길에서 바닥 쪽으로 떨어져서 죽었어요. 5명이 즉사를 했습니다. 교회 광고에 떴는데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아이가 수련을 끝나고 3주 있다가 죽게 될 걸 아셨어요. 그리고 나한테 지금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해서 세 번을 말씀하신 거죠. 저는 친해지면 동성명하면요 제가 청년활동 좀 더 하면요 하면서 꺼렸죠. 3주 있다가 죽어버릴 줄 알았으면 제가 빌었겠습니까? 미친 듯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 사진이 지금도 앨범에 끼워져 있고 가끔 앨범을 보다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을 다시 새롭게 다짐하곤 합니다. 어떤 다짐일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에 대한 감동은 급박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그 사진을 볼 때마다 하게 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랬으니 어린 자나 늙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관계없이 주님 눈앞에 한 영혼은 천하로 보인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광주 새사랑교회 유승복 목사님이었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MHz, 진지 FM 92.5MHz, 교통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교통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울산 병영교회 서진교 목사님입니다.
1: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가정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전도의 문을 여시는 주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임을 선포합니다. 한국교회가 영적 침체를 벗어나 강력한 복음 전파의 현장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이 강산 위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리를 존중하는 지도자를 선출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열방을 향해 빛을 발하는 선교의 나라로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목사의 시와 찬미. 극동방송 방송가정 여러분, 이 목사의 시와 찬미, 장유중앙교회 이경로 목사입니다. 네, 2026년 5월 17일 5월의 셋째 주 주일 아침이 이렇게도 활짝 밝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한 비밀하고 신비로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시편 139편 5절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앞뒤를 둘러싸고 안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요, 재밌는 게 히브리어로는 여러 가지 뜻들이 이게 숨어 있어요. 앞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뭐냐면요, 케뎀이거든요. 케뎀은 실은 동편이라는 뜻도 함께 가집니다. 동쪽. 그리고 뒤라고 번역된 아호르는요, 또 서편으로 번역이 되기도 해요. 거기다가 안수하다, 쉬스라는 말은요, 인도하다, 지시하다, 돕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동편, 서편, 앞, 뒤, 인도하고 지시하고 돕다. 여러분, 우리가 안고 일어섬과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내가 눕고 깨어남까지 살펴보시는 우리 주님은 그것도 부족하셔서 항상 앞뒤 동서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손을 얹어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그분의 그 기이한 안수하심을 뿌리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안수하심, 그 이끄심이 우리에게 최적화된 삶이 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여시는 길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최고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될 때가 많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그렇고, 또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또땀 흘려 그 노력한 일들의 성과도 내 기대와는 다르게 나타날 때도 많지요.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길을 안수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나의 인생의 운전대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운전하시면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길이, 은혜가, 삶이 열리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께 맡깁시다.

이 아침에 신선하게 하루를 맞이해야 하는데 마치 밤처럼 피곤한 몸으로 시작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세상은 고단하고 해야 할 일은 많고 짐은 무거워 버거운 이들을 돌아보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이 시간에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고단한 몸을 감싸 안으며 새 힘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무거운 짐을 벗겨 대신 져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내 힘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마음은 간절하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버지를 신뢰하고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소서.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찬양했던 것처럼 상황을 극복하게 하소서. 그 찬양 가운데 세상이 주지 못하는 신령한 은혜를 가득 채워 주소서. 오늘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제 가슴 뛰는 이야기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 이 시간은 노창수 목사님의 불공평한 은혜, 불공평한 은혜라는 책의 한 대목입니다. 우리 부부는 24살에 결혼했습니다. LA에서 결혼식을 올린 뒤에 한 달 만에 신학 공부를 위해 텍사스주 달라스로 향했습니다. 자동차 뒤에 작은 이삿짐 트레일러를 달고 출발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가구 사라고 주신 돈까지 첫 학기 등록금으로 써야 했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도시에서 그렇게 신혼생활과 신학교 생활을 동시에 시작한 것입니다. 젊고 미숙했던 나를 전도사로 불러주는 교회도 없었고 안정된 직장도 없었습니다. 생활비와 학비를 벌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지만 몸보다는 마음이 더 힘들었습니다. 나는 의사를 원했던 아버지의 기대를 거스르고 신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양가 부모의 구원 문제까지 어떤 고민도 부모님께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그분이 책임지신다. 이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붙잡은 말씀이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이 또한 함께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내게 단순한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라. 그 진리가 삶의 무게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게 붙들어 주고 있었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맡길 때 비로소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그렇게도 원했던 의사 되는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헌신된 마음으로 인생을 던졌는데 이게 뭐 하나 제대로 풀리는 게 없을 때 우리 마음은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하는 물음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제 인생의 경험은요, 그렇습니다. 언젠가 느낌표로 그 물음표가 바뀌는 날이 옵니다. 저 실은 우스개로 하는 얘기지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를 계속 이렇게 부목사 생활을 했어요. 100년이 훌쩍 넘은 교회들만 제 이름이 이경로여서 경로 교회들만 다니게 됐나 몰라요? 그 심지어는 제 부목사 사역하면서 소위 경로대학, 예, 실버대학을 또 섬겼어요. 이름이 경로라서 또 그것도 그럴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오래된 교회만 다니면서 왜 하나님 나도 조금 이렇게 좀 젊은 교회 이런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섬기고 싶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오래된 교회, 그것도 100년이 훌쩍 넘은 그런 교회만 섬기게 하십니까? 저한테도 다른 길 좀 열어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늘 물음표였어요. 근데 제가 첫 담임 목회를 하러 가게 된 교회가 당시 그해 103년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교회에 있습니다. 지금 120년이 다 돼가죠. 그때 아 이거였구나. 나의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순간 제 마음이 딱 결단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우리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맡깁시다.

네, 이제 궁금해요.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야, 오늘은 그 궁금증이요. 조금, 네, 목사니까 말하기 조금 곤란한 부분도 있는데요. 함께 나눠보죠. 뭐, 제목은 그래요. 설교 시간에 아멘 강요하고 안 하면 믿음 없다고 야단친다. 이런 내용의 궁금증입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는 목사님 설교 시간에 아멘을 강요합니다. 한마디 끝날 때마다 아멘을 해야 하고 안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고 야단칩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질문인가요? 성통가요? 아픔인가요? 네. 구약의 경우에는요, 아멘이라는 말이 돌보다, 진실하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찬송이나 기도 후에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한 후 백성들은 아멘 하라고 시편 106편 48절에 나오고 있죠. 신약의 경우는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면서 아멘 아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게 진실로 진실로 이런 말이죠. 그리고 초대교회는 기도와 찬송과 축복 후에 아멘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 예수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이 경배하며 아멘을 고백했죠. 계시록 5장 14절에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으로 아멘이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계시록 3장 14절에 아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라오디키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이시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아멘이라는 거죠. 이사야 66장 16절에는요, 진리의 하나님, 예, 그리고 그 이름이 아멘이신 하나님이라고 했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용된 아멘은 거룩한 용어이고 화답과 고백을 담은 용어가 맞습니다. 그래서 아멘을 안 하는 것도, 또 그렇다고 함부로 남용하는 것도 다 문제가 됩니다. 기도 후에, 찬송 후에, 말씀 중간이나 끝난 후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장려하고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강요된 아멘, 관습화된 아멘, 분별 없는 아멘은 삼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날씨 좋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얼굴이 해처럼 빛납니다. 이런 말에 아멘까지 해야 되나?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아멘을 수없이 도출해야지 설교자의 권위가 선다고 여긴다면 그거 잘못된 거죠. 하나님 말씀의 선포에 동의하고 결단하는 신중한 자세로 아멘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 말미에 아멘하는 것은 아멘의 본래 뜻과는 사실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나 아멘은 그리스도인의 증명된 증빙 언어입니다. 그러나 때와 장소에 맞게 아멘해야 하겠죠. 조련된 입술의 아멘보다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난 아멘이 바른 아멘입니다. 아멘을 거부하지 맙시다. 그러나 남용하지도 맙시다.

네, 우리가 5월을 가정의 달로 이렇게 지키는데요. 이 가정의 달만큼은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정이 정말 에덴 동산 같은 행복한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우리의 한명한 명이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 에덴 동산 가정을 일구어 가기 위해서 헌신하고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 완벽한 가정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만 이런 문제 안고 있다. 그거 아니에요. 다 알게 모르게 이 모양 저 모양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 가운데에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그한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때 가정이 온전해지고 하나 되고 또 화목해진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극동방송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함께 온 가정이 한 방향 바라보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도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방향 보며 함께 나아갈 때그 모든 문제를 넘을 수 있는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가정의 달을 충만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제 물러갑니다. 한 주간도 정말 에덴 동산 가정을 만들어 가시고 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십시오. 또 다음 주에 그 기쁜 마음으로 승리의 간증을 가지고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장유중앙교회 이경로 목사였습니다. 샬롬.

0: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 6월 2일 화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창원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마련됩니다.
1: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제1한주교회 김태훈 목사입니다. 요즘 AI에 대해서 많이 들으시죠? 왠지 거부감과 두려움이 앞서고 또 나만 모르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드실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직접 AI를 개발하고 학습시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AI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요. 아무것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오실 수 있고요. AI 활용 노하우와 실제적 사례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요, 잠시 두려움은 내려놓고 함께 배우고 나누고 복음을 위해 도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원 극동방송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는 선착순 100명이고 등록 마감은 5월 2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개별 노트북을 지참하셔야 하며 10,000원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10,000원의 참가비에는 유익한 강의와 다과, 따뜻한 저녁 한 끼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

0981번으로 참석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으신 신청 링크를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AI, AI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맞이하는 하루, 그 하루의 시작을 아름다운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시간, 아침의 노래 박보민입니다. 이단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의심하게 하고 그들의 단체에 들어와야 확실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입니다. 이단이 아니더라도 많은 성도들이 자신들이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의심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물에 빠져 위험에 처한 사람에게 구원은 물에서 구조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치료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굶주린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문제에 처한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영벌에 처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벌을 받을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은 사람에게서 나온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방법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심판과 영벌 대신에 은혜와 영생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구원의 방법을 따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와 같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예수님 대신에 교주를, 성경 대신에 교주의 가르침을 두고 그들에게 속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속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단 외에도 어려운 환경에 의하여 구원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도 있고 자신의 죄책감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질 때도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한국에 와서 정착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돈을 은행에 예금해 놓고도 계속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은행에 돈을 예금하는 것은 쉬운데 예금한 돈을 다시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현금을 숨겨놓고 사용합니다. 그런 경험 때문에 남한에 와서 처음에는 은행에 예치한 금액이 제대로 있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하고 제대로 출금이 되는지 확인하려고 일부러 현금을 찾아서 다시 예금하는 일들을 되풀이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미 주셨는데 이미 주어진 구원과 관계없이 컨디션이 좋을 때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강하다가 시험에 들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구원은 그대로 있는데 자기 혼자서 구원의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습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용감했던 다윗이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힘없고 어려울 때도 구원의 기쁨으로 살았던 다윗이 왕이 되어 인간적으로는 가장 힘있고 좋은 환경에 있을 때 오히려 그 구원의 기쁨 또는 구원의 확신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권력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하는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죄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진 느낌, 버림받은 느낌을 받았고 구원의 기쁨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기를, 성령님께서 떠나지 마시기를,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은 불순종하여 죄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구원의 확신과 기쁨 속에 살게 합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가졌던 세 가지 느낌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느낌, 성령님께서 떠나간 느낌,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진 것입니다. 다윗이 느꼈던 이러한 느낌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에 거할 때,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동일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삶,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사는 삶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종교의식이나 행사로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하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사울왕은 죄를 지었을 때 종교의식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사울왕을 이렇게 책망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회복은 어느 종교, 종파, 교회, 직분에

속히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구원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종교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믿는 사람들이 현세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복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어 구원의 기쁨, 구원의 확신 속에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지금까지 아침의 노래 박보민이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교회 황은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121절부터 128절까지를 본문으로 16째 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보증이십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지난주일날 제가 이 말씀 121절의 말씀으로부터 박해 가운데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될 때에 어떤 정체성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또한 백성이다. 이런 어떤 정말 이 언약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 언약은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하나님은 파기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될수록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충성. 충성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은 곧 순종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하반부에도 나옵니다만은 다음 주일날 그 부분을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나누겠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모든 주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태도다는 것도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121절에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요.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정의와 공의가 가장 잘 실현되어지는 것. 그러므로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기준도 결국은 정의와 공의라는 거예요. 정의, 미시파트라는 것, injustice라는 거예요. 오늘 122절, 124절, 125절에 8절 가운데 3절에서 주의 종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은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임금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돈이 전부였습니다. 명예가 전부였습니다. 권력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를, 얼마나 그것은 별 볼 일 없는 것인가를 우리가 진짜를 만나게 될 때에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시편 119편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했던 찰스 브리치스라는 그것도 맨 영국의 청교도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을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이 목사님이요 시편 119편을 강해를 했는데 그분이 몇 세에 이 시편 119편을 설교를 했는가 보니까 33세. 지금 제 나이에 절반도 안 되는 그 나이 때에 시편 119편을 설교했는 그 설교의 말씀의 내용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여러분들이 아마 그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제가 추천해서 갖고 계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책을 읽어보면은 진짜 이 목사님은 놀랐구나. 우리는 똑같이 성경을 보잖아요. 똑같이 성경 읽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맛을 모른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터져나오는 고백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내가 충성해야 될 얼마만큼이나 죽기까지 내 생명 다하기까지 충성해야 될 그러한 내 운명은 그야말로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져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자예요. 그런 자가 하는 고백을 볼까요? 122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는 거 하면은 주의 종을 뭐라고요? 보증하사. 지난주일날 이 122절이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연에서 보증한다는 말은 뭘까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보니까 후대했다. 주의 종을 후대하사 복을 주시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이 훨씬 더 잘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옛날 성경보다 보증했다. 보정했다는 이 표현이에요. 이 보정은 후대보다는 훨씬 그 의미가 살아나요. 여러분 보정하면 돼요 안 돼요? 제가 군목 시절에는 이제 군인이었기 때문에 공무원이잖아요. 국가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옛날에는요 보정사고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하니까 좀 조금만 한번 사인만 한번 해주면 내가 내 인생이 풀립니다. 목사한테 와서 그러는데 안 해줄 방도가 별로 없어서 그래가지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떤 분들은 보정 잘못해서 패가망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지혜로운 분은요 성경은 다 잘 모르면서도 잠언에 있는 말씀을 갖고 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정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해도 보정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내 보정 서주고 싶지만 하나님 말씀에 그래가지고. 네, 여러분 이 말씀은 보정 서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정을 서더라도 잘 살펴서 서주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 표현이 등장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뭐 하라고요? 보정하사.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해달라는 거예요? 책임져 달라는 거죠. 얼마만큼? 예? 이 시인이 자기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시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보정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 능력이 되잖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막 지르면 안 됩니다. 그냥 막 여기서 뭐 그냥 빚내 가지고라도 막 해놓고 책임 못질 일이 있을 때에

주의 종을 보증하사. 내 말씀 믿고, 주님 말씀 믿고 나는 저질렀습니다. 주님 책임지이소. 그런 게 아니고, 이 말은 신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 말의 깊은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여러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진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불의와도 또한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나는 결이 다른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세상에 손해 볼 일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뻔히 그렇게 가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망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망하는 그 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주의 말씀은 그 길로 가라고 하니까요.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은 나는 세상과 다른 그런 좁은 길로 가야 되니까요. 주님, 그렇게 하다 보면 나는 손해볼 일 많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보증하여 주십시오. 할 수 있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는 그렇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중요한 귀절인 122절을 보십시다. 주의 종을 보증하사 뭐하고요? 복을 얻게 하시고 주의 종을 보증하사 주님 나를 보증하시는데요. 나 이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으니까요. 주님 나는 무조건 1등만 하게 해주시고요. 나는 무조건 하는 내가 손을 대는 쪽쪽 그거는 전부 다 뭐랄까요? 성공하게 해주시고 내가 주식 사기만 사면 그거는 뭐 20배 30배 솟아오르기만 해주시고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 지금 그런 복을 얘기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참 순전한 고백입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든지 참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피곤한 인생을 산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융통성이 없이 살아가는가. 조금만 타협하면은 그렇게 편한 삶을 살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보증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길이 나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생각으로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게 하면 망해.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에게 이 길로 가라고 하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갈 수 있어. 왜? 주께서 나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나요? 시인은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분의 말씀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언약 백성이 바라는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123절입니다. 그가 바라고 갈망하는 것은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이 구원은 밖에서부터 오는 거죠. 또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여러분 주의 의로운 말씀이라는 것을 좀 깊이 묵상을 하면은 주의 말씀이 왜 의롭느냐?
주의 말씀이 왜 어려운지

좋을까요?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내 때는 아닐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바란 아이다. 그래서 나는 갈망한 아이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자라는 말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박해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뭐하다고요? 피곤하나이다. 내 눈이 피곤하다. 또는 피곤하나이다. 여러분, 왜요? 우리가 너무 간절히 바라보면은 눈이 빠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눈이 빠질 것 같다 그러잖아요. 왜? 눈을 못 떼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그 순간이 올까? 그래서 눈도 아프고 눈물이 날 것 같고 그래서 눈이 피곤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시인이 피곤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언젠가 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룬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기에 눈을 뗄 수가 없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이사야서가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후반부에 가서 그런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그 위로라는 것은요. 이사야에 전하는 위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상을 두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위로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위로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너희의 왕이시고 너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참 하면서 교회를 다니시고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도 말씀을 듣고 또한 귀한 찬양을 듣고 기도를 듣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정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위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경험하고 살아오시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시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시편에 보면은 많이 등장하는 것이 뭐라고요? 꿀과 송이 꿀보다도 더 달도다. 아, 옛날에는 꿀이 대기 안 달았던 모양이네. 어?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내가 금, 곧 순금보다 주의 말씀을 더 사랑하나이다. 옛날에는 금값이 얼마 안 했는 모양이네. 여러분,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뭐하는 사람이라? 묵상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밤낮 묵상할 만큼 그렇게 좋아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왜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바탕은 흰색이요, 글씨는 검은색이라, 검정글이라, 아무리 봐도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다. 그래가 되겠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위로받는 자들이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는 나의 보정인 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찰스 브릿지스가 얘기한 이 본문을 좀 잠깐 풀이한 것을 조금 길지만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마음이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인용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제로 경험하는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이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힘을 얻는다. 물론 우리가 항상 그 소망을 붙들고 즐거워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그렇죠. 항상 그 소망을 붙들고 일상생활에서 즐거워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 믿음도 약하고요. 그게 현실이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소망의 위로를 누리는 정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소망의 위로를 여기 많이 누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적게 누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것을 누림에 따라서 구원이 달려 있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소망의 위로를 누리는 정도의 구원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죄의식 가운데에 진토에 붙은 것 같아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영광의 소망을 보며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것 같은 기쁨을 소유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구원의 복락에 참여하였다는 확정이 아닌가? 제가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경험했다면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하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이 주는 충만한 위로는 인내와 겸손으로 주님을 기다림으로써 얻어지는 열매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불신앙과 참지 못함과 싸워서 어린아이같이 복종하고 의존하는 마음 상태를 불러오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적 위로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적 위로가 오게 될 때는 불신앙도 물러나게 되어지고요. 복음적 위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은 그동안 참지 못하고 조급하게 막 그렇게 분주했던 늘 불안 초조했던 그런 우리 마음에 주님 주시는 평안이 깃들게 된다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이 시편 기자는 분명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가 약속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자기의 영적 시야를 죄의 즐거움과 세상의 부유함들이 가리는 것 같을 때에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놓칠 때가 있잖아요. 왜? 세상의 여러 가지 만상들이 그런 것들을

가리고 덮는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럴 때에도 자기의 소망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비록 그 순간에는 아버지의 얼굴이 부분적으로 가린 것 같아 보여도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그 말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는 눈을 들어 의의 태양이 바라는 빛을 포착하려고 한다. 그는 오늘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알고 있는 바를 알고 있었다.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것을 받는 놀라운 때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릴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정이 되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신다, 그것입니다.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런 은혜를 참 저는 많이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놓쳐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도 안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안면을 바꿉니다. 하나님 이것도 안 들어주고요. 저것도 안 들어주고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응답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되고자 하는 시인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24절과 125절에 보면은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를, 한번 따라 할까요? 가르치소서. 가르치소서. 125절에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따라 할까요?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얀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야다라는 단어는 그냥 지식적인 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한다는 거예요. 체험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여기에 보면은 주의 인자하심대로, 하나 더 보태죠. 이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언약적 사랑, 헤세드를 의미하는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 세간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창원 세광교회 황은선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82-0574 창원 세광교회나 055-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경남 산천면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인 다음 자들을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매주 주일 이 시간은 창원 왕성교회 양충만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기적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이 여인은 남편이 죽고 가난하게 된 것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하고 때로는 뭐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엘리사는요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엘리사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에게는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는 믿었고 나는 무능력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이 여인은 믿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저주가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만약에 희망을 가지지 않는다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만약 이 여인이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여기 엘리사를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신 그 놀라운 계획을, 그 놀라운 그 기적을 그녀는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생의 비극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주변의 상황, 형편, 처지, 그 사람만 자꾸 쳐다보면 우린 불평할 수밖에 없고 낭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믿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 여러분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요 언제나 소망이 있어요. 자, 시편 37편 5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 길이 열린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막혔던 길이 열리고요 묶였던 것이 풀어지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뭐 예배 가운데 새벽 예배든 그리고 또